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친구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은 좀 특별한 수업인데요. 오늘 배워볼 말은 돼. 돼. 무슨 느낌이죠, 이게?
0: 똑같은 단어인데.
4: 똑같은 단어인데.
3: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음? 오늘은 친구들이 맞춤법을 자주 틀리는 이를 쓰는 돼와 아의 이를 쓰는 돼. 이 두 가지 돼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우선 이를 쓰는 돼라는 말은 친구에게 도움이 되어 기뻐요 라든지 이번 학기에 반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쓰는 말인데 돼라고 한 글자만 쓰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되어라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되어라는 말은 줄여 쓸 수도 있어요. 되어를 한 글자로 줄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제니.
0: 돼.
3: 딩동댕동. 바로 돼. 아예 이를 쓰는 돼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예 이 돼자를 써야 할 때 이 돼라고 쓰는 친구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헷갈릴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와 해를 기억하면 돼요. 돼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하, 아예 이 돼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해. 이렇게 넣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내가 먹으면 안 돼? 내가 먹으면 안 돼? 두 문장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0: 내가 먹으면 안 하? 내가 먹으면 안 해?
3: 하를 넣었을 때와 해를 넣었을 때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가요, 여러분?
0: 아예 이요.
4: 아예 이요.
3: 그치? 여기서 퀴즈!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을 잘 듣고 빈칸에 이해돼, 아예 이해돼 둘 중에 하나를 주면 되겠습니다. 민준아, 반장 된 거 축하해. 오늘 나랑 놀래? 아쉽지만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우리 민준이와 제니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참 잘 썼어요. 정답입니다.
0: 예!
3: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돼의 문제를 풀 때는 하와 해를 생각하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4: 네.
3: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0: 오늘의 짝꿍 단어는 안과 아닙니다. 앞에서는 돼와 되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선생님이 또 안과 아니라고 했네요.
1: 이은, 아, 니은이랑 그리고 이은, 아, 니은, 히읗이요.
0: 그렇죠. 받침 니은을 쓰는지 아니면 겹받침 니은, 히읗을 쓰는지 바로 그 안을 구별해 보겠다.

0: 있다는 말씀. 우선 니은 받침의 아는 아니의 줄임말이에요. 아니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아니를 안으로 줄이면 나 너희랑 안 놀 거야 라든지 저녁밥 안 먹고 싶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되와 되를 헷갈리는 것처럼 안과 헷갈리는 말 바로 니은 히읗 받침 안. 이렇게 아니 아니의 줄임말인 것처럼 안은 아니하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다음 두 개의 문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맞춰보도록 해요. 어제 학원에 왜 안 왔어? 어제 학원에 왜 안 왔어? 여러분 표정이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아니하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를 힌트 삼아 보시면 돼요.
1: 어제 학원에 아니 왔어. 어제 학원에 왜 아니하 왔어? 어? 1번인 것 같아요.
2: 저는 2번이요.
0: 자, 민준이가 지금 제니는 지금 첫 번째라고 했고요. 민준이는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오,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과연 누가 맞을까요? 자, 첫 번째 문장. 어제 학원에 왜 아니 왔어? 어제 학원에 아니하 왔어? 이상하지요?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니와 아니하다를 생각하면서 빈칸에 안과 그리고 또 안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3: 안.
0: 안은 아니. 니은 히읗 겹받침은 아니하다를 떠올리면서 해보는 거예요.
4: 네.
0: 제니야, 숙제 나중에 하고 나랑 놀면 안 돼? 지금 하지 않고 놀면 저녁에 후회할 것 같아. 정답을 공개합니다. 오, 우리 민준이와 제니가 같은 답을 썼는데요. 정답 맞습니다.
4: 예! 나이스!
0: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잘 하셨어요. 되어, 되다 라는 말의 활용형. 되, 되어의 줄임말. 안, 아니의 줄임말. 안, 아니하의 줄임말. 오늘은 되어와 아니라는 말을 배우면서 되와 되, 안과 안 맞춤법을 배워봤어요. 친구들이나 부모님, 선생님과 대화할 때 꼭 활용해봐요.
4: 네!
0: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4: 안녕!
5: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5: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6: 로봇카 플리랑 꼭꼭!

0: 거기 있나요?
1: 오늘도 그린남매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린남매 안녕.
2: 안녕.
3: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은 라라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아, 응? 오빠가.
1: 응? 오빠?
0: 나? 응. 오빠 웃기잖아.
1: 그렇지.
0: 그러니까 오빠가 나중에 땅을 사면 그 땅은 엄청 웃겨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배가 아픈 거지.
1: 그런가? 웃겨서 배가 아픈 거구나. 나도 생각이 났다. 원수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픈 게 꼭 웃겨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너무 부럽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배가 아픈 걸 수도 있잖아.
3: 맞아. 우준이의 말처럼 여기서 배가 아프다는 건 배가 아플 정도로 질투나고 부럽다는 뜻이야.
0: 친구!
1: 친구?
0: 친구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가졌을 때 엄청 부럽잖아. 오빠도 그렇지.
1: 그렇지.
0: 그래서 나는 친구 같아.
3: 좋아.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그려볼까요?
2: 좋아.
3: 우준아.
1: 응?
3: 우준이는 그럼 원수라는 말이 뭔지 알아?
1: 원수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 아니야?
3: 맞아.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해. 그럼 우준이는 왜 원수라고 생각했어?
1: 왜냐하면 원수가 그 비싼 땅을 샀다고 하면 너무 질투날 것 같지 않아?
3: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윤슬이는 왜 친구라고 생각해?
4: 왜냐하면 친구가 핸드폰이 생겼을 때 엄청 부러웠었어.
3: 윤슬이는 핸드폰이 생기면 뭘 하고 싶어?
4: 나는 연락을 먼저 하고 싶어. 친구들한테는 같이 놀 수 있냐고 시간도 물어보고, 엄마 아빠한테는 사랑한다고 물어보고, 우준이 오빠한테는
1: 그래.
4: 어디 있냐고.
1: 아이 뭐야. 엄마 아빠한테는 사랑해요 그래놓고 오빠한테는 어디 있어? 이게 뭐야? 에이, 너무한 거 아니야?
3: 좋아. 그럼 우준아. 우준이는 원수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까?
1: 엄청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만약 그 친구가 싫어하는 친구가 되게 값비싸고 좋은 걸 샀어. 그래서 내 친구가 배 아파 이러면 원수가 땅을 사서 배가 아프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3: 좋아. 그럼 윤슬아.
0: 응.
3: 윤슬이는 어떨 때 친구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0: 만약에 친구가 샀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샀으면 우와 땅을 사서 배가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우와 부럽다 이러면서.
1: 그러면서?
0: 응.
3: 좋아. 자, 그럼 어떤 정답을 생각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1: 좋아.
0: 좋아. 난 이렇게 그렸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히히 웃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야. 내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걸 샀을 때 너가 땅을 사서 배가 아프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4: 부럽다
1: 그렇게 하면서
4: 부럽다.
0: 응.
1: 재밌네. 나는 이렇게 그랬어. 만약에 내가 원수가 있다면 이 원수가 굉장히 값비싸고 좋은 예쁜 걸 샀을 때 원수가 땅을 사서 배가 아프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3: 좋아. 자, 그럼 과연 오늘도 정답이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3: 오늘의 속담은 사촌이

0: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야. 사촌은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를 뜻하는 말이야. 고모나 이모, 삼촌의 아들딸을 말하지. 비슷한 나이로 친구처럼 지내며 성장기의 추억을 함께하는 사촌은 꽤나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기도 해.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아서 땅이 큰 재산이었지.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은 큰 경사였어. 그런데 어느 날 사촌이 땅을 산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분명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인데 나는 땅이 없거나 땅을 사는 시기를 놓쳤다면 속상할 수도 있을 거야. 게다가 셈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부러운 나머지 시기와 질투가 나서 마음이 뒤틀리고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지.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할 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썼어. 만약 동생이
1: 친구가 굴짓기 대회에서 상을 탔대. 나보다 책도 많이 안 읽는 친구가 상을 타니까 너무 질투나.
0: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그러지 말고 친구에게 축하한다고 말해줘. 라고 말이야.
2: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우리가 질투하면 안 되겠어.
3: 그러니까 같이 배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지.
4: 맞아. 오늘의 속담은
5: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3: 남이 잘 되면 기뻐해주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는 뜻.
4: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H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6: (웃음) 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1: 백설공주.
2: 오늘 함께 시청할 친구들을 소개할게. 에이든, 예은이, 슬아, 다운이, 그리고 나, 구슬이. 자, 모두 준비됐지?
3: 응.
2: 그럼 시작한다. 뿅뿅.
1: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는 겨울날, 왕비가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바늘에 찔리고 말았어요.
4: 아야.
1: 눈 위에 떨어진 핏방울을 보고 왕비는 생각했어요.
0: 눈송이처럼 하얗고 핏방울처럼 붉고 흑단나무처럼 검은 아이를 가졌으면.
1: 곧 왕비에게는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는 정말 하얀 살결에 붉은 입술, 검은 머리카락을 가졌어요.

0: 그들 백설공주라 불렀지요. 얼마지 않아 왕비는 백설공주를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1: 새 왕비님이 오셨다!
0: 새 왕비는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2: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3: 그건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2: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봐도 정말 예쁘구나.
0: 몇 년이 흘렀어도 새 왕비는 날마다 외모를 가꾸는 데에만 힘을 쏟았어요. 어느 날 새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어요.
2: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3: 그건 바로 바로 백설공주님이십니다.
4: 진짜 예쁘다.
2: 뭐라고? 나보다 더 아름답다고?
3: 백설공주님은 겉모습도 아름답지만 마음은 더 아름다우시니까요. 지금도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잖아요.
2: 감히 나보다 더 아름답다니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0: 새 왕비는 사냥꾼에게 명령했어요.
2: 여봐라, 백설공주를 숲에 데려가 몰래 없애버리고 오너라.
3: 네.
0: 사냥꾼은 아무 죄 없는 백설공주를 차마 죽일 수 없었어요.
3: 공주님, 얼른 도망치세요.
0: 백설공주는 깊은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저녁이 되자 작은 오두막집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일곱 난쟁이의 집이었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었어요.
5: 우리를 위해 일을 해준다면 함께 머물러도 좋아요.
6: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할게요. 고맙습니다.
0: 백설공주는 깨끗이 청소하고 따뜻한 음식도 만들었어요. 다친 사슴을 보면 치료해주기도 했어요.
2: 백설공주가 없어졌으니 속이 다 시원하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4: 저기 상처가.
3: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전히 백설공주입니다. 게다가 마음도 고우시니까요.
0: 새 왕비는 불같이 화가 났어요. 세상에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2: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없애버려야지.
0: 새 왕비는 할머니로 변장하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2: 아가씨, 목이 마르니 물 한 잔만 주시구려.
0: 백설공주는 문을 열려다 잠시 망설였어요. 난쟁이들이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6: 물 한 잔만 드리면 괜찮을 거야.
0: 백설공주는 문을 열고 물을 내주었어요.
2: 캬, 시원하다. 고마우니 사과 하나 드셔보.
0: 백설공주는 독이 든 사과를 한 입 깨물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5: 공주님이 쓰러지시다니, 백설공주님!
0: 지나가던 다른 나라 왕자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3: 도대체 무슨 일이냐?
0: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왕자는 마음씨 고운 백설공주에게 반해서 공주를 궁전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신하들이 백설공주가 있는 유리관을 들고 가다가 신하가 넘어지는 바람에 백설공주의 목에 걸린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5: 만세!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0: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새 왕비는 악행이 드러나 큰 벌을 받아 다시는 백설공주를 괴롭힐 수 없었대요.
7: 친구들! 모두 재미있게 봤어?
8: 너무 재밌었어.
7: 그랬구나. 너희는 거울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
9: 뭔가 멋지다라는 생각.
7: 오.
9: 나도 좀 귀엽다도 듣고.
10: 일단 내가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난 스스로 내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해.
7: 맞아. 에이드는 멋져. 그러면 친구들, 예쁘면 뭐가

0: 가져올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1: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그래도 안 좋은 점은 질투도 하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많이 사귈 수도 있어.
0: 좋아, 좋아.
2: 난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외모가 잘생기면 연예인도 나중에 할수 있고, 사진도 찍으면은 잘생기곤 이런 느낌이 많이 나지.
0: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사람들을 괴롭히고 항상 남을 헐뜯는 백설공주 얼굴. 늘 남을 도와주는 천사인데 마녀 얼굴. 과연 나의 선택은?
1: 난 그냥 착하게 사는 마녀 얼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1, 2 합쳐서 3번. 착한 마음씨에 착한 얼굴? 와, 진짜. 그렇게 해야지.
2: 1, 2번 중에 하나를 고르면 난 2번이야. 친절하고 도와주고 남을 존중하고 하면은 외모가 이상하게 생겼다 해도 친절하게 같이 지낼 수 있고 나쁜 일이라고 놀림은 안 받으니까.
0: 맞아. 거울이 백설공주를 예쁘다고 한 것도 단지 외모 때문만이 아니야.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가 더 예뻐서지. 친구들,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생각해 보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3: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5: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대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밟는 거야.
3: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숨바꼭질 시간이다!
2: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알파벳 단어를 알면 이번에도 알 것 같은데?
3: 맞아! 친구들, 알파벳성을 기억하면 찾기 쉬울걸요!
0: Find Q.
2: Q!
3: Q! 혹시 맞춘 친구들 있어?
2: 분명히 있을 거야. 못 맞춘 친구들이 있다면 Don't worry! 우리가 매일 부르는 슈퍼듀퍼 알파벳성 다시 한번 부르면 되지.
3: 오!
1: Good idea, Melody.
2: 그치, 그치.
1: 역시 천재야, 천재. 친구들, 이건 big Q.
2: 이건 small, 작은 Q.
1: Q.
2: Q.
1: Q.
2: Q.
3: 둘 다 Q. 야.
1: 그럼 친구들, 이제 Q로 시작하는 단어들 자주로 가볼까?
3: 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정말 궁금해!
2: So curious! 그렇다면 준비됐나?
3: 예!
1: Are you ready?
4: Yeah!
2: Yeah!
1: Let's do it!
2: 그럼 가본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1: Let's go! Come on, 친구들!
4: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5: Go, go, go.
2: Yay!
6: Find Q.
1: Melody, 여기가 Q world, 맞아?
2: Of course. 이쪽에서 소리가 났어.
3: 어? 아무도 없는 숲 같은데?
2: Listen carefully. 여기서 Q 소리가 나잖아.
1: 어? 잘 들려. Joy, 소리를 보여줘.
4: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1: They are Q.
2: 여기가 맞다니까.
1: Let's go inside. Go, go, go.
4: Energy.
1: 아무도 왔는데?
7: 비상! 비상! 침입자 발생!
2: 와!
8: 여왕님 납시오!
1: 여왕? 퀸! 퀸!
9: 그래, 내가 여왕인데 니들은 왜 예의를 안 갖춰? 여봐라!
4: Oops, I'm sorry! 에너지! 멜로디!
10: Nice to meet you!
9: 나는 만나서 안 반가워. 함부로 남의 성을 들어오다니.
2: 그럼 저희가 가면 되나요?
9: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마음대로 못 가!
4: 아름다운 여왕님, 가게 해주세요!

0: 아름다운 걸 아는구나. 그럼 기회를 주지.
1: 기회요?
0: 내가 내는 퀴즈를 맞히면 보내주겠다.
2: 퀴즈?
0: 퀴즈 풀 준비 됐나요?
1: Yes, we're ready.
2: 이 피자처럼 네 개로 나눴을 때 한 부분을 뭐라고 하지?
3: 그거 내 거?
4: 에너지.
2: 그거 아닌데.
0: 땡! 아까 보니까 영어 잘하던데.
4: 맞아요. 아, 정답. Quarter. Quarter. Quarter.
0: 이런 알파벳 단어까지 다 알고 내가 내는 문제는 다 못 맞히는데 너희들 정체가 뭐야? 이어봐라.
5: Joy, Melody, 어서 피해. Super, Duper, Super, Duper.
0: 거기 서지 못해? 뭐 하는 거야?
2: 아, 다 만들었네, 다 만들었네. 오.
6: 그걸 왜 이제 다 만들어요?
2: 어머머, 이게 얼마나 정이 들고 노력이 드는 아주 큰 작업이에요. DIY, 몰라요?
6: 참, 그거 몰라, 그럼. 아!
7: They're coming!
2: 나도. Thank you, Energy.
5: You're welcome. 그 여왕님 말이야. 진짜 이상하다.
2: 맞아. So weird. 근데 여기서도 Q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4: Oh?
2: Listen.
5: 오, 그럼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
2: Okay. What are you waiting for? Let's find it!
5: Yeah!

0: Where are you?
1: Oh. 이상하다. 왜? 레이디 멜로디 사진이 볼 때마다 좀씩 바뀌는 것 같지?
2: 에이, 사진이 어떻게 바뀌어?
0: 에이, 너희들 안 찾고 뭐 해?
1: 아, 맞다. 아, 어딨지?
0: 근데 응? 여긴 없어.
1: 없어?
0: 다 찾았는데 없어.
3: 맞아.
2: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못 찾고 안 보일 때는 대마법사님 근처들을 잘 나타나더라.
1: 오,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우리 저기서 찾아보자.
2: 그럴까?
0: 액자들, 렛츠 고.
1: 레이디 멜로디.
0: 어디냐?
2: I can't find it.
0: 어? I found it. 코, 코, 코, 코. Quilt, quilt.
1: Yay!
0: Okay, okay.
4: Okay.
0: Do it.
4: 한다. It's my turn now.
0: Get ready.
4: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ord.
0: Yay! Wow! We found them.
2: We did it. 그럼 우리 오늘 찾았던 단어들 한번 확인해보자.
0: 오키도키.
1: Queen.
0: Quiz.
4: Quarter.
2: Quilt.
1: Queen. Queen.
0: Quiz. Quiz.
4: Quarter, quarter.
2: Quilt.

0: 일부러 그랬잖아요. 내가 의심스럽다고 그랬잖아.
1: 아, 레이디 조이는 나한테 맨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레이디 멜로디한테 별말 안 하더라. 억울하다, 억울해.
2: 언제요?
1: 항상.
0: 아이고.
1: 우리 친구들도 알걸? 그치? 알지? 어, 꺼봐, 꺼봐.
0: 자, 친구들. 알파벳 Q 쓰는 법 알고 싶죠?
2: 자, 따라서 써봐요.
0: Milk는 one, two.
2: Small Q도 one.

0: 방송에 눈이 내려요.
1: 어? 레이, 멋진데? 스키 탈 줄 알아?
2: 그럼, 지구에선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탔어.
3: 스키는 좀 위험하지 않아?
1: 아니야, 매!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스키 진짜 좋아해!
0: 스키, 스키! 나도 타고 싶어!
4: 전혀 몰랐네! 다들 이렇게 스키를 좋아했어?
5: 안녕, 기가빌더! 지구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썰매랑 스키를 탄다고 하는데 화성에서도 재밌게 겨울을 즐길 방법 없을까?
2: 그래, 통통 눈 내리는 스키장을 지어볼까?
4: 레인?

0: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준비됐어?
1: 아, 준비됐어.
2: 난 스키는 좀 무서운데.
0: 한번 타보면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다리다 출동.
0: 자, 그럼 화성에서도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타워와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4: 우주에서 가장 멋진 슬로프를 만드는 거야.
0: 화성 첫 번째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0: 어머, 기가 막혀. 화성에서 눈을 다 보게 되다니 꿈만 같아.
1: 마음에 든다니 뿌듯한데.
2: 얘들아, 빨리 내려가자. 이따 봐, 기가 빌던 팀.
1: 우리도 스키 타러 가볼까?
3: 좋아!
1: 이렇게 몸을 숙이고 차례대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밀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0: 나 잡아봐라.
1: 생각보다 슬로프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 못 내려가겠어. 살려줘! 아빈, 난 스키를 못하겠어.
2: 정말? 그래도 한 번만 타보자. 좋아. 다시 올라가자.
1: 다들 스키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 새로운 발명품 눈덩이 발사기가 역시 성공했어. 에? 저게 뭐야? 눈을 만드는 타워잖아. 나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저길 놀러 가겠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해? 아하, 그거 좋은 생각인데. 당장 눈 만드는 타워로 출발!
0: 드디어 눈사람 완성!
2: 와, 진짜 멋진데?
4: 뭐냐, 나 아까 왔다고.
0: 얘들아!
4: 아니야!
0: 나 눈사람 만들었어. 와서 볼래?
2: 내가 먼저 도착했어.
0: 아니거든. 저, 얘들아!
4: 볼 때 둘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
1: 내가 만든 눈사람 볼래?
5: 까지 빠를지 궁금한데. 얘들아, 차량까지 빨리 가기 시합해 볼래?
4: 좋아!
0: 가자! 얘들아, 잠깐만.
2: 괜찮아? 우리도 같이 내려가 볼까? 한번 타보면 또 타고 싶을걸?

타월을 망가뜨릴 절호의 기회야. 뜯어지더라. 잘 감시해.

0: 스릴러 드릴러를 끌고 어딜 가는 거야? 도모 살려!
1: 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2: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1: 어? 어? 저게 뭐지?
2: 어? 얘들아, 빨리 옆으로 피해! 다들 괜찮아?
3: 어. 저 거대한 눈덩이는 대체 뭐야?
4: 포보 녀석들이야. 이대로 내려가면 식물원을 다 엎치겠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기가 빌더 변신.
5: 기가 빌더 변신.
6: 호키본 변신 완료.
7: 마이티본 변신 완료.
8: 레이본 변신 완료.
9: 스케이본 변신 완료.
2: 멈춰 세워줘. 레이, 루루, 마이티는 스릴러 드릴러를 막아줘.

0: 멈춰!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1: 두더지들은 거기서!

0: 좋아, 눈싸움 결투다! 거기 있어! 눈덩이 발사기!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1: 어? 난 스키 타본 적도 없는데.
0: 넌 할 수 있어. 마이티 살려줘!
1: 그럼 한번 해볼게. 됐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0: 잘했어, 마이티. 이제 앞쪽 언덕에서 점프해.
1: 뭐? 점프하라고? 두 눈 부릅뜨고 다리에 힘주고 자, 간다!
2: 우리가 눈덩이를 막았다!
3: 마이팅! 아까 보니까 스키 진짜 잘 타더라. 우리도 리프트에서 다 봤어.
4: 스키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0: 줄도 몰랐어.
1: 잘 봤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없기.
0: 그래, 맞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2: 마이티,
0: 얘들아,
2: 경주하자. 준비, 출발!
0: 우와!

직원!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온갖 종류의 식품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려고! 바나나하고 빵이랑 또 치즈 같은 거!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계산대로 쓰려고! 삐삐 띠링!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바로 마트 직원이 될 거거든! 나랑 같이 마트 직원 놀이 할래? 너희는 어때?

손님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삐삐삐 띠링.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너희 계산대 소리는 어떠니? 삐삐삐 띠링.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마트 직원 놀이. 손님들이 장 보는 걸 도와주러 가자.

0: 자, 그럼 다 같이 동시에 그림 보여주기다. 안녕, 빌런.
1: 얘들아, 안녕. 우리 마트 직원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2: 할래.
3: 날 손님 할래.
0: 그럼 난 마트 직원.
1: 우와, 나도. 우선 마트 선반을 채우자.
0: 여기 이건 우유야.
1: 달걀.
0: 밀가루.
1: 멜론.
0: 피클.
1: 그리고 바나나 한 개야. 이건 계산대야. 이제 마트 문을 활짝 열게. 봐봐.
3: 쇼핑 카트야.
2: 예.
3: 뚜뚜루 뚜뚜루 뚜뚜루.
1: 뭐 필요한 거 있어요?
3: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사도 돼.
3: 뭘 사지? 뭘 사지?
2: 알았다. 우와, 됐어.
3: 혹시 여기 멜론 있어요?
1: 아이, 그럼요. 이쪽입니다. 어떤 멜론이 좋으세요? 주황 멜론이랑 초록 멜론, 탱탱 멜론.
2: 아, 이거예요.
1: 와, 너희 어디 가?
3: 넌 파이에 넣을 거? 넌 스무디로 만들 거? 아, 넌 공으로 쓰면 되겠다.
0: 시식 준비됐어요.
1: 자, 손님 여러분, 이거 맛 좀 보세요. 피클 팬케이크랍니다.
0: 하나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다고요? 안 돼요. 한 손님당 하나씩. 이제 이건 다른 손님들 드려야 해요.
3: 근데 달걀은 어디에 있죠? 이만큼 필요하거든요.
1: 그럼 이쪽입니다.
3: 고마워요.
1: 조심, 조심. 뭐야?

바나나요? 육방칸이요? 이쪽입니다. 여기 마지막 바나나입니다. 계산은 이쪽이요. 빕! 꾹꾹 띠링! 바나나 값은 손뼉치기 두 번! 꾹꾹 띠링! 그럼 잘 가요!

0: 어서오세요, 새로운 손님.
1: 우와, 눈썹 멋지네요.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그럼 새로운 손님이니까 맛 좀 보세요.

0: 아니, 어서 오세요, 손님.
1: 머리 모양 멋지네요, 손님. 피클 팬케이크 드릴까요? 저도 시식 좀 해봐도 될까요?
2: 그럼요.
1: 냠, 냠, 냠, 냠. 더 먹고 싶어요. 제발요.
2: 그럼 한 상자 사면 되겠네. 냉동칸에 가보세요.
3: 냉동칸이 어디예요? 바로 저기예요. 근데 딱 한 상자 남았네.
1: 저건 내 거야. 어디 뭐가 있는데? 아이보야, 피클 팬케이크! 그거 이리 돌려줘!
3: 이거 진짜 맛있어요!
1: 야, 거기서! 나 팬케이크한테 말한 거거든!
3: 팬케이크 만드는 재료는 밀가루, 달걀, 우유, 피클? 이거 우리 마트에 다 있는 거잖아.
1: 그럼 우리가 직접 피클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달걀은 나한테 있어.
4: 손님 여러분, 마트는 띵띵이 20번 후에 문을 닫습니다.
1: 20번? 그동안 무슨 수로 재료를 다 구하지?
2: 20, 19.
3: 각자 하나씩 가져오자. 난 우유,
1: 그럼 난 밀가루.
2: 15, 14.
3: 근데 우유가 어딨더라? 마트 직원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혹시 통에 든 우유가 보이니? 저기 있어.
4: 곧 마트 문을 닫습니다.
2: 19.
3: 달걀,
2: 18.
3: 피클,
2: 7.
3: 우유,
2: 6.
3: 어떡해, 물건이 안 지켜. 그럼 뒤집어서 찍으면 빕.
2: 셋.
3: 얼마냐 하면 막 손뼉치기야.
4: 마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업을 마치겠습니다.
2: 그래도 괜찮아, 필요한 재료는 다 구했으니까.
3: 우와, 다 구했다고?

0: 가자. 주차장에서 피클 팬케이크 만들어야지.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0: 그럼 또 만나. 피클 팬케이크 만들자.
1: 내가 섞을게.

0: 별일 아니에요.
1: 아니, 이건 심각한 문제야. 경우에 따라서 더 이상 파이어 로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
0: 네.
2: 세나야, 많은 소방관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단다. 알다시피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영웅들이지만 또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겪게 된단다.
1: 그래서 간혹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겨워하기도 해. 그걸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줄여서 PTSD라고 하지. PTSD를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 한번 얘기해보렴.
0: 자꾸만 떠올라요. 어릴 적 이 안에 아버지가 절 구해주시던 기억이. 그런데 엄마! 아빠! 세나야, 어딨니? 대답해봐! 세나야! 엄마! 나 여기!
3: 안 돼! 세나야! 거기서 나오지 마! 아빠가 그쪽으로 갈게! 그만!
0: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절 구하러 오지 않아요.
2: 건강이 우선이니까 당분간은 좀 쉬도록 하자.
4: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5: 내가 등대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2: 세나를 제외하고 지금 즉시 출동해라.
4: 네!
2: 세나야, 너는...
0: 저도 갈게요.
2: 세나야!

0: 일어나! 뭐야? 다리가 완전히 끊어졌어.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0: 타이탄은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1: 우리끼리라도 가자.
2: 응? 피닉스 액션! 이카로스 액션!

0: 나는 위에서부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게.
1: 주변 탐색은 나한테 맡겨.
0: 어? 위험해요. 난간을 꽉 잡으세요.
2: 하이얼 로봇.
0: 안 돼.
2: 발전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0: 발전실이요? 세라!
1: 확인해 볼게. 찾았어. 내가 들어갈게. 여긴가? 아! 이게 뭐야? 문 주변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3: 다리는 끊어져 있고 문은 막혀 있다. 너 일렉트로의 함정인가?
4: 얘들아, 뭔가 수상해. 구조를 서둘러야겠어.
1: 문 옆에 벽을 뚫을게요.

0: 맙소사, 얘들아, 폭탄이 있어.
1: 으아! 이건 뭐지? 지금 웬 폭발?
0: 모두 괜찮니?
2: 발전실에도 폭탄이 설치돼 있으니 모두 조심해라.
3: 알겠어요.
0: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어떡하죠? 반응이 없어요. 혹시 PTSD가 온 거 아닐까요?
3: 제가 돕죠.
2: 자네, 여긴 어떻게?
3: 이 안에게

0: 세나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1: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아저씨야.
0: 두려워하지 마. 아저씨가 있잖아.
1: 네가 위험하면 지금 바로 구하러 갈 거야.
2: 다치지 않았니?
3: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찾았어! 제가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0: 이런 건 미리 좀 말하라고.
1: 에휴, 우리 사이에 뭘.
2: 잘도 빠져나왔군요.
1: 이건 어떨까요? 으아!
3: 괜찮아?
4: 자, 이제 내 차례야.

날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꼭 하늘에 날아야만 하나! 나는 나이치 않아도 된다는 말씀!

0: 아리 팀장님과 제이님이 함께 개발하신 탈탄 슈터의 맛을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제이 녀석, 새총놀이를 한 이유가 있었어.
1: 응?
0: 자, 받아라!
1: 응? 어? 이건 뭐죠?
0: 한 번 더!
1: 제가 맞을 것 같나요?
0: 자, 다, 다!
1: 그만해요, 그만!
0: 이것도 피하나 볼까?
1: 저는 다음에 계속 가죠. 그럼 이만.
0: 타이탄 슈터 성공.
2: 늘 두려웠어요. 만약 그때 아저씨가 절 못 찾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3: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거지. 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저씨를 떠올려봐. 그러면 언제든지 이 아저씨가 구하러 갈 테니 말이야.
2: 아저씨, 고맙습니다.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세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지.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
4: 주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인데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겪을 수 있어요.
2: 떠올리기 싫어도 계속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우울해져요. 자더라도 꿈에서 계속 나온다거나 그 사건을 흉내내면서 놀게 되기도 해요.
5: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영화의 주인공을 찾아라.
1: 저기 외계인들이 엄청 많아.
2: 어? 아, 저기가 바로 턱갱 감독의 새 영화 나 홀로 외계인의 오디션장인가 봐.
1: 야, 저기 공기원이잖아. 오늘 누굴 도와주러 간다더니 턱갱 감독을 도와주러 갔나 봐.
2: 어, 정말? 나도 갈래. 공기원.
3: 턱갱 감독님, 오디션 준비 끝났습니다. 근데요, 감독님, 이번 새 영화에는 어떤 주인공을 원하시는 겁니까?
4: 내가 찾는 주인공은 평범한 듯하지만 뭔가 텁텁하고 달콤하지만 씁쓸한 그런 느낌?
5: 아? 역시 못 알아듣는군. 그렇다면 일단 눈이 초롱초롱한 외계인을 찾아주도록.
3: 아, 눈이 초롱초롱한 외계인 찾아오겠습니다. 아! 초롱초롱 초롱초롱. 자, 어디 보자. 이 중에서 눈이 가장 초롱초롱한 외계인은 누구지?
6: 초롱초롱!
7: 초롱초롱!

0: 어?
1: 초롱 초롱!
0: 도착했습니다.
2: 그렇다면 아 그래 이번엔 좀 통통한 외계인을 찾아오도록.
0: 통통한 외계인? 이 중에서 누가 통통한 외계인이지?
3: 통통? 나! 내가 통통해!
4: 아니야! 내가 더 통통해!
5: 아니야! 나지?
4: 아니야! 나야 나!
0: 그만! 나니. 그만! 그만! 통통한 거 이제 그만! 도와줘! 토통 끼끼!
6: 아, 저러다 우리 곰끼 여원 잡겠네!
5: 그러게! 우리가 도와주자! 요한들, 토끼 감독은 어떤 외계인을 원한다고 했지?
7: 초롱초롱하고 통통한 외계인을 바란 것 같아.
6: 하지만 초롱초롱하거나 통통한 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모두 다르잖아.
5: 이건 어때? 누구나 똑같이 보이는 차이점으로 외계인을 나누는 거야. 그럼 감독님이 원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알 수 있겠지.
6: 아하, 그럼 어떻게 외계인을 나누면 좋을까? 요원들, 외계인을 잘 살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찾아줄래?
8: 눈의 개수인 것 같아.
7: 모두 다 색깔이 다른 것 같아.
8: 몸의 모양.
5: 우와, 그거 정말 좋은데? 눈의 개수, 색깔, 모양. 이 기준대로 나누면 토끼 감독도 완벽한 주인공을 고를 수 있겠어.
6: 기준? 기준대로 나누는 게 뭐야?
5: 아, 그건 말이지. 여기 단추가 많이 있네. 우리 빨갛고 동그란 단추를 찾아볼까?
6: 근데 다양한 단추들이 섞여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5: 그렇지? 그럼 이 단추를 모양별로, 색깔별로 정리해볼까?
8: 응.
5: 그럼 먼저 모양별로 동그란 모양은 왼쪽에, 뾰족한 모양은 오른쪽에 모아볼까?
8: 응.
6: 동그란 모양은 동그란 모양끼리, 뾰족한 모양은 뾰족한 모양끼리.
5: 잘했어! 예! 그럼 여기서 다시 색깔별로 정리해볼까?
8: 응?
5: 빨간색은 위에, 파란색은 아래에 나죠?
6: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와, 다 됐다.
8: 알았다.
5: 그럼 다시 빨갛고 동그란 단추를 찾아볼까?
8: 응? 짜잔.
5: 와, 잘했어.
6: 잘했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 정리하니까 원하는 걸 찾기 쉽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네.
5: 그럼 곰끼 요원들이 찾아준
6: 색깔,
7: 눈의 개수,
5: 그리고 모양,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외계인을 나눠서 찾아보면 어때?
9: 어?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10: 독감 감독님!
11: 어? 뭐지?
10: 아하 토끼 감독도 몰랐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하나 둘 셋 선택해 게임. 노란색 초록색 하나 둘 셋
11: 두구 노란색.
10: 눈은 한 개 두 개 하나 둘 셋.
11: 눈은 당연히 한 개.
10: 두구 모양 네모 모양 하나 둘 셋.
11: 두구 모양.
10: 감독님이 원하시는 주인공은

0: 노란 세 개, 눈은 한 개, 동그란 네 개. 감독님! 완벽한 주인공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하!
1: 그럼 가장 먼저 외계인을 색깔별로 나눠볼까? 짜잔! 노란색 외계인이 6명! 초록색 외계인이 3명! 이 중 톱갱 감독이 원하는 건 노란색! 초록색 외계인들은 안녕! 자! 이번엔 눈의 개수에 따라 정리해보자! 짜잔! 눈이 한 개인 외계인은 3명! 눈이 두 개인 외계인도 3명! 이 중 톱갱 감독이 원하는 건 눈이 한 개인 외계인이었지! 나머지 외계인들은 안녕! 마지막은 모양별로 나눠볼까? 둥근 모양의 외계인이 1명! 네모 모양의 외계인이 2명! 감독이 원한 둥근 모양은 찾았다!
0: 톱갱 감독님! 이번 영화 주인공 후보 한번 보시죠!
2: 하! 드디어 찾았다! 나의 주인공! 공기 요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주인공을 찾았지? 아주 대단해! 브라보!
0: 차하하하! 정확한 기준만 있으면 이런 건 아주 간단하죠. 기준대로 정리하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우! 크! 와!

0: 챌린지! 곰기!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힌다면 네 친구들을 풀어주도록 하지! 자, 이 풍선들 중 어떤 색깔의 풍선이 가장 많을까요?
1: 아이, 어떤 색 풍선이 가장 많지?
0: 어때? 풍선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지? 잘 모르겠지?
1: 아우,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가! 풍선을 색깔별로 나눠보자! 빨강은 빨강끼리 모으고 파랑은 파랑끼리 모으고 마지막으로 노랑도 노랑끼리! 좋았어! 요원들, 빨간 풍선은 몇 개?
2: 9개!
1: 그럼 파란 풍선은?
2: 5개!
1: 마지막으로 노란 풍선은?
2: 7개!
1: 좋았어! 그럼 가장 많은 풍선은 바로바로?
2: 빨간색!
1: 좋아! 받아라!
0: 안 돼! 다시 떠올라라! 어? 공기.

0: 안녕.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곰기! 슈퍼, 슈퍼! 뿅!
1: 자, 하얀색 슈퍼맨! 아, 토토끼끼, 근처라?
2: 곰기!
3: 곰기 최고!
1: 무사해서 다행이군! 이 우주는 곰기와 요원들이 지킨다!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 마
4: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 마
4: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6: 렛고 1,2,3,4 우리 7,8,9,10
5: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곱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곱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1: 어떡하지? 꼼짝을 안 해.
2: 잠깐만. 제발 아나콘다. 우리 엄청 맛없어. 먹으면 후회할 거야.
1: 어?
2: 아나콘다가 왜 저러지?
1: 여기 봐! 배가 엄청 커져 있어! 뭔가 이상한 걸 삼켰나 봐!
2: 괜찮을 거야!
1: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세상에! 목에 뭔가 걸려있잖아! 구중 루프! 급착컵! 액션! 됐어! 당겨!
2: 아직도 우리 잡아먹으려는 거야?
1: 이제 친구가 됐어.
2: 잘 가.
1: 좋아, 그럼.
2: 이 골든 주먹 꽤 쓸모가 있겠는데?
1: 골든보이를 살짝 골탕 먹이기 딱 좋겠어. 우리가 가져가자.

0: 다시 확인해보자.
1: 골든보이의 택배물? 골든보이가 실수로 알을 가져갔나봐.
0: 루아가 위험할지도 몰라.
2: 어서 가서 되돌려야 해.
1: 서두르자.
3: 아빠, 배달은 언제 올까요? 빨리 새 보트 타보고 싶은데.
4: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꾸나.
5: 걱정하지 마, 루아. 슈퍼윙스가 갔으니까 금방 택배를 찾아서 돌아올 거야.
2: 택배 왔습니다.
3: 너희는 누구야?
6: 내 이름은 골든보이. 책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한살이지.
7: 그리고 난 슈퍼꽁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차야. 이제부터 모든 택배 배달은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우리만 믿어.
5: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너희가 슈퍼윙스의 임무를 가로챈 거였어.
6: 넌 끼어들지 마. 너한테 배달 온 거 아니니까.
3: 나 엄청 오래 기다렸어. 슈퍼윙스는 늘 제 시간에 오는데.
6: 슈퍼윙스는 그만이죠. 이젠 우리가 배달 히어로니까.
7: 뭐,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첫날이라서 그래.
3: 알았어. 그럼 이제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
7: 아, 맞다. 택배. 물론이지. 내 첫 임무는 이로써 완료.
5: 아?
7: 여기 받아.
3: 어? 이건 택배물이 아닌 것 같은데.
6: 잠깐. 이게 대체 뭐지?
3: 내가 보기엔 알이야. 이건.
6: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5: 타세요, 어서.
7: 왜 저렇게 끈질긴 거야?
8: 집이 위험해. 저 정도 충격은 못 버텨.
7: 제발 잡아먹지 마.

0: 여기 있다간 샘버그가 될 거야. 와, 꽁지 어서 피해.
1: 저러다 떨어지겠어.
0: 지금이 도망칠 기회야. 어서 서둘러.
1: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0: 뭐?
1: 슈퍼 꽁지
0: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2: 어? 저게 뭐지?
3: 앞에 폭포가 있어. 그럼 우리 집은 어디에?
4: 안 돼, 설마.
3: 뭘 하고 있는 거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나 봐.
2: 어서 가서 막아야 해.
0: 호기 스피드. 어? 호기?
2: 멈춰, 골든보이.
0: 으아, 올라가.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1: 맞아.
3: 빙글빙글 감아서 붓기 액션.
0: 꽁지야, 우리 그냥 가자, 빨리.
3: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 꽁지야, 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실망.

0: 그런 게 아니야.
1: 뭐래? 우린 집이랑 뱀을 구해줬다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

0: 이제 집을 들자.
1: 에바!
2: 역시 슈퍼윙스 최고!
3: 채! 왜 항상 슈퍼윙스만 최고인 건데? 정말 못 봐주겠네. 못 참아! 공지야, 우리가 진짜 영웅이 누군지 보여주자. 합체 시작!
4: 슈퍼 공지 힛!
1: 와! 포기!
3: 잘했어, 슈퍼윙스!
1: 안 돼! 그렇지! 이 주먹을 이용하자!
5: 포기, 아비, 나도 도와줄게.
1: 맥스, 잡아!
5: 골든보이, 이 주먹 가져가야지. 받아! 로켓 발사기, 발사!
3: 어? 어? 잠깐! 우와!
5: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골든보이.
1: 루안의 집도?
5: 아나콘다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 완료!
1: 에바!
6: 바다, 알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1: 이제 네 차례야, 루아. 택배 받을 준비 됐어?
6: 우와, 드디어!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우와, 보세요, 아빠. 드디어 우리 보트가 생겼어요.
2: 봤지? 배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역시 슈퍼윙스는 최고야.
5: 하지만 슈퍼윙스도 명예 홍보 대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6: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
7: 맥스, 준비됐어?
5: 물론이지.

0: 이거 받아, 루앙. 우릴 도와준 보답으로 널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할게.
1: 내가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 집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2: 대박!
0: 좋았어. 우린 이제 돌아가 볼까?
3: 안녕, 루아.
1: 안녕, 슈퍼윙.
4: 좋아, 가자.
0: 왜 그래, 아리? 무슨 문제 있어?
1: 아까 내가 꽁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시 만나서 꽁지랑 얘기를 나눠야겠어.
0: 그럼 골든보이 기지로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1: 응.
4: 골든 큐브 위치는 내가 알고 있지. 다들 꽉 잡아. 다음 목적지 우주로 출발!

0: 돌아온 꽁지.
1: 맛있는 김밥 고마워 슈퍼링스.
0: 어? 누구지? 어?
2: 잠보 호기, 난 케냐에 사는 타지야.
0: 잠보 타지, 무슨 일이야?
2: 내 동생 주리한테 줄 특별한 선물을 주문했는데 오늘이 생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배송이 안 와. 부탁이야 호기, 파티 끝나기 전에 선물을 갖다줘.
0: 알았어 타지,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를 꼭 찾아서 배달해줄게.
2: 정말 고마워 호기.
3: 이상한데? 택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걸까?
4: 배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3: 그럼 우선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택배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4: 좋은 생각이야.
0: 어서 가자!
4: 월드공항으로 출발!
0: 아직 복구가 덜 끝났나 봐. 그렇지.
3: 어쩔 수 없어. 저번 사고가 워낙 컸으니까. 아, 꽁지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0: 괜찮을 거야, 아리. 어서 택배를 찾으러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0: 서울에서 택배를 찾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1: 그래도 찾아야 해. 그것도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서 찾아보자, 얘들아.
2: 조심하는 게 좋겠다.
0: 이건 아니야.
2: 괜찮아, 호기.
1: 여기서 택배를 어떻게 찾지?
2: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기다려, 친구를 불러올게.

0: 어? 저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슈퍼윙스는 배송되지 않은 택배를 찾고 있습니다. 케냐의 타지라는 소년이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주문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군요.
0: 그렇단 말이지.
2: 택배 하나를 못 찾고 있다고? 나라면 금방 찾을 텐데.
1: 골든보이 주인님, 사라진 택배를 먼저 찾아서 배달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모두가 주인님을 최고로 인정할 겁니다.
0: 좋은 생각이야.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가자, 동지야.
2: 나만 믿어.
0: 자, 그럼 출동해볼까? 월드공항으로 출발!
3: 어디 있는 거야?
4: 무작정 뒤지기만 해선 찾을 수 없겠어.
5: 얘들아!
4: 어?
5: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6: 얘들아, 내가 도와줄까?
4: 도니! 맥스, 도니를 데려왔구나.
5: 이제 안심해. 도니가 해결해 줄 거야.
6: 당연하지. 이런 일은 내가 전문가니까. 짜잔!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부 상자!
7: 도니 최고!
6: 이제 나만 믿어!
8: 정리해주니까 금방 택배를 찾을 수 있겠어.
5: 이건가?
0: 저기 봐, 슈퍼윙스가 사라진 택배를 찾고 있어.
2: 하지만 이건 나 때문에. 이제 공항 지키는 일은 끝이야! 하! 아직 고치지 못했구나.
0: 우린 귀찮고 성 가신 일은 할 필요 없어. 슈퍼윙스가 택배를 찾으면 우린 그걸 가로챈 다음 직접 배달하면 그만이야. 공지야, 듣고 있어?
2: 어? 그래.
3: 이건 찾았다.
6: 택배 찾은 거야?
3: 이거 맞는 것 같아. 타지의 택배야.
4: 야호.
6: 잘했어, 호기.
4: 이제 타지랑 주리를 만나러 가자.

0: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1: 그건 다지의 택배야! 돌려줘!
2: 거기! 아래! 누가 크레인을 조종하는 거지? 꽁지?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0: 어? 피해! 이건 내가 배달할 거지롱.
1: 골든보이! 너!
0: 네 도움은 필요 없어.
3: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4: 세미.
0: 얜 또 누구야? 우리 바빠. 어서 가자, 꽁지야.
3: 안 돼, 가지마, 꽁지야.
4: 어?
3: 여긴 네가 필요해. 월드 공항엔 네가 필요하다고.
4: 공항에 내가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도움이 되는 존재야?
3: 그럼 네가 없으니까 물류센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4: 세미.
0: 널 필요로 한다고? 완전 거짓말. 시시한 과거는 모두 잊어버려.
1: 그건 아니지, 골든보이!
5: 꽁지는 시시했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4: 호기, 아리, 아직 날 믿는 거야?
2: 그럼!
5: 우린 친구잖아!
3: 꽁진 우리 친구야!
2: 당연하지!
4: 맞아! 난 슈퍼윙스의 친구야!
0: 설마 날 배신하는 거야? 나 혼자 배달하지 뭐. 파트너 같은 거 필요 없어.
4: 호기, 쫓아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1: 알았어. 호기, 일렉트릭 스틱!
0: 꽁지 녀석, 괜히 파트너로 삼았어.
1: 골든보이, 당장 거기 서!
0: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가라, 다크 골든 주먹!

0: 파티가 끝나기 전에 배달하러 가자!
1: 주리, 걱정 마. 오빠가 생일 선물을 주문했다고 했잖아. 곧 도착할 거야.
2: 진짜 호기가 선물을 가지고 올까, 오빠?
3: 물론이지. 호기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니까.
4: 그렇지.
0: 택배였습니다! 우와, 호기다! 그래, 나야.
3: 호기, 정말 와줬구나.
2: 우와, 진짜 호기네. 내가 진짜 호기한테 선물을 받다니.
0: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선물이야.
3: 골든 주먹!
5: 네, 그건 내가 배달했어야 할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자기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세계의 국기를 지켜라.
1: 세계 여러 나라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것. 박수와 환호. 그리고 펄럭이는 국기.
2: 국기? 우리 이빨왕국엔 그런 거 없는데? 저기 이쁜 거 많은데 저 중에 골라볼까? 세계 국기 여행, 렛츠고! 반짝 반짝 별들도 맘에 쏙! 으흠, 사자도 맘에 쏙! 빨간 나뭇잎도 넘나 맘에 쏙쏙쏙! 과연 이빨 해적이 선택한 디자인은? 몽땅 따다다! 내꺼! 맛있는가? 옆에 맛있는가? 이쁜가? 옆에 이쁜가? 몽땅 다 섞으면 100배 멋진 폭발!
3: 으아, 안 돼!
4: 어, 국기 속 문양이 사라졌어!
1: 그때였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라진 테야. 눈물 흘리는 자유의 여신사. 흔들리는 에펠탑. 사자가 울부짖듯 으르렁대는 에베레스트 산.
3: 어, 위험해!
5: 도와줘! 동계맨!
0: 걱정 말아요, 친구들. 국기는 그 나라의 역사이자 상징. 번개맨이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2: 이미 끝났어. 잡을 테면 잡아봐. 나 잡아보라.
0: 이빨의 적을 잡는 건 내가 가장 잘.

0: 잘 알지?
1: 번개맨 양념치킨 소환!
0: 받아라 이빨의 장
1: 번개 파워!
2: 어? 갑자기 웬 양념치킨? 양념치킨이 날아가네. 내가 좋아하는 매운맛 꼬꼬끼야. 얘들아 뭐하냐? 씻기 전에 얼른 잡아.
3: 이빨의 적 양념치킨 먹을 생각에 이 귀한 것들을 다 놓고 갔네. 자, 그럼 이제 이 국기의 주인들을 찾아주러 가볼까? 이 50개의 별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걸까? 번개아이, 어딘지 알려줘.
4: 50개의 별이 있는 국기는 미국! 미국의 성조기입니다.
1: 좋아! 미국으로 번개 이동!
4: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미국!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가 넘친답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지어졌어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립하게 된 거랍니다.
3: 하... 안녕 미국. 다시 만나서 반가워. 미국의 별을 다시 돌려줄게. 50개의 별 미국 국기 속으로
1: 번개 파워!
2: 오, 별이 돌아왔어. 번개맨이 해냈군요. 어, 이럴 수가. 별이 모자라요. 그걸 언제다 세봤대? 내가 몇 개 따로 챙겼지롱. 별 몇 개쯤 없으면 좀 어때서? 이건 내가 가져간다.
3: 이빨의 적,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
2: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난 바빠서 이만. 용서 못해. 응? 번개맨 목소리가 아닌데. 누구심? 으악! 차! 소중한 별, 이리네! 으악! 깜짝이야!
3: 자유의 신상, 굉장한데?
4: 미국 국기는 성조기라고 불려. 성조기는 세계 국기 중에서 제일 많이 모습이 변한 국기야. 미국의 주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별도 하나씩 늘어났거든. 성조기의 별들 속에 미국의 역사가 담겨있는 거지. 한때는 별을 원 모양으로 동그랗게 그려넣기도 했어. 변화를 거듭한 끝에 지금은 별의 개수가 모두 50개!
3: 별이 그려져 있어서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세계의 국기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어지는걸? 어?
5: 나는 독수리, 내 고향으로 돌아갈래.
6: 나는 뱀, 나도 고향으로.
7: 손인정도
6: 돌아갈래.
3: 손인장 위에 독수리가 앉아있고 뱀을 물고 있는. 아! 저 문양 만난 적 있어. 바로 멕시코. 좋아, 멕시코로 번개 이동!
4: 북아메리카에 자리한 나라 멕시코. 울창한 밀림, 아름다운 산호초, 거인 같은 사막의 선인장. 선인장은 멕시코의 국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멕시코가 생기기 전 아즈텍 제국의 이야기.
8: 고수위 섬, 그 위에 선인장. 선인장 위에 뱀을 물고 있는 독수리가 보이면 그곳에 왕국을 세우거라.

0: 신의 계시에 따라 멕시코가 세워졌다는데 멕시코 국기에 바로 이 아즈텍의 전설이 숨어있는 거랍니다. 멕시코 시티 지하엔 지금도 아즈텍의 지하 도시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워요.
1: 자, 독수리, 뱀, 선인장은 멕시코 국기 속으로 돌아가라. 번개,
2: 우와! 멕시코 국기가 모습을 되찾았어! 고마워요, 번개맨!
1: 정말 잘 됐어요. 자, 이제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 거지? 어? 번개톡?
0: 세계 국기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3: 번개맨, 우리 캐나다를 도와줘.
4: 국기 속 나뭇잎을 찾아줘. 나뭇잎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1: 번개아이, 아까 찾은 것들 중에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좀 보여줘. 어, 찾았다. 어? 아니, 나뭇잎이 하나가 아니잖아. 분명 아까는 하나였는데. 색색깔 나뭇잎도 생겼네. 어떤 게 캐나다의 나뭇잎이지? 어? 이빨 스타그램?
3: 날 따돌렸으니 번개맨도 혼 좀 나보라고. 내가 가짜 나뭇잎을 잔뜩 그려놨거든. 어떤 게 진짜게? 틀린 것 중에 맞는 것 찾기. 여가 쉽지 않을걸?
1: 쉽지 않은 것 인정. 아, 어떤 게 캐나다의 나뭇잎이지? 아, 국기 속에는 그 나라의 자연과 상징이 담겨 있다고 했지? 좋아. 그렇다면 캐나다로 가서 힌트를 얻어봐야겠어. 캐나다로 번개 이동!
0: 캐나다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해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전 세계 관광객이 캐나다를 찾는답니다. 굵게 물든 단풍나무를 보기 위해서예요. 캐나다의 단풍은 설탕 단풍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슈거 메이플이라고 해요. 핫케이크 등에 뿌려먹는 메이플 시럽은 이 설탕 단풍의 수액을 졸여서 만든 거랍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되고 달콤한 시럽도 되는 설탕 단풍잎. 특히 빨갛게 물든 단풍잎은 캐나다의 상징이랍니다.
1: 빨갛게 물든 단풍잎이 캐나다의 상징이라면 캐나다 국기 속의 단풍잎도 빨간색이 틀림없어. 진짜는 빨간색 단풍잎이야. 빨간색 단풍잎, 캐나다 국기 속으로 돌아가라. 번개! 세계의 국기,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시작합니다!

0: 세계의 성 탈출 게임. 밤하늘의 별자리 정말 환상적이야. 저 큰 날개는 백조자리?
1: 안녕 공개맨. 하늘엔 백조 별자리가 있지만 땅엔 아름다운 백조의 성이 있어요.
0: 백조의 성?
1: 백조의 성 탈출 게임. 번개맨을 초대할게요. 도전하시겠습니까?
2: 번개맨은 도전을 마다하지 않지. 번개맨, 예스!
0: 난 누구? 여기는 어디?
1: 백조의 성 탈출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도전자 이름, 번개맨. 게임 타이틀, 백조의 성. 난이도, 별 3개.
0: 그런데 백조의 성은 대체 어떤 곳이지?
4: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꼽히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이에요.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독일 퓨젠의 바위산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뜰과 뾰족탑이 마치 동화에 나오는 성 같아요. 노이슈반슈타인은 독일어로 새로운 백조의 성이란 뜻이에요. 한 마리의 백조가 우아하게 내려앉은 모습과 닮아서이기도 하지만 독일의 백조 전설을 바탕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랍니다.
0: 이거 은근히 긴장되는걸?
3: 백조의 성 탈출 게임 스타트! 번개맨, 당신은 백조의 성에 갇혔습니다. 미션, 백조의 성의 숨은 전설 알아내기. 1번, 백조의 전설이란 백조의 성이 낮에는 성, 밤에는 백조로 변신하는 이야기다. 2번, 이 성에 사는 사람이 백조로 변한다는 이야기다. 과연 정답은? 만약 틀리면?
0: 틀리면?
3: 당신은 백조로 변해서 이 성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0: 안 돼! 번개맨은 세계를 지켜야 된다고! 어디 보자. 이 성이 백조 모양이니까 성이 밤마다 백조로 변하는 게 아닐까? 아니야. 그러기엔 성이 너무 무거워. 그렇다면 사람이 백조로 변하는 이야기?
3: 제한시간 3초, 2초, 1초.
0: 아까 틀리면 내가 백조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힌트일지도 몰라. 좋아. 그렇다면 나의 선택은 2번. 사람이 백조로 변하는 이야기.
3: 백조의 성 탈출 통과.
0: 다행이다. 해냈어.
1: 축하해요, 번개맨. 정답을 맞췄으니

0: 정서를 들려줄게요.
1: 욕심 많은 백작 텔라문트. 그는 결혼하기로 했던 엘자 공주를 배신하고 누명을 씌워 성을 차지하려 했어요.
2: 엘자는 남동생을 죽인 나쁜 여자예요. 엘자 공주가 성의 주인이 돼선 안 돼.
3: 아니에요. 전 그런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1: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4: 우와, 저기 좀 봐. 백조가 끄는 배야.
2: 악당 텔라문트, 사람들을 속이고 이 성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는 안 돼. 내 칼을 받아라.
1: 악당 텔라문트를 무찌른 백조의 기사.
3: 아, 정말 고마워요.
1: 백조의 기사는 엘자와 약혼하게 되고.
0: 엘자 공주, 약속해줘요. 내가 누군지 절대 물어봐서는 안 돼요.
1: 하지만 결혼식 날,
3: 단 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이름을 알려주세요. 네?
4: 안 돼!
1: 기사는 사라져버렸지만 백조로 변했던 남동생이 이 성의 주인이 되었다는 백조의 성 이야기.
5: 번개맨, 백조의 성 탈출 게임 미션 성공!
0: 번개맨, 축하해요. 전 그럼 밤하늘의 별자리로 돌아갈게요.
5: 독일의 아름다운 전설이 담긴 백조의 성 잊지 못할 거예요. 어? 번개톡?
1: 미소천사 모나리자님이 번개맨을 초대했습니다.
6: 번개맨, 안녕?
5: 어? 당신은 모나리자?
1: 모나리자님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5: 모나리자 방탈출 게임?
7: 탈출왕은 나야! 방탈출은 내가 더 잘해!
6: 그럼 두 분, 샹보르성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모나리자 미소 발사.
1: 모나리자님이 방을 나갔습니다.
5: 이빨해적이 샹보르성에 온다고? 이빨해적이 샹보르성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 서두르자. 번개맨, 도전!
7: 이빨해적 도전! 이기고 말 거야!
1: 프랑스 샹보르성은 아름다운 루아르 강변에 자리하고 있어요. 울창한 숲속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듯한 웅장한 모습. 마치 거인의 기사가 앉아있는 모습 같기도 해요. 365개의 굴뚝, 440개가 넘는 방뿐만 아니라 신비한 마법의 계단을 가진 놀라운 성이랍니다.
5: 난 누구? 여긴 또 어디?
6: 샹보르성 탈출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 도전자 2호, 번개맨, 이빨해적. 게임 타이틀, 샹보르성. 게임 마스터, 모나리자. 난이도, 별 다섯 개.
5: 어? 네?
7: 별이 다섯 개?
6: 곧 게임이 시작되니 도전자들은 준비해주세요.
7: 두고 보자, 번개맨.
5: 이빨해적,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 내부가 엄청 화려한데?
7: 아싸! 가져갈 게 한두 개가 아니네.
5: 뭐? 세계의 보물을 손대지 마.
8: 샹보르성 탈출 게임 스타트. 번개맨과 이빨해적, 당신들은 샹보르성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 샹보르성의 마법 계단의 미스터리를 풀어라. 정답을 선택하세요. 1번, 마법 계단이란 하늘을 나는 계단을 말한다. 2번, 마법 계단이란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특수 계단을 말한다.
7: 당연히 하늘을 나는 계단이지.
5: 글쎄, 왠지 이 성에 사는

0: 사람들은 비밀이 많을 것 같아. 그렇다면 정답은?
1: 제한시간 2초 1초
2: 정답은 2번!
3: 1번!
1: 번개는 통과. 예스!
3: 나는?
1: 이빨 해적 마법 계단에 영원히 봉인.
3: 안 돼!
4: 샹보르 성의 계단은 마법의 계단으로 불린답니다. 내려오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이중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계단은 나를 그린 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0: 역시 상상했던 대로 내부가 굉장히 화려한걸? 아, 이분이 이 성을 지은 프랑수아 1세?
1: 안녕, 번개맨. 난 큰 고왕 프랑수아라고 불리기도 했어. 내 코가 유난히 뾰족하고 길었거든. 난 이탈리아에 다녀온 후 이 성에도 르네상스 분위기를 내보려고 했었지. 그래서 다빈치를 이곳에 데려와 마지막까지 극진히 대해줬지. 다빈치는 모나리자 등의 선물을 프랑스에 남기게 된 거야.
0: 예술을 사랑했기 때문이군요.
1: 아까 말했듯이 난 르네상스를 사랑했어.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밖을 잘 볼 수 있게 창문도 크게 만들고 또 이걸 많이 만들었지.
0: 아까 힌트가 나왔지? 굴뚝.
4: 보기엔 화려했지만 당시 거대한 성에서 겨울을 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굴뚝을 많이 만든 이후 달라졌어요.
5: 이야, 이거 따뜻하구만.
4: 번개맨 축하해요. 샹보르성 탈출 선물로 원하는 걸 말해보세요.
0: 번개맨이 원하는 건
3: 나 좀 꺼내줘.
0: 아무리 악당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갇히는 건 옳지 않아. 이빨 해적을 풀어주세요.
4: 이빨 해적 봉인 해제.
3: 흥칫뿐 왕창피. 번개맨 두고 봐. 다음 방탈출 게임은 꼭 이기고 말 거야. 방탈출 게임 학교 어디 없나?
2: 세계의 성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0: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맨.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

0: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0: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English.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지구상의 어떤 곳에는 겉보기엔 평범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알고 보면 무척이나 놀라운 숲이 있습니다. 마치 지는 해의 노을을 한껏 머금은 듯 숲이 색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있군요. 다른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관 같은 이곳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숲입니다. 마치 유럽의 가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아프리카의 차갑고 건조한 한여름이죠. 남부의 이런 숲들은 적도의 울창한 정글이나 얼룩말과 영양이 무리지어 불을 뜯는 초원지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이런 숲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혼란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아프리카의 가장 비범한 동물들은 이 의외의 숲과 독특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부슈벨트는 고츠와나 남동쪽 모서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부, 짐바브웨 남부에 걸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과 남부의 54%를 덮고 있는 광대한 사바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남아프리카의 부슈벨트는 전형적인 사바나입니다. 풀과 나무, 작은 잎부터 큰 잎까지 지형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모습의 여러 가지 초목이 다채롭게 분포되어 있죠. 발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정글은 아니지만 부슈벨트는 나무와 덤불의 거대한 미로이자 수많은 동물들의 쉼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죠. 이 검은 코뿔소처럼요. 이들에겐 이 관목지가 마지막 근심처이자 유일하게 남은 안식처입니다.

어미와 새끼는 1년 내내 급격한 기온 변화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곳은 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오르내리며 여름에도 어떤 밤에는 땅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죠. 두 살이 되기도 전에 몸무게가 500kg 정도 나가는 어린 코뿔소는 어미 곁에서 연신 젖을 빨며 차갑고 건조한 여름을 나야 합니다. 겉모습은 거창할 것 없어 보이지만 부시벨트는 수많은 대형 동물들의 고향입니다. 아프리카 물소와 얼룩말, 영양이 듬성듬성한 나무 원표물 사이로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겁이 많은 쿠드와 임팔라 무리는 불이 나게 관목 속으로 숨는군요. 덤불 속에 숨거나 도망치는 데 성공하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아프리카 들개가 부시벨트를 순찰하며 매복을 준비합니다. 검은 코뿔소처럼 이 독특한 들개도 멸종위기에 놓여 위태로운 상태죠. 이 비범한 생태계의 생물들은 모두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와 곤충, 수많은 포유동물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복잡한 관계들의 중심엔 보통 대형 포유동물이 있습니다. 이 물소처럼요. 수천 마리의 파리와 진드기, 각종 기생동물이 물소의 털이나 귀, 심지어 코 속까지 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기생동물을 먹고 사는 붉은 부리 소등쪼기새도 있죠. 녀석들은 기회가 생기면 물소의 피까지 마신다고 하는군요. 크기로는 기생동물과 정반대인 아프리카 코끼리도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환경과 서식동물의 관계가 이토록 분명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코끼리는 놀라운 힘과 엄청난 식성을 가진 덕분에 서식지의 상당 부분을 새롭게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 코끼리는 하루에 100kg 이상의 먹이를 섭취해야 합니다. 나뭇잎과 잔가지, 심지어 뿌리도 포함되죠. 코끼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이 나무입니다. 날카로운 가시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군요. 긴 코와 엄니로 끌어모은 먹이는 네 개의 큼직한 어금니를 이용해 뭐든 씹을 수 있죠.

코끼리가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먹은 것의 대부분이 소화되지 않은 채 배출되고 생존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분비물이나 쓰레기가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에겐 생존에 꼭 필요한 풍부한 양분이 되거든요. 남부 노랑부리 코뿔새 같은 새들은 코끼리의 푸짐한 대변 안에서 곤충과 씨앗을 찾아 배를 채웁니다.

영양만점 간식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흰 코뿔소는 이 복잡하게 얽힌 산림지에 사는 또 하나의 대형 동물입니다. 사촌인 검은 코뿔소와는 달리 흰 코뿔소는 작은 초원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초식 동물입니다. 길고 고드며 두꺼운 입술은 나무 사이사이에서 자라는 풀을 뽑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흰 코뿔소의 넓은 등은 소등쪽이 새들에게는 훌륭한 식당입니다. 발도 잘 적응돼 있어 움직이는 코뿔소의 몸 위에서도 잘 돌아다닐 수 있죠. 발톱이 길고 가늘어서 걸어다니는 식탁의 등을 꽉 붙들 수는 있지만 때로는 이 발톱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땅 위를 돌아다니거나 일광욕을 즐길 때 소등쪽이 새들은 말 그대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기 쉽죠. 흰 코뿔소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보통은요. 큰 수컷들은 영역 표시를 위해 소변을 뿌리고 대변을 떨굽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를 봐주지만 암컷이 암내를 풍기는 시기에 긴장감이 고조되죠. 수컷들이 암컷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2.5톤의 거구들이 시속 50km로 돌진하면 타격이 상당하죠.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라고도 알려진 사바나 원숭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보초병이 있어서 안전하단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영장류들은 이 특별한 산림 서식지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잔치에 다양한 새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오색조부터 부채머리새까지 그리고 뿔닭도 행복하게 숲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즐기죠.

위협적인 아프리카 바다수리가 하늘에서 상향 중이니까요. 사바나 원숭이의 경고 신호는 세 가지 이상입니다. 독수리나 매처럼 하늘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할 때 쓰는 경보가 있고, 표범이나 뱀의 존재를 알릴 때 쓰는 소리가 따로 있죠. 사바나에는 다양한 포식자가 있고 저마다 맡은 역할도 다릅니다. 하이에나는 숲의 먹이 피라미드 최상위 포식자로 사자나 표범보다 서열이 높죠. 싸움에서 부상을 입은 이 수컷 코뿔소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하이에나와 독수리가 각자 자기 몫을 챙기는군요.

점박이 하이에나는 부시벨트에서 가장 유능한 청소동물이면서 또 뛰어난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죽은 동물을 먹기로 유명하지만 사실 먹이의 80%는 병들거나 다친 동물을 뒤쫓아서 구합니다. 이 코뿔소처럼요.

하이에나의 무는 힘은 그 어떤 육식 동물보다 강력해서 아무리 큰 뼈라도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 또한 몹시 단단해서 한 무리의 하이에나와 독수리들이 하루 이틀이면 거대한 코뿔소의 사체를 남김없이 먹어치울 수도 있죠. 이들이 떠나고 난 자리는 아주 말끔할 겁니다.

남아프리카 부슈벨트는 아프리카 내륙의 굴곡이 심한 고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강암과 규암, 사암이 곳곳에 드러나 있죠. 이런 바위지대는 웬만해선 따라잡기 힘든 바위타기 영향의 서식지입니다. 표범이 즐겨 찾는 단골 장소기도 하죠. 가을 외투를 입은 다양한 관목들이 널리 퍼져 있지만 대표 식물은 따로 있습니다. 모파인 나무가 이 구역을 지배합니다.

이곳의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모파이는 신기하게도 잎이 넓습니다. 마치 한 쌍의 날개처럼 생겼죠. 생김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모파이는 현지어로 나비라는 뜻입니다.

코끼리들은 이 나무의 열성 팬입니다. 잎과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섭취하죠. 모파인 나무는 콩과 식물이라 완두콩이나 강낭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모파인은 목질이 아주 단단해서 흰개미의 공격에도 끄떡없습니다. 코끼리는 이 나무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나무를 쓰러뜨려서 뿌리와 몸통을 뜯은 후 단단한 목질로 이빨을 청소하는 거죠. 코끼리의 수명은 구강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모된 이빨은 몇 번만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굶어 죽게 되죠. 모파인 나무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코끼리가 나무를 먹는 지역에서는 높이가 2, 3미터를 넘지 않지만 물이 충분하고 외진 지역에서는 20미터 이상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기도 하죠.

코뿔새와 푸른 지르레기, 뿔닭, 심지어 난쟁이 몽구스까지 무모하지만 불가피한 흰개미의 외출을 노리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사바나 생태계에서 풀은 모파인이나 다른 나무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넓은 평원처럼 양이 풍족하진 않지만 이곳에서 유일하게 큰 무리 생활을 하는 물소 같은 대형 초식 동물에겐 풀이 꼭 필요하죠. 기린이 모파인과 다른 나무 사이에서 잎을 뜯고 있습니다. 긴 혀를 이용해 새순을 골라내는데 낙엽이 지기 전 지금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새순을 먹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나뭇잎은 물들고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다람쥐가 유분이 풍부한 콩 모양의 모파인 열매를 수확하는 것도 바로 이때죠. 모파인 나무 덕분에 다람쥐들은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을 삼림지 안에서 대부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포식자를 피해 숨을 곳도 많죠.

위험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쥐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바나는 쥐새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열매와 새순, 잎을 모으러 덤불과 관목들을 찾아다니죠. 옹기종기 모인 쥐새들은 털손질을 하고 몸을 맞대며 유대를 쌓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체온 유지에도 유리하죠. 남아프리카의 여름은 해가 지면 기온이 섭씨 5, 6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쥐새들이 밤을 대비해 모여드는 동안 뿔닭들은 슬슬 나무 아래로 집합합니다. 낮엔 먹이를 찾아 땅을 파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나뭇가지 위에 잠자리를 준비하죠. 나비 숲에도 해가 저물어 가는데 몸집이 큰 동물들은 아직도 식사 중이군요. 남아프리카의 이 특별한 산림지에 생명의 리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0: 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Hello there, it is I, your furry and adorable pal Grover, and we are talking about the weather. Today on Sesame Street, we are expecting rain. But not to worry, I have an umbrella! Would you look at that? The weather has changed. Oh, now it is a little windy. Let's see more about the weather today on Sesame Street!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

0: 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어? 다 먹었네?
1: 다 먹었으면 얼른 가서 손 씻어.
0: 에이, 귀찮은데. 옷에다 닦을래.
1: 아, 그 손 멈춰. 그럼 안 돼. 화장실 가서 비누로 깨끗이 손 씻고 오면 누나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0: 우와, 정말. 그럼 바로 씻고 오겠습니다요.
1: 그래.
0: 누나, 나 손 다 씻었다.
1: 손 잘 씻었어?
0: 응, 응.
1: 비누로 잘 씻었지?
0: 응, 응.
1: 좋았어. 그럼 이 누나가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친 비누 용사 이야기 해줄게.
0: 우와, 재밌다.

0: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친 비누 용사. 옛날 옛적 평화로운 어느 마을에 갑자기 바이러스 괴물이 쳐들어왔어.
1: 괴물이다!
0: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지.
2: 바이러스 팀!
1: 아유, 너무 싫다.
3: 갑자기 머리.
1: 나도 좀 이상한.
4: 열이 나는 것 같아. 누가 좀 도와주세요.
0: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순간 비누 용사가 나타났어. 나는야 비누 용사.
4: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받아라! 비누비누 공격! 해! 어? 야!
0: 어? 받아라!
1: 야! 아니!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
4: 왜 공격이 안 먹히지?
0: 바로 그때! 마법사가 나타났어.
5: 내가 왔소이다.
4: 마법사님?

0: 마 박사님! 어떻게 하면 저 바이러스 괴물을 막을 수 있을까요?
1: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겠소.
0: 그 방법뿐이라면... 네! 하겠습니다!
1: 자네의 결심이 그렇다면 나와라! 수도꼭지!
2: 마법사가 마법으로 비누용사에게 물을 뿌려준 거야.
0: 우와! 우와! 우와! 시원해!
2: 우와! 시원해!
0: 거품! 거품!
3: 거품! 거품! 오, 예쁘다!
2: 거품이 방울방울 나와요.
4: 저게 뭐지?
1: 비누용사, 지금이요. 공격하시오.
0: 네, 받아라.

0: 용사는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쳤지만 물 때문에 몸이 녹고 있었어.
1: 비누 용사님!
2: 사라지면 안 돼요!
3: 너무 슬퍼. 너무나 안타깝구나.
4: 전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냈으니까.
1: 비누 용사님!
0: 그렇게 비누 용사는 사람들을 구한 후 녹아버렸지.
5: 비누 용사님, 바이러스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다니 너무 슬퍼.
0: 자, 여기 그만 울어. 비누로 손을 잘 씻으면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비누로 손 잘 씻어야 돼.
5: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야?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냐고? 왜?
0: 그건 잘 모르겠네.
5: 그럼 호기심 딱지에게 물어봅시다.
0: 좋소. 호기심 딱지 나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비누 용사 딱지. 비누 용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5: 아, 비누 용사님이다.
0: 안녕.
5: 완전히 녹은 줄 알고 걱정했어요.
4: 세상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한 비누 용사는 언제든지 여러분 곁으로 돌아옵니다.
5: 우와, 멋지다. 최고 최고. 비누 용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4: 그건 비누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랍니다. 화장실의 필수품, 비누! 물이 닿으면 미끌미끌해지고 거품이 나죠. 이 비누의 주요 성분은
6: 계면활성제는
4: 두 가지 성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물과 친한 성분.
6: 어, 물아, 너도 같이 놀자.
0: 좋아.
4: 다른 하나는
7: 기름아, 너도 같이 놀자.
4: 기름과 친한 성분입니다.
8: 그럴까?
7: 우린 물도 좋고 기름도 좋아.
4: 이렇게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 양쪽 모두와 친합니다.

0: 속에 기름이 묻어있는 음식을 손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기름이 손에 묻어요.
0: 맞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기름이 묻게 되겠죠. 이때 비누 없이 물로 마시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아이 좋아. 미끌미끌.
1: 어? 난 기름 싫어.
2: 나도 물 싫거든.
3: 나도 갈래.
0: 가. 안 말려. 물과 기름은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2: 우린 아직 여기 있어요.
0: 손에 묻은 기름이 그대로 피부에 남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볼까요?
4: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 호, 기름아, 같이 놀자.
5: 같이 놀자.
2: 그럴까?
0: 계면 활성제의 기름과 친한 성분은 기름을 붙잡고, 계면 활성제의 물과 친한 성분은
4: 어, 물아, 너도 같이 놀자.
0: 물을 붙잡습니다.
5: 같이 놀자.
1: 어? 우린 이제 가야 해. 응? 우리랑 같이 가자.
0: 결국 기름은 계면 활성제로 인해 피부에서 떨어져 물과 함께 씻겨 나갑니다.
1: 아, 그래서 비누로 씻어야 뽀득뽀득 깔끔해지는구나.
0: 맞습니다. 뽀득뽀득.
6: 어? 그런데 비누가 바이러스는 어떻게 물리치는 거예요?
0: 비누 속에 계면 활성제 두 가지 성분 기억하죠?
1: 네! 물과 친한 성분.
6: 기름과 친한 성분이요.
0: 자, 여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기름 성분의 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로 손을 씻으면 계면 활성제가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기름 성분의 막을 뜯어가 버려서 결국 바이러스가 죽고 물과 함께 씻겨 나갑니다.
6: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잘 씻겨 나갈 수 있도록 비누로 구석구석 골고루 30초 이상을 씻어야 효과가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6: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6: 안녕히 가세요. 비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1: 맞아, 맞아.
6: 누나, 나 앞으로 비누로 더 잘 씻을 테니까 비누 용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좋아, 노래 잘 부르면 줄게.
6: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6: 고고고!

0: 마개는 기름 성분 있어. 비누로 씻으면 깨끗하게 물리칠 수 있지.
1: 와, 짤락이.
0: 비누 용사 짝지 받았다. 만세. 어예, 어예.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 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인사 못 받을 것 같은데.
1: 뭐? 그래? 괜찮아. 엉덩이에 맞으면 되겠네.
0: 사실 엉덩이도 아픈데.
1: 그래? 아휴, 너를 보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
0: 뭔데?
1: 주사 안 맞으려다가 여기저기 주사 맞았던 왕자 이야기.
0: 에이, 뭐야?
1: 안 들을 거야?
0: 아니, 왠지 재밌을 것 같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1: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0: 와, 역시 우리 누나는 최고야.

0: 왜 주사 맞는 곳이 다를까?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왕자가 살고 있었어.
1: 왕자님, 지금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예방주사를 맞으시지요.
2: 예방주사?
0: 빙가라, 빙가라. 바로 이 주사이옵니다.
2: 아이, 싫어. 안 맞을래.
1: 잡아라.
3: 네.
4: 왕자님, 맞추셔야 합니다.
2: 맞춘다.
3: 안 됩니다. 맞추셔야 합니다.
0: 자, 그럼 팔에 놓겠습니다.

0: 수 없이 주사를 맞은 왕자는 다음엔 안 맞기로 결심했지. 시간이 흘러 또 주사를 맞을 때가 되었어. 아니 도대체 왕자님은 어딜 가신 겁니까?
1: 그러게 말입니다.
2: 어? 저기 오십니다.
3: 어? 이래도 내 어깨에 주사를 놓을 수 있겠어? 잡아라!
2: 네! 왕자님!
3: 어깨! 이 갑옷은 절대 못 벗겨.
0: 그럼 엉덩이에 놓으면 되지요.
3: 뭐? 엉덩이?
1: 이리 오시죠. 이쪽입니다.
0: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본인도 벽에 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4: 그래도 아프다고.
0: 그리고 얼마 후.
2: 아, 왕자님!

0: 주사 맞기 싫단 말이야.
1: 맞으셔야 된다니까요. 예방 주사 맞으셔야 된다고요.
2: 왕자는 몸이 아픈데도 주사 맞기 싫다고 도망다녔어.
1: 왕자님 열어주세요. 아, 이러다 더 크게 아프실 수도 있어요.
0: 하지만 주사는 절대 맞기 싫은걸. 절대 안 열어줄 거야. 절대.
1: 어떡해. 진짜.
3: 모두 비켜라.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럼 해볼까요?
1: 뱅가! 뱅가!

0: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1: 아니.
0: 아, 왕자님!
2: 나오게라! 아, 뜨거워! 어서 왕자님을 병실로 옮기게!
0: 어서! 왕자님!
3: 왕자님!
0: 어서!
2: 왕자님! 이쪽이네, 이쪽! 결국 왕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사를 손등에도 맞고 팔에도 맞고
0: 아, 아파
2: 엉덩이에도 맞고 여기저기 많이 맞고 말았대. 주사 안 맞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이 맞았구나. 그래, 주사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면 병이 더 심해져서 주사를 더 많이 맞을 수 있어.
4: 근데 누나, 왜 주사 맞는 곳이 다른 거야? 왜 주사 맞는 곳이 여기저기 다 다른 거냐고? 왜?
2: 같은 곳을 계속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4: 정말?
2: 사실은 잘 몰라.
4: 뭐야? 그럼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2: 좋아,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주사 딱지. 주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누구세요?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사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4: 안녕하세요.
2: 근데 주사 비행기가 뭐예요?
5: 주사약 병사들을 환자들의 몸 안으로 안전하게 싣고 가는 비행기랍니다.
4: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왜 주사 맞는 곳이 여기저기 다 다른 거예요?
5: 그 이유는 저와 함께 주사 비행기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4: 네.
5: 주사란 주사기의 바늘을 이용해서 사람의 몸속에 약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 약에 비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부작용이 심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주사는 맞는 곳에 따라 피부에 맞는 주사, 혈관에 맞는 주사, 근육에 맞는 주사로 나눌 수 있지요.
4: 우와, 신기하다!
5: 혈관 주사는 핏줄이 잘 보이는 손등이나 팔 안쪽에 맞고 근육 주사는 보통 어깨와 엉덩이에 맞습니다.
4: 엉덩이요? 엉덩이는 말랑말랑한데요?
5: 엉덩이에는 말랑말랑한 지방과 함께 딱딱하고 커다란 근육도 많답니다.
2: 그럼 피부에 맞는 주사는 어디에 맞아요?
5: 피부 주사는 배나 팔, 허벅지에 피부에 맞지요.
4: 그런데 왜 맞는 부위가 다른 거예요?
2: 맞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5: 가장 큰 차이는 주사약이 우리 몸에 퍼지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 주사 비행기의 목적지는 왕자의 혈관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주사 비행기의 목적지는 혈관이다.
0: 근데 혈관에는 왜 가는 거예요?

0: 아, 혈관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온몸으로 빨리 퍼지지.
1: 모두 준비하라. 다시 한번 말한다. 모두 준비하라.
2: 네! 예!
3: 자,
4: 가자!
5: 혈관에 도착했다.
3: 자, 가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1: 수액주사와 같은 혈관주사는 약을 혈관에 바로 넣는 방식이라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답니다.
6: 그럼 모두 다 혈관에 맞으면 안 돼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약의 효과가 빨리 필요한 환자에게는 혈관주사가 도움이 되지만 약의 효과를 천천히 살펴봐야 되는 환자에게는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6: 아, 그렇구나.
1: 그럼 이번에는 근육주사를 살펴볼까요? 근육으로 들어간 주사약 병사들은 혈관을 찾아 이동합니다.
2: 야, 신기해.
6: 미안, 미안. 쏘리, 쏘리.
2: 혈관이다.
3: 자, 가자, 가자.
1: 주사약 병사들이 혈관에 도착하면 드디어 사람의 몸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지요. 예방주사처럼 근육에 맞는 주사약은 근육을 통과한 후 혈관에 도착하기 때문에 약이 몸에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배나 발의 피부에 맞는 피부주사는 당뇨병을 치료할 때 맞기도 하는데 혈관주사나 근육주사에 비해 약이 더 느리게 퍼집니다.
6: 왜요?
1: 왜냐하면 피부로 들어간 주사약이 피부의 작은 혈관을 치다 큰 혈관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6: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효과가 빨리 필요한 경우에는 혈관주사를 맞고 그리고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근육주사나 피부주사를 맞는 겁니다.
6: 주사를 맞는 부위에 따라 약이 퍼지는 속도가 다르다니 신기하다.
1: 그럼 앞으로 우리 주사약 병사들이 주사기를 통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주사를 잘 맞아주세요.
6: 네, 알겠습니다.
7: 앞으로 아파도 피하지 말고 주사 잘 맞아야겠다.
6: 그래, 잘 생각했어. 살짝 따끔하고 금방 괜찮아질 거야.
7: 알겠어, 누나. 그런데 주사 맞으러 가기 전에 나 주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그럼 힘이 나서 주사를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6: 그래.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7: 우와, 신나, 신나.
6: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7: 고고고!

0: 가지.
1: 와, 우리 호탕이 잘하는데.
0: 또.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주사 맞아야
2: 병을 예방하고
1: 병을 치료하는
2: 주사약이
1: 몸에 들어가니
2: 주사 잘 맞죠?
1: 와, 짜 여기.
2: 와, 주사 딱지 받았다. 빨리.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오늘의 이야기는 팝콘. 팝콘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하얗게 활짝 핀 모습이 목화솜 같기도 하고 안개꽃 한 다발도 떠오른다. 팝콘은 무엇보다 영화를 볼 때 빠질 수 없지.

역시 팝콘은 영화관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영화가 끝나고 팝콘도 다 먹어버렸다.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팝콘 확실히 튀겨지기 전과는 다르게 생겼다. 이 옥수수 한 알은 어떻게 팝콘이 될까?

팝콘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먼저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고 팝콘용 옥수수를 넣어준 다음 잘 섞어준다. 버터와 섞인 옥수수가 반짝반짝해지면 뚜껑을 덮고 기다려보자.

노랗던 옥수수 알갱이들의 엄청난 변신. 팝콘은 도대체 얼마나 커진 걸까?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해 볼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옥수수와 팝콘을 비교해 보자. 똑같이 100개씩인데 팝콘이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나 넓다. 그만큼 무게도 늘어났을까? 팝콘 100개의 무게는 17.2g. 그럼 옥수수 100알의 무게는 더 적게 나갈까? 놀랍게도 19.2g. 버터를 두른 옥수수가 튀겨져 더 커졌는데도 무게가 줄어들었다. 사라진 2g은 어디로 갔을까? 옛날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팝콘을 만들 때 옥수수에서 악마가 빠져나간다고 믿었다는데, 그래서 2g이 줄어든 걸까? 팝콘이 튀겨지는 순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눈을 크게 뜨고 보자.

그런데 팝콘을 튀기는 냄비 뚜껑에 뭔가 가득 맺히고 흘러내리기까지 한다? 물을 끓인 것도 아닌데 김까지 난다. 뚜껑에 송골송골 맺힌 이것 뭘까? 수분이라면 물? 말린 옥수수 한 알에 15%를 차지하는 물.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크게 팽창한다. 옥수수에 열을 가하면 팽창하는 수증기를 견디지 못해 팝콘으로 피어나는 것.

옥수수를 팝콘으로 피워내는 수증기의 힘은 심지어 기차를 달리게 해 산업혁명을 이끌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고 움직이는 힘은 의외로 한 줌의 팝콘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팝콘 옥수수에 구멍을 뚫으려고 해보면 딱딱해서 잘 되지 않는다. 발전된 도구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구멍이 뚫렸다. 도넛처럼 구멍이 뚫린 옥수수로 팝콘을 만들어보자. 과연 구멍 뚫린 팝콘이 만들어질까? 뚜껑을 덮고 기다려보면 팝콘 만들기 실패. 단 한 알도 안 튀겨지고 까맣게 타버린다. 뚫린 구멍으로 수증기가 계속 빠져나가서 터지지 못한 것. 팽창한 수증기가 단단한 껍질을 순식간에 뚫고 나와야 만들어지는 팝콘. 빈틈없이 단단한 껍질도 옥수수가 팝콘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팝콘처럼 옥수수로 만드는 또 다른 간식, 강냉이. 강냉이를 자세히 보면 얼핏 봐도 팝콘과는 다르게 생겼다. 여기서 문제. 팝콘과 강냉이는 왜 다르게 생겼을까?

정답은 옥수수 종자가 달라서다. 팝콘용 옥수수는 껍질이 단단하며 약간의 수분을 가지고 있지만 강냉이용 옥수수는 껍질이 약하고 수분도 거의 없다. 그래서 특수한 기계에 넣고 열을 가하면서 압력을 직접 높이다가 순간 압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 팝콘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터뜨려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셔틀콕. 셔틀콕.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낯설다. 그래, 맞다. 셔틀콕은 배드민턴을 칠 때 쓰는 깃털 달린 공의 이름이었다. 셔틀콕의 생김새를 살펴보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드레스처럼 넓게 퍼지는 이 모양. 마치 아메리칸 원주민의 전통 가옥처럼 생겼다. 이런 특이한 모양의 셔틀콕과는 달리 보통의 공들은 둥근 모양이다. 던지거나 굴리기 가장 좋은 둥근 모양을 가진 보통의 공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셔틀콕의 낯선 모양. 깃털로 된 가벼운 셔틀콕이 과연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까? 쭉쭉 힘차게 뻗어가는 셔틀콕.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셔틀콕이 독특한 모양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셔틀콕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셔틀콕의 대부분은 부드럽고 하얀 깃털이다.

깃털의 주인은 바로 거위. 셔틀콕은 거위의 양 날개 아래 겨드랑이 깃털로 만든다. 거위 깃털을 한 대 모아

불량품을 골라내고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분류한다. 셔틀콕의 윗부분인 코르크. 이 코르크에 깃털을 하나하나 꽂아준다. 이렇게 꽂힌 깃털이 잘 고정되도록 실로 박아주고 손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주면 어느 정도 셔틀콕이 모양을 갖춰간다. 접착제를 바르고 포장 작업을 마친 셔틀콕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은 바로 비행 테스트. 완성된 셔틀콕. 제법 먼 거리까지 날아온다. 그런데 날아오는 셔틀콕이 돈다? 분명히 돌고 있다. 빠르게 날아가는 셔틀콕을 눈을 크게 뜨고 보자. 지금이다. 확실히 돌고 있다.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 도대체 무엇이 셔틀콕을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걸까? 비밀을 알아내려면 깃털을 자세히 보자. 코르크의 깃털들이 약간 비스듬하게 꽂히고 있다? 셔틀콕의 깃털들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바람개비도 한쪽 방향, 선풍기 날개도 한쪽 방향의 나선형이다. 그렇다. 셔틀콕은 한쪽으로 배열된 깃털 때문에 회전을 하여 더 멀리 안정적으로 날아간다. 한쪽 방향으로 꽂힌 셔틀콕의 깃털에도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 셔틀콕 정말 그렇게 빠를까? 날고 있는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의 속도는 무려 시속 320km.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보다 빠르다는 건데 어떻게 몇 미터 안 되는 간격에서 그렇게 빠른 공을 받아칠 수 있는 걸까?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셔틀콕의 비밀.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깃털의 폭이 좁아지면서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되어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셔틀콕. 속도가 줄어들 때 셔틀콕의 모습을 보자. 깃털이 다시 펴지면서 공기 저항을 더 받아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받아칠 수 있게 된다. 깃털을 펼쳐 우아하게 착지하는 셔틀콕은 추락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는 낙하산 같다.

천천히 떨어지는 낙하산의 우아함은 아름다운 순간의 과학, 셔틀콕에도 있다.

배드민턴 경기에서 사용하는 공의 이름. 셔틀콕. 무슨 뜻일까? 두 지점을 셔틀버스처럼 왕복하는 공. 셔틀은 왔다 갔다 왕복한다는 뜻이다. 콕은 닭을 뜻하는 말. 예전에 닭 깃털로 만들었던 셔틀콕을 좀 더 내구성이 높고 공기저항을 덜 받는 거위 깃털로 만들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름은 일편단심 셔틀콕이라 불린다. 평범한 깃털에 숨겨져 있던 재미있는 셔틀콕 이야기. 깃털 하나도 다시 보면 어느새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깃털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 셔틀콕. 이 셔틀콕에 붙어있는 깃털 모두 몇 개일까?

12개를 넘어 16개. 정답은 16개다. 모든 셔틀콕의 깃털 개수는 16개.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날아오를 차례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 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쏙을 드립니다.

0: 사귀는 친구?
1: 이번 시간은 종이접기 시간. 상상력을 펼쳐서 무엇이든 마음껏 접어보아요.
2: 네. 3살 때 아클라타 종이접기 대회 챔피언이었던 이몸께서 실력 발휘 좀 해보실까?
3: 좋다. 네가 아클라타 챔피언이면 나는 우주 챔피언.
2: 해보자는 거야.
3: 아야 좋지.
1: 그런 대회는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겠지요? 야,
2: 우리 친구 아니에요!
3: 꽃게 펼친 색종이를 접어
2: 상상하는 모든 것을 접어
3: 동물 아니, 자동차 아니, 그런 것으론 모자라.
2: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테야.
1: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준이와 콘타의 작품이군요. 어?
0: 저희가 만든 건데요?
1: 응? 그럼 준이와 콘타의 작품은?
3: 작품명 잘가 겨울아. 봄이 오면 헤어져야 하는 눈사람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2: 그건 종이접기가 아니고 종이뭉치기잖아. 내 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로봇이다.
3: 어? 로봇?
2: 짜잔. 내 로봇을 부수면 어떡해, 핑핑.
3: 걷기 힘들다, 핑.
2: 야, 또 찢어졌다.
3: 찢어지는 로봇은 처음이야.
2: 종이 뭉치기보단 내게 낫거든.
1: 자, 종이접기는 여기까지. 이제 팀을 나눠 스피드 퀴즈를 해볼까요? 자.
3: 베리공주는 저런 지저분한 일을 할 수 없어요.
1: 아니요.

0: 설명, 설명을 해주세요.
1: 차마 입에 담을 수도.
0: 응? 에이, 통과.
1: 응원, 기도?
2: 대체 뭔데?
0: 통과.
2: 아, 저기 가는 러블레이 조심하세요. 쭈물쭈물.
0: 통과.
3: 와. 시간 추가.
1: 도넛.
0: 마치지 말고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타이어라고요.
1: 타이어 맛있어, 핑.
4: 슬퍼하지 마세요, 로블리. 제가 있잖아요. 제게 맡겨주세요.
5: 우, 안 봐도 별로야.
4: 나 잘할 수 있다고.
5: 우, 내가 더 낫거든.
4: 너? 진짜?
0: 그만! 괜찮아요? 혹시 다친 데 없어요?
4: 네.
0: 됐어요. 저도 괜찮아요.
2: 로블리!
0: 저는 좀 쉬어야겠네요. 다음은 체육활동 물풍선 싸움 시간이에요. 마음껏 뛰놀고 즐겨주세요. 단, 준이와 군타가 또 싸우지 않게. 준이 콘타 대 다른 친구들 2대6 대결로 하겠어요.
2: 네?
1: 나는 퀴즈 내보지도 못했는데. 쉬.
4: 어? 준이 발견! 모두 공격해! 수고! 저기 온다!
5: 당한 후에 알아차리면 소용없거든.
4: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인 건가.
6: 얘들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작전을 짜자.
5: 답답해.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어? 그건 숨어도 숨은 게 아니거든.
2: 뭐야?
4: 함정에 제 발로 들어와, 적군 군타.
2: 받아라, 군타.
4: 잠깐! 군타를 공격하면 알지?
2: 우리가 졌어.
4: 토니가 함정을 팔 거라 생각했지. 나의 승리다.
2: 거기까지 생각을 대단해.
4: 그 정도야 기본이지. 누구야? 토니가 졌다고 말했잖아.
5: 난 토니 편 아닌데.
4: 에?
5: 이제부터 1대7이다.
4: 그만 멈춰, 군타!
5: 안 멈추면 어쩔 건데?
4: 주피추!
6: 안 돼, 준이! 마법은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는 말이야!
4: 지금이 그때거든?
5: 어디 해보시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
4: 주피추, 주피추! 마법의
6: 주문을 잘못외워서 마법이 이상해졌나봐.
4: 뭐라고?
5: 점점 커지고 있잖아. 뭐 쓸만한 마법 없어.
6: 마법의 빛도 아닌 것 같고, 오막도 아니고, 커져가는 더더욱 아니고, 마법 이동도 아무것도 없어.
5: 그냥 터뜨려버리자.
4: 함부로 터뜨렸다간 물이 쏴.
6: 진짜 어떡하지? 로블리가 알면 큰일인데.
0: 전 걱정 마세요. 웬만해선 이 로블리 놀라지 않습니다만요. 비상! 모두 차려! 물풍선이 터질 것 같으니까 테이프로라도 좀 막아야겠어요.
4: 테이프를 붙여도 소용이 없네.
6: 아, 러블리, 풍선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0: 마법 때문에 부풀어오르는 게 멈추질 않고 있군요. 절대, 절대 터지게 둬서는 안 돼요.
4: 그럼 어떻게 하죠?
0: 아이, 그러니까
4: 어? 공이 물풍선에 물을 성 바깥으로 쏘아보내자는 말이지?
0: 좋아요, 준이 돈이 마법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7: 준이 돈이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돈이 변신.
4: 와, 이제 진짜 터질 것 같아.
5: 어떻게 좀 해봐. 여기가 터질 것 같아. 서둘러.
0: 준이, 돈이, 단 한 번에 성공해야 해요. 실패하면 여기가 물바다가 될 거예요.
7: 주피, 주피, 주피, 주! 가라! 군타! 풍선 복지를 풀어!
4: 그렇지.
0: 이번에도 문제의 원인은 준이 군타 둘인가요? 설마 또 싸웠어요?
7: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8: 우리는 친구인가요?

저 물을 언제다 퍼낸담? 앞으로 절대 유치원 놀이 중 마모 금지!

0: 이름 지옥길, 지옥길 수혜교실 강사 겸 실버 태권도 교실, 은빛 디지털 배움터 포크댄스 교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오래전 사별, 자녀들은 각자 결혼해 현재 혼자 계십니다. 부지 매매 시점은 도토리 문화센터 개관 직후지만 문화센터 공사 초기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6년을 도토리 문화센터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1: 그래서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
0: 네, 하지만 센터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그게 지옥길 씨의 진짜 마음일까요? 소은 씨 자료를 보면 지옥길 씨는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볼펜 조립, 스티커 붙이기, 마스크 접기 등 부업들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곤 낡은 빌라 한 채, 강사 수입도 얼마 안 되고 나이 제한 때문에 곧 그만둬야 하죠. 그런데 돈이 아쉬운 사람이 토지 매도를 거절한다라.
0: 설마 옥길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가보면 언제나 돈입니다.
0: 아니에요, 부장님. 옥길쌤은 그런 분 아니세요.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보라고들 하잖아요. 옥길쌤은 센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계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1: 아, 네.
0: 그저 돈 거리는 사람들에겐 믿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2: 34원 캐시백 완료.
0: 아니, 부장님이 돈 거린다는 건 아니고요.
1: 이해했습니다. 내일 수업부터 지켜보면 더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소은 씨, 그 바지 관리소장님 거니까 잘 세탁해서 돌려주세요.
0: 네? 그럼 어제 제 옷 갈아입힌 사람이...
1: 그럼 내가 있겠어요? 담뱃값 5만원 드렸으니 주세요.
0: 죄송했습니다, 부장님.
1: 뭐, 어차피 택시비 주려고 했으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제가 워낙 돈 거리는 사람이라.
0: 아이, 부장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3: 아유, 결혼은 무슨 결혼이고. 그냥 살림한 합치가 같이 사는 기다.
0: 그래도 짝꿍이 생긴 건 축하할 일이죠, 선생님.
3: 소은 정과 고마워요. 꽃다발 센스
1: 저도
3: 있네.
1: 축하드립니다, 지옥길 선생님.
3: 어? 고드리 회원님, 야유의 이유로 오랜만에 본다, 그쵸?
1: 저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선물 고르는 감각은 없어서요.
3: 혼자 그만! 고드리 회원님, 지금 설마... 현금질 내고 가는겨?
1: 진짜 금주법 한도 아니라 약속합니다.
3: 내가 돈 좋아하는 건 어째 알았노?
4: 모건 씨 볼 때보다 더 좋아하네.
3: 이 여자의 심장을 진실로 뛰게 하는 거는 돈밖에 없다, 아이가.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0: 근데 선생님, 어? 저 휠체어는 뭐예요?
3: 아, 저거! 지영아! 이제 일나라 좀! 잠만 자자려면 뭐하러 왔노?
5: 잘했어요. 저놈의 목청은 늙지도 않아.
4: 니 또 그 프로그래밍 간다고 밤샜나?
5: 안 돼. 오늘 아침까지 납기 마감이라. 끝내자마자 쌤 보라고 하는데 욕만 먹네.
0: 저기, 혹시요?
5: 헐.
0: 반지 누나?
3: 아, 뭐고? 둘이 아는 사이가?
5: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어요. 넌 어릴 때랑 똑같아요. 아줌마는 잘 계시지? 저번에 유마트 갔다가 너네 공장 제품 봤어. 마라탕 밀키트.
3: 온총각집 마라탕 공장 하나?
0: 아, 예? 아니요, 그게... 저 휠체어 너무 이쁘다.
5: 아, 저거 내가 디자인한 거야. 예쁘지?
1: 유마트에 깔린 마라탕 밀키트라면... 어느 쪽 낙하산인가 했더니 협력업체였군.
3: 남은 이야기는 이따 간식 시간에 하이소.
6: 이게 정말 고부장 사주란 말씀이시죠, 도사님?
7: 고부장 모친한테 직접 알아낸 거니 틀림이 없어. 아주 볼 받아.

0: 하는구만. 흉지다 흉저. 그야말로 맨몸으로 화라산에 뛰어드는 경이야.
1: 하지만 도사님, 이제 와서 고부장을 드러내기엔 유레카 프로젝트 막바지라.
0: 내가 생각한 방도가 있긴 한데, 자네 비서 오소운군 말일세. 자네 사람인가?
2: 자, 신입 회원들, 저커 완성했나요?
3: 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2: 옳지. 그렇게 쭉 15코 만들면은 첫 줄 완성이에요. 두 번째 줄부터는 본격적으로 떠나가는 건데, 노나 준 도안을 먼저 보세요. 세로 짝대기는 겉뜨기, 가로 짝대기는 안뜨기. 이 도안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다 완성이 돼, 삐리.
3: 이건 꼭...
2: 자, 집중! 겉뜨기부터 가르쳐줄 게 잘 보이소. 바늘을 위쪽으로 해가 초코에 이렇게 찌르고 감고 찌르고 빼고
3: 찌르고 감고 찌르고.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만든 은퇴 계획표는 아니다. 목표의 150%를 누려야 80%에 겨우 닿는 법이니까.
4: 갑자기 내 책상 없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요, 고부장. 나 정도면 오래 버텼어.
3: 예감이 좋지 않다. 예상보다 더 유리한 사정과 밀접하군.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에 새겨진 감각이 있다. 잘릴 것 같다는 느낌.
5: 구멍이...
6: 헐, 딴 생각했죠?
3: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2: 계속 쪄이소.
3: 예?
2: 이미 빵꾸난 거는 이자 삐고 쭉쭉 앞으로 나가 삐.
3: 집중하자. 어렵지 않다. 기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또.
2: That's okay.
3: 가끔씩 코를 빠뜨려도 망한 게 아니다. 구멍이 나도 이어갈 수 있어. 계속 움직이기만 한다면 면적이 된다.
7: 선생님, 제가 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이랑 바늘만으로요.
2: 축하해요, 어둠의 회원님.
8: 거의 천지창조한 기분이지.
6: 구멍난 거 제가 수정해드릴까요?
3: 고칠 수도 있습니까?
6: 그럼요. 버그 잡는 게 제 전문 분야거든요.
1: 지영씨가 한숨씨 한 고부장에겐 적당히 둘러대고 수업 끝나면 내 방으로 튀어와.
0: 잘 먹었다. 소원식품 다 쓰러져가는 창고에 기계 하나 달랑 있을 때 더 보러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많이 성장했어. 응? 너그 공장 불났을 때 미스터 유가 선처 안 해줬으면 어머니 감옥 갈 뻔한 거 니도 알제? 그때 아주 크게 화상을 입었다고 우리 미스터 유가.
4: 어머니께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0: 이번엔 소은군이 도와줄 차례네. 미스터 유한테 불이 나게 생겼거든.
4: 네?
0: 불! 고부장 사주에 불씨가 가득하다 이 말이야.
4: 부장님 진짜 생시를 어떻게 알았지? 저도 사장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부장님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도사님.
0: 날 뭘로 보는 겐가? 이게 다 고부장을 위한 일이야. 매사에 가르칠라 하고 지적하고 얼마나 드세노? 내 다 안다. 그동안 힘들었지?
4: 뭐 그러시긴 한데 다 맞는 말씀이라서요.
0: 그게 고부장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니까. 화기를 눌러주면 훨씬 더 편하다고. 이 일은 고부장과 가까운 소원군만 할 수 있네. 뜨거운 화라산을 따뜻한 호롱불로 식혀줄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네, 고부장한테 매일 오이를 100g씩 먹이게.
4: 오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0: 왜 상관이 없어? 햇빛에 타서 뜨거우면 살에 오이 붙여 안 붙여?
4: 그럼 알로에 발라도 되겠네.
0: 뭐야?
4: 오이 맛 탈락. 오이는 튀겨도 오이네. 탈락, 마지막 희망이다. 잘게 다져 넣었으니까. 부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왜 나를 본모술수 암초에 끌어들이는 거냐고. 진정하자. 아까 다른 레시피를 저장해놨는데.
9: 오늘은 마케팅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4: 부장님, 어제 보내주신 영상들은 뭔가요?
3: 아, 전에 마케팅 업무 관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4: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비서일로 복귀할 텐데 괜히 부장님 시간만 뺏는 것 같아서요.
3: 저는 회사에 적이 많아요. 한 팀으로 일한 이상 소은 씨에게 고두리 사람이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제겐 사수로서 소은 씨의 앞날에 일부 책임이 있어요. 소은 씨에게 자랑할 만한 연줄이 되지 못해도 최소한 썩은 동아줄은 아니었으면 해서요.
4: 부장님을 배신할 순 없어. 하지만 마미 회사랑 유니버스의 관계가... 그래! 거짓말을 하자!

0: 소이 맛이 전혀 안 나네. 우찌한 건가?
1: 저만의 특급 레시피랄까?
0: 어, 좋아. 아주 좋아.
2: 야, 아, 뭡니까 그 화분은?
1: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 삭막하다고 불평했더니 신경 쓰이시나 봐요.
2: 사장님이 저희 업무 환경을 신경 쓰신다고요? 부적이라니 어이가 없군. 내가 무슨 마귀도 아니고. 불화자 위에 커다란 물수자라.
1: 회사에 부장님 진짜 생일을 아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나요?
2: 아니요.
1: 다행이에요, 부장님. 저만 입 다물면 되니까.
3: 어제 내가 준 나는 고부장이 뭐래?
1: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무실이 환해져서 좋다고 감사하다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빛이 안 들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 뒀다가.
3: 뭐? 아니 그럼 안 돼. 고부장 근처에 둬야지.
1: 설마 도사님이 보내라고 하신 겁니까?
3: 나한테 도사님은 일기예보 같은 존재셔. 너도 나중에 어머니 회사 맡아 운영해보면 알게 될 거다. 뭐 그때까지 소원식품이 건재할 때 얘기겠지만.
1: 엄마, 아들, 회사에 별일 없죠? 아, 아니야, 내가 잘리긴 왜 잘려. 그냥 오늘 꿈이 좀 이상해서. 나 사무실 들어가요. 벌써 출근하셨네.
3: 난 저 화분을 고부장 곁에 놓아.
4: 하루에 오일을 100g씩 먹여.
2: 팀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숨기는 게 제일 최악의 대응입니다. 부끄럽고 죽고 싶어도 나한테 말하고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수습을 하죠.
1: 그래, 일단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야.
2: 응? 배추동 도사와 만나고 오는 길인가 봅니다.
1: 네? 아니요. 네. 그걸 어떻게...
2: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 지옥길씨 주변 탐문가입니다. 소은 씨는 일과대로 엄마하고 퇴근하세요. 아참, 그리고 도사님께 부적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다 젖어버렸거든요.
1: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2: 설명하지 마세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라고 안 그랬을 거란 장담 못해요.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후에 서커스쇼.

0: 방금 본 것처럼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누군가 러비를 조종했다는 거야?
2: 대체 누가 이런 짓을...
0: 이건 닉스의 짓이에요.
1: 하지만 루아의 방어막이 막아주고 있잖아.
0: 이 힘은 공간을 넘나드는 강력한 힘이에요. 닉스가 어떻게 이런 힘을 손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힘으로 계속 지구를 공격할 거예요.
1: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당하고 있을 순 없어.
0: 다행히 용사님들이 에너지잼으로 하나가 되면 닉스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2: 역시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안 그래, 크리스?
3: 응?
1: 어?
2: 크리스는?
1: 아까 타요랑 마술쇼 보러 간다고.
2: 뭐? 마술쇼?
1: 이렇게 중요한 때 한가하게 마술쇼라니. 정말 못 말린다니까.
2: 우와. 자, 자.
4: 옷. 캬. 따다닷. 자. 오. 스리스리 톡톡톡.
0: 우와, 귀여워. 이야, 꾸리꾸리 톡톡톡.
5: 마술쇼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0: 그것 봐요. 제 말대로 보러 오길 잘했죠. 네, 좋아요.
5: 그래,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관객이 없지? 조이, 오늘 마술쇼 최고였어.
6: 고마워, 크리스.
7: 하트도 이젠 제법 진짜 마술사 같던데.
8: 맞아.
9: 고마워.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8: 아, 그게...
5: 걱정 마. 내일은 내가 빌리랑 포코 맥스까지 다 데리고 올게.
8: 봉봉도 친구들이랑 같이 올게. 타요는 어때?
9: 정말?
6: 그럼 내일은 더 멋진 마술을 준비해야겠는걸?
9: 저도 도울게요.
10: 쓸모없는 녀석들. 에너지잼을 가져간 놈들을 눈앞에서 놓치다니.
11: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닉스님.
10: 멍청한 녀석들. 숨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마음의 재물로 다시 혼란을 일으키면 또 모습을 드러내겠지. 새로운 미끼로 누가 좋을까?
12: 다음날 조이와 하트가 마술쇼를 준비하고 있어요.
2: 자,
9: 오늘은 타요랑 봉봉이 친구들이랑 같이 왔겠죠?
6: 중장비들까지 왔으면 객석이 가득 찼을걸. 이제 무대로 나가볼까?
9: 네.
6: 조이와 하트의 마술쇼 지금 시작합니다.
13: 아, 뭐야? 다른 친구들은?
8: 그게... 라니, 마술쇼 보러 가자니까. 나 이거 봐야 해. 여기 정말 안 갈 거야.
14: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0: 역시 내 카튜브가 제일 재밌다니까.
1: 얘들아, 마술쇼 보러 가자.
2: 싫어. 나는 가디언 엑소가 더 재밌어.
3: 맞아, 맞아.
1: 다니는 같이 갈 거지.
4: 뭔가 화면이 안 보이잖아.
5: 그랬구나.
6: 얘들아.
7: 어? 크리스가 중장비들을 데려왔나 봐요.
6: 벌써 시작한 건 아니지?
7: 왜 혼자예요?
6: 오늘은 다들 공사 때문에 바쁘다고. 타요, 다른 친구들은?
8: 카티브 보느라 마술쇼에는 통 관심이 없어요.
4: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5: 지루한 마술쇼 따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9: 사냥감을 찾았다. 슬픔에 멀던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
5: 이게 뭐야?
8: 무서워! 마술은 재미없어!
1: 지지해! 카티브가 다 재밌다!
9: 뭐야, 주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공포의 사카스쇼를! 마술쇼가 시시하다면 공포의 사카스쇼를 보여주지!
10: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1: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10: 타오르는 화염이야. 소멸의 골기를!
1: 그런데

0: 어디? 어딜 빠져나가라고. 이 서커스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1: 꾸리꾸리 통통통.

0: 멍멍이 보고 있으니 변신할 수도 없고 어쩌지? 얘들아!
1: 아직도 내 서커스 쇼보다 카큐브가 재밌는 건 아니겠지?
0: 정신 차려, 조이!
1: 하!
0: 앞이 잘 안 보여!
1: 얌전히 서커스나 즐기시지! 자, 쇼를 시작해라!

지하!

0: 아직 쇼는 끝나지 않았어.
1: 허니버니 공격!
0: 피눕방이 물을 만나면 미끄러지는 거지.
2: 지금이야!

0: 내가 왜 여기에?
1: 어? 어떻게 된 거지? 이번에도 해냈어요.
2: 정말 다행이야.
3: 며칠 후 조이와 하트가 공연장을 수리하고 있네요.
4: 다 됐다.
5: 조이, 하트.
4: 안녕, 얘들아.
1: 안녕. 마술 쇼 보러 왔어요.
5: 마술, 마술.
6: 저희도요.
1: 마술 쇼 언제 다시 시작해요?
7: 빨리 보고 싶어요.
1: 다들 이거 보고 왔어요.
8: 진짜 재밌어. 어서 오세요. 다 같이 저희의 마술 쇼 가요.
1: 가요. 봉봉.
0: 그래서 관객이 늘었구나.
8: 저희. 저희 왔어요.
0: 얘들아.
1: 이제 저희 약속 지켜가자. 봉봉도요.
4: 물론이지.
1: 고마워 얘들아.
4: 자, 그럼 다시 마술쇼를 시작해볼까? 조이와 하트의 신기한 마술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술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자이언트 봉봉 대서동.
1: 설마 리슬린
2: 왜 호들갑이니?
1: 저희가 녀석들의 기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2: 아주 잘했다. 어서 확대해 보거라.
1: 알겠습니다요.
2: 이게 다 뭐지?
3: 어? 왜 지구의 맛집 위치들이
1: 맛있겠냐? 미스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도요.
4: 가요 라이.
5: 학교 갈 준비 다 했지?
6: 랄랄라 봉봉 왔다.
7: 안녕 봉봉.
5: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6: 우리 같이 놀자.
8: 미안, 지금은 안 돼.
5: 우린 지금 학교에 가야 하거든.
6: 학교? 그럼 봉봉도 같이 갈래?
9: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10: 학교에 가려면 우리처럼 더 커야 한다고. 게다가 봉봉 넌 학교 배지도 없잖아.
6: 응? 나도 가고 싶은데.
8: 이러다 지각하겠어. 빨리 가자.
5: 봉봉, 이따 학교 끝나면 같이 놀자.

0: 나만 빼고 다 학교에 가버리다니. 이제 뭐 하지?
1: 젤리, 진짜 힘세다.
2: 봉봉 왔구나.
1: 봉봉도 도와줄게요.
3: 네가?
4: 넌 아직 작아서 안 돼.
1: 네.
2: 이건 우리처럼 크고 힘이 세야.
1: 미워. 어? 오? 학교는 어려서 안 되고 이번엔 작아서 안 된다고요.
2: 어, 봉봉.
3: 빌리, 어떻게 좀 해봐.
2: 잘할 수 있지?
1: 봉봉 잘할 수 있다.
2: 그럼 조심해서 따라와.
1: 나.
2: 어? 어? 봉봉. 봉봉한테 물이라니까.
5: 찾았다. 저 꼬마. 몸집은 작지만 꽤 커다란 슬픔이 느껴지는군. 그 녀석들을 불러낼 좋은 미끼가 되겠어.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1: 나는 왜 자꾸 힘도 약할까? 너도 작아서 속상하니? 맞아. 나도 얼른 커서 학교도 가고 힘도 세지고 싶어.
5: 너의 마음을 난 다 이해한다. 그 바람 내가 이루어주마.

0: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1: 좋아.
0: 무슨 일이야, 루아?
2: 이상한 에너지가 다시 감지됐어요.
3: 익스해지시군. 위치는?
2: 그게 용사님들 바로 옆이에요.
4: 뭐?
5: 공공 커졌다.
0: 공공을 막아야 해!
2: 용사님들, 변신할게요!
0: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수만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6: 타오르는 화염이야!
1: 생명의 파도를!
6: 소멸의 불길을!
5: 커졌다.
1: 야!
6: 우리가 애써 지은 건물이
4: 안 돼.
5: 공봉 힘세다.
7: 빌리, 공봉이 어딘가로 향하는 것 같아.
0: 루아, 공봉이 가는 곳이 어디야?
2: 지금 분석 중이에요. 저곳은 설마.
8: 모두 완성했나요?
9: 네!
8: 그럼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타요부터 소개해볼까요?
10: 네!
11: 저건
10: 공공이잖아.
12: 어떡해.
8: 모두 이쪽으로 대피해요.
10: 공공.
5: 나도 학교.
12: 왜 하필 학교로 가려는 거지?
0: 혹시
10: 학교는 어려서 안 되고 이번엔 작아서 안 된다고요?
0: 그랬구나. 학교의 아이들이 위험해. 반드시 막아야 해.
1: 바람의 힘이요.
8: 너무 무거워.
6: 나한테 맡겨. 이럴 수가.
8: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1: 그럼 몸으로라도 막는 수밖에.
0: 제발 멈춰, 뽀뽀.
5: 나도 학교 뱃지.
8: 학교가 다 부서지겠어.
2: 잠깐, 저건 타요.
5: 공공 이제 커졌다.
0: 위험해, 타요. 어서 피해.
9: 안돼.
10: 이것 봐, 공공. 내가 봉봉 널 위해서 만든 학교 배지야.
5: 내 배지?
10: 오늘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 봉봉. 나도 너랑 같이 학교에 오고 싶었어.
0: 얘들아, 지금이야!

0: 여기가 어디지?
1: 벙벙!
2: 벙벙!
0: 학교 갔다 왔다?
1: 응, 이제 같이 놀자, 벙벙.
0: 좋아!
3: 다음 날, 중장비들이 부서진 건물을 다시 짓고 있어요.
4: 에휴,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니.
5: 며칠째 쉬지도 못하고.
0: 응, 봉봉 왔다야.
6: 어? 어서 와, 봉봉.
0: 이거 보세요. 저 오늘 학교 체험하러 가요.
6: 아, 좋겠다.
7: 축하해, 봉봉.
8: 봉봉!
0: 어서 학교 가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6: 그래, 잘 다녀와.
9: 잘 가.
6: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
4: 에너지 재물 쓰면 니깟 건물 금방 다시 지을 수 있는데.
6: 언제까지 투덜거릴 거야?
10: 알았어, 알았다고.
3: 봉봉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중장비 레인저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슈퍼스타 이카로스 2. 뭐?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겠다고?
1: 아이, 그만두는 건 아니고 좀 쉬겠다고. 알잖아, 영화 촬영으로 바쁜 거. 뭐 그만둘 가능성도 있긴 해.
0: 길거리 캐스팅 좀 된 것 같고. 슈퍼스타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럴 거면 애초에 파이어 로봇은 왜 시작한 거야? 어?
1: 아, 글쎄, 그것도 문제야. 이젠 내가 왜 파이어 로봇가 되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2: 그럼 잠시 쉬는 게 좋겠구나.
0: 박사님!
1: 감사합니다. 그럼
3: 태호야. 아차,
4: 테디야, 오늘 귀국하는 날이었지?
5: 네, 공항인데 아무도 안 나왔네요.
3: 미안 미안,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랬어.
0: 테디가 누구야?
6: 국제소방관인 태호의 형이야.
0: 우와, 멋지다.
5: 네? 태호가요?
6: 이쪽 봤어, 이쪽.
5: 응?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0: 이게 촬영장이야 공연장이야?
1: 우리 학교 여자애들도 전부 팬클럽에 가입했대.
0: 설마 유리도?
1: 내가 알겠냐?
0: 왜 우리까지 응원을 해야 하냐고. 당장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2: 태호는 내가 잘 아니까 한번 믿어봐. 알겠지? 응원도 확실히 해주고. 시작.
1: 얼굴 천재 김태호.
3: 얼굴 천재 김태호.
0: 깜짝이야.
1: 같이 줘, 같이.
3: 얼굴 천재 김태호. 얼굴 천재 김태호.
0: 뭐야?
3: 절대 지켜 김태호. 절대 지켜 김태호.
0: 왜 저래?
4: 날씨 좋다.
5: 그러게.
6: 자, 그럼 새롭게 준비한 첫 번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7: 이제 파이어 로봇을 기다려볼까요?

0: 얘들아, 긴급 상황이야. 수변공원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어.
1: 아마도 일렉트로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1: 어?
2: 누가 좀 도와줘요.
3: 나무 아래로 위험해요. 역시 나타나셨군요.
0: 뭐지?
3: 본격적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1: 저건!
4: 뭔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어디 갔지? 출동했나?
5: 왜?
4: 어?
5: 이제 와서 걱정되냐?
1: 뭐야? 왜 이 카로스를?
5: 주인도 없는데 내가 좀 타면 안 되냐?
1: 잠깐, 그보다 형이 왜 여기 있어?
5: 왜긴? 어? 우리 코찔찔이가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1: 어?
5: 그래서 내가 이카루스를 하려고.
1: 뭐? 그게 무슨...
5: 아까 애들이 응원하는 거 봤지? 이제 넌 필요 없다는 뜻이야. 내가 있으니까.
1: 뭐라고?
5: 드디어 우리의 오랜 경쟁이 나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거야.
1: 오랜 경쟁이라니. 어?
5: 이 소방차는 미래의 최고 소방관 거니까 넌 만지면 안 돼.
0: 싫어! 만질 거야! 내가 최고 소방관이 될 거라고!
1: 그래서 내가 파이어로보가 됐었지.
5: 그럼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
1: 누구 맘대로!
5: 어? 이카루스! 액션!

0: 귀여운 녀석.
1: 치사하게 날아다니기나 하고.
2: 한심하긴.
1: 어? 태호!
3: 이래서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0: 어쩐지 하나가 안 보인다 했어요.
1: 라이트닝 어택!
2: 제이, 신호 줄 테니까 한 번에 처리해.
1: 한 번에? 어떻게? 아하! 맡겨줘! 뭐야?
2: 어디? 따라와봐, 일렉트로!
1: 소원이라면 본때를 보여주지요.
2: 이거 내일쯤에나 잡으려나?
1: 제법이군요. 잘난 척도 끝입니다.
2: 제이, 지금이야.
1: 좋아. 타이탄 파!

0: 정도는 가렵지도 않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번 쇼는 일렉트로 윙의 인사차 들른 거니까요.
1: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2: 파이어로볼을 시작한 이유가 생각났거든. 지금 그만두면 형한테 지는 거니까 절대 그럴 순 없어.
3: 이게 제 거란 말이죠.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낙뢰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지? 그러면 낙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4: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특히 위험해요.
6: 그러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4: 하지만 이미 밖에 나왔다면 자동차 안이나 가까운 건물 안으로 피해요.
2: 또 주변에 높은 물체가 있을수록 벼락을 맞기 쉬우니까 가급적 나무나 가로등 아래는 피하는 편이 좋아요.
5: 그래, 건물 안으로 피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5: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3: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4: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범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혹시 좋아하나요? 저는 그날 때 너무너무 떨려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AI와 함께 우리말 말하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것 도와주실 초등국어 최강자 이서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과 어떤 것 배워보면 될까요?
1: 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이제 친구들하고도 일상 대화를 하고 네. 네, 선생님

0: 가족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평소의 일상 대화 말고 이제 공식적인 말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성범 씨는 어렸을 때 아마 반장 선거 이런 거 많이 나가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저는 반장 많이 했습니다.
0: 네, 그랬을 것
1: 네.
0: 같아요.
1: 그래서
0: 예.
1: 공약 발표도 많이 하고, 당선되고 나서도 또 당선 소감 같은 걸또 말해야 되거든요.
0: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약 발표를 어떤 거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반장 회장에 당선이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막막할 텐데요.
1: 네.
0: 이 AI 도움을 받으면은 더 실감 나고 정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소견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1: 와.
0: 이 말하기를 직접 해볼 거거든요.
1: 네.
0: 여기 있는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말을 하는 걸 바로 인식해주고 또이 친구도 또 말을 같이 하니까 좋습니다.
1: 그럼 오늘은 ChatGPT에 있는 이 보이스 기능 사용하는 거군요.
0: 네.
1: 좋습니다.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될것 같고요.
0: 네, 해볼게요.
1: 네.
0: 너는 초등학교 4학년 말하기 코치야. 나는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갈 거야. 이번에 반장에 꼭 당선되고 싶거든. 너가 좋은 말만 해주지 말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줘. 말로 해줬으면 좋겠어.
2: 알겠어. 그럼 내가 정확하고 솔직하게 피드백 해줄게. 네가 준비한 말이나 연습한 걸 들려주면 내가 잘한 점,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콕 집어서 말해줄게.
0: 이제 성범 씨가
1: 네.
0: 한번 소개 발표를
1: 아,
0: 해보는
1: 제가
0: 거야.
1: 바로요?
0: 네.
1: 잠깐만요.
0: 그래서 반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거 할지 한번 해보고
1: 네.
0: 부담 없이 해보고 또 코칭을 받으면 되니까 오래됐지만
1: 네.
0: 한번 이 초등학생의 기억을 떠올려
1: 정말
0: 보면서
1: 너무 오래됐는데요?
0: 네, 내가 반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1: 네.
0: 친구들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1: 네.
0: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반장 선거에 지원하게 된 후보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급의 즐거운 물품에 보관을 해놓고 같이 체육 시간을 즐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저희 학급이 정말 즐거운 학급이 됐으면 좋겠어서 학우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해서 움직이고 솔선수범하고 선생님한테 혼도 먼저 나고 그런 반장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먼저 자신감 있게 또렷하게 말한 건 아주 좋았어. 근데 대청소를 점심시간에 하자는 부분은 친구들이 오히려 쉬는 시간 줄어든다고 싫어할 수도 있어. 그리고 공을 구비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지만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1: 와, 대박이다.
2: 네 생각이 꽤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친구들의 입장에서 왜 이게 좋을까를 강조하면 더 완벽할 것 같아.
0: 이 친구가 참 좋은 피드백을 줬네요.
1: 네네.
0: 네, 점심시간에
1: 점심시간에
0: 같이
1: 청소하고.
0: 청소하자고 하면은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저거 학생들이 좀
1: 싫어할,
0: 싫어할 것 같은데.
1: 아, 내가 또 민심을 몰랐네. 네.
0: 너무 모범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
1: 네.
0: 그러면 우리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점심시간에 청소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2: 예를 들어, 청소를 팀별로 나누어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대신 매일 조금씩 짧게 나눠서 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아니면 청소 후에 작은 보상이나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해서 친구들이 공기부여될 수도 있지. 모두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면 다 함께 편하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0: 어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임원 선거를 할 때는 좀 임팩트 있는, 뭔가 확 끌어당기는 그런
1: 그런 게좀 필요하죠.
0: 것들을 말하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나는 이번에 반장에 꼭 당선이 되고 싶거든? 그러면 친구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말 어떤 게 좋을까?
2: 예를 들면,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는 반장 같은 슬로건을 던져보는 거야. 네가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고 먼저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겠다는 확신을 짧고 선명하게 전하면 친구들도 확 끌릴 거야.
1: 그러면 공약 추천도 한번 받아보면 안 되나요?
0: 그럴까요, 우리?
1: 네네.
0: 예.
1: 그럼 내가 말했던 것들 말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들 좀 네가 추천해 줄수 있어?
2: 요즘 친구들은 재미있는 학급 분위기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매달 작은 이벤트 데이 같은 걸 약속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독서 골든벨, 친구 칭찬 데이, 특별 게임 체육 시간 같은 거지. 또다 같이 만드는 우리 반 미니 잡지 같은 프로젝트를 약속해도 관심을 끌수 있을 거야.
0: 그럼 우리 이제 토론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좋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새 채팅을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토론 대회에 나갈 때 내가 찬성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AI에게는 반대 역할을

0: 바뀌어서 이제 계속 나의 생각에 이제 반대되는 거, 어떤 것을 다른 팀에서 공격을 할 건지를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1: 와, 그거 너무 도움 되겠는데요?
0: 근데 또 이제 AI가 계속 좋은 말을 하니까 이제 피드백을 할때 좋은 말 말고 뭐 제대로
1: 냉정하게?
0: 이제 냉정하게
1: 아,
0: 해주라는 말을
1: 토론.
0: 잘해야 될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AI랑 얘기할 때, 그냥 내가 말하는 거에 또 너무 집중하지 말고, AI는 어떻게 말하지? AI가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문장 구조를 어떻게 썼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배우려고 하다 보면, 더 풍부한 말하기를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나는 내일 토론대회에 나갈 거야. 너랑 내가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토론 연습을 할 거거든. 논리적이고 날카롭게 나의 허점을 공격해줘. 주제는 초등학교 급식 자율배식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야. 그럼 지금부터는 서로 존대어를 쓰면서 정말 토론하는 것처럼 해보자.
2: 좋습니다. 저는 반대측으로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시작해주세요.
0: 저는 초등학생 자율배식에 찬성합니다. 제가 어제 급식실에서 봤는데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가져가면 음식 쓰레기는 줄어들 것이고 음식 쓰레기로 많아진 반찬은 다음번에는 그 반찬을 메뉴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요?
2: 하지만 자율배식은 영양 균형을 해칠 위험도
1: 아,
2: 있습니다.
1: 그치.
2: 초등학생들은 아직 식습관이 형성되는 단계라 먹고 싶은 것만 고르다 보면 편식이 심해질 수 있죠.
1: 야, 잘하네, 또.
2: 영양사나 조사가
0: 그러네요.
2: 균형 잡힌 식단을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아닐까요?
0: 그런데 야채 나물 말고 야채 튀김이나 야채 전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조리 방법을 바꾸면 아예 나물을 안 먹는 것보다 그거라도 먹는 게 영양소 섭취에 더 나을 것 같은데요?
2: 조리 방법을 바꿔서 거부감을 줄이는 건 나름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전 같은 조리는 기름과 열량이 많아져서 장기적으로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결국 자율배식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제대로 형성하도록 이끄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선호에만 맞춰지는지를 좀더 고민해봐야 할것 같네요.
1: 그렇지만 저는 그 영양 성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런 선택권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경험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분위기 자체를 편식하지 말자, 골고루 먹자라는 분위기를 좀 자율적으로 만들고 그냥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율배식을 진행해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2: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험 자체는 분명 의미 있죠. 다만 그 과정이 완전히 자율적이기만 하면 아직 책임감이 덜 형성된 어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꾸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교육적 가이드와 함께 조금씩 자율성을 늘려가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1: 확실히 들으면서 좀 설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AI가 또 토론을 잘한다는 거니까, 찬성 측에서 할 만한 근거 세 개를 주장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얘가 추천을 해주지 않을까요?
0: 한 번만 해볼까요?
1: 네네, 좋아요.
0: 자, 그러면 찬성 측에서 할 만한 근거 한세 가지만 추천해 줄수 있어요?
2: 첫째, 자율배식을 통해 아이들은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음식에 도전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율배식을 시행하면서 교사나 영양사가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 교육적인 대화가
0: 그러네요. 밤새로
2: 자연스럽게
0: 먹는
2: 이루어질 수
1: 것보다.
2: 있죠.
1: 네.
2: 셋째, 자율성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주도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전반적인 학습 태도에도
0: 하셨던
2: 긍정적 영향을
0: 말씀이긴
2: 줄수
0: 한데.
2: 있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오늘 AI와 함께 우리말 말하기를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저는 많은 친구들이 발표를 떨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 AI와 함께 말하기를 연습한다면 때와 장소에 대한 국한을 좀덜 받으니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연습하면서 좀 그런 경험들을 길러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만약에 내가
1: 캐리가 아기 차들과 함께 운전 연습을 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자.
0: 네.
2: 캐리.
1: C2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2: 이웃도시에 잠깐 다녀왔어. 참 거기 새놀이터가 생겼던데 아주 재밌어 보이던걸.
0: 진짜요? 우리도 가고 싶어요.
1: 얘들아 오늘은 운전 연습해야 하잖아.
0: 그럼 끝나면 가요. 캐리가 안 되면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1: 그땐 깜깜한 밤이잖아. 아기 차들끼리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돼요.
0: 싫어.
2: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
1: 얘들아 그만. 나중에 좀 더 크면 너희들끼리 마음껏 다녀오렴.
0: 치, 캐리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하고.
3: 맞아.
0: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0: 어? 저건? 비! 무슨 일이야?
1: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나봐.
0: 걱정 마. 내가 정비소까지 데려다 줄게.
1: 고마워.
2: 자. 으라짜짜짜짜.
0: 왜 이러지?
1: 내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봐.
0: 비! 바나나! 루키한테 들었어. 내가 금방 고쳐줄게.
1: 고마워요.
0: 토토는 걱정 말고 어서 가봐.
3: 네.
0: 자. 힝. 내가 힘이 세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아주 힘이 세지면 얼마나 좋을까?
3: 만약에 내가 힘이 아주 세다면 참.
4: 와, 정말 대단해.
3: 아무리 무거운 짐도 번쩍 들 수 있겠지. 만약에 내가 힘이 아주 세다면 참 좋겠네.
1: 저기.
3: 누구라도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줄 거야. 나나나나나나.

0: 자, 이번 문제는 로기가 풀어볼까?
1: 네? 저요?
0: 여기엔 몇 마리의 동물이 숨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다섯 마리? 여섯 마리인가?
0: 아쉽지만 정답은 네 마리예요.
1: 네?
0: 이렇게 같은 모양의 다리를 모아주면

0: 어때요? 금방 알 수 있죠?
1: 와,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똑똑하세요?
0: 열심히 공부하면 금방 똑똑해질 수 있어요.
1: 나도 선생님처럼 똑똑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내가 똑똑해진다면 참 좋을 텐데.

0: 괜찮아?
1: 당연하지. 난 사막 최고의 모험가니까.
2: 모험가라고? 모험을 하기엔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은데.
1: 잠깐만. 역시 아직은 엄마 등 위에 있어야 해.
2: 그러고 보니 전갈은 등 위에 새끼를 태우고 다니지?
1: 새끼 전갈은 피부 골격이 얇고 약하거든. 피부가 단단해질 때까지 엄마가 등에 업고 다녀.
3: 들었지? 아직 꼬마라 위험해. 엄마한테 가자.
1: 으이, 꼬마라고 하지 마. 엄마도 애기 취급한단 말이야.
3: 그러지 말고.
1: 자. 내려줘. 내려줘.
4: 어디로 간 거지?
5: 엄마, 형 저기 있어요.
4: 애기야.
1: 안 내려주면 찌를 거야.
0: 조심해. 전갈의 꼬리에는 독침 있어.
3: 뭐라고?
4: 괜찮아? 무슨 짓이야? 우리 애를 집어 던지다니. 가만 안 두겠어.
1: 엄마?
4: 데려다 주려고 했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거든.
1: 미안해요, 엄마. 아직 모험이 안 끝났거든요.
5: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
4: 우리 애기? 애기야!
2: 갑자기 왜 저러지?
0: 우리도 가보자.
1: 엄마, 도와줘요.
4: 애기야, 조금만 기다려.
0: 위험해. 얘들아, 변신하자.
6: 응? 레이스, 울려파워 변신.
0: 렉스, 슈퍼 칼보리. 삼봉이야.
6: 렉스!

0: 살구나. 정말 다행이야.
1: 모래가 굴 속으로 떨어져서 다행이야.
2: 그러게. 그런데 이건 뭐지? 설마?
3: 오늘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네.
2: 거미굴이었어. 모두 도망쳐.
3: 어? 잘 먹겠습니다.
0: 얘들아, 어서 타.
1: 엄마, 더 빨리요. 이러다 잡히겠어요.
2: 우리가 거미를 막자.
1: 우와! 우와, 멋지다. 엄마, 우리도 같이 싸워요.
0: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앉아. 애기들이 뭘 싸워?
1: 나는 애기 아닌데.
3: 방해하지 마.
2: 움직일 수가 없어.
3: 거기 서라.
1: 애기들도 있었네. 너희들 다 먹어버릴 거야.
0: 우리 애기 건네지 마.
1: 저게 내 동생들 괴롭히지 마. 아뿅 아뿅.
4: 너무 멋지다.
1: 한꺼번에 잡았네. 꼭 눌러서 같이 먹어야지.
4: 엄마!
0: 어서 도망가!
4: 엄마, 안 돼요!
3: 안 돼, 안 돼!
2: 어떡해, 전발가족이 잡혔어. 구하러 가야 해.
0: 어서 동생들 데리고 가라니까.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0: 좋아, 새끼 정갈아, 독침을 써.
1: 독침? 하지만
0: 할 수 있어. 넌 최고의 모험가잖아.
2: 지금 엄마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0: 안 돼, 얼른 동생들이랑 도망쳐.
3: 그럼 잘 먹겠습니다.
1: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4: 형아, 어째?
1: 다들 엄마 등에 타, 얼른.
2: 전갈이 해냈어.
0: 우리도 힘내자. 어서 도망가!
1: 엄마, 다 탔어! 가자!
0: 우리도 가자! 도모, 길을 막아버려!
1: 알았어! 파워 드릭!

0: 얘들아. 하나, 둘, 셋.
1: 고맙습니다.
0: 고마워. 우리를 구해줘서.
2: 엄마를 구한 건 우리가 아니야. 그렇지?
0: 우리 애기.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이젠 등에 타지 않아도 돼.
3: 정말? 나는 엄마 등에 타고 같이 모험하는 것도 재미있어.
0: 그래? 엄마는 너무 좋지.
4: 그럼 우린 다이노 등에 타자.

0: 섬! 일찍 왔네? 근데 데려가면 안 돼.
1: 왜? 섬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
0: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새 관찰을 먼저 하는 건 어떨까?
1: 나 새 관찰 진짜 좋아하는데.
0: 잘 됐네. 이따가 보자.
1: 오! 읍새! 내 사방경을 깜빡했네. 섬 안경. 오! 오늘 여기서 파티가 있나? 어? 15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다. 삼 두 개는?
2: 육. 고마워, 육. 일찍 왔네.
3: 응, 나만 왔어. 삼은 절대로 안 왔지.
0: 쉿쉿. 절대로 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1: 어이, 파티라니 정말 재밌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들키기 전에 나가자. 여기잖아. 빨리 숨어. 오. 삼이 새기면 바로
4: 구.
3: 안녕 구.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삼은 못 봤지?
4: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3: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1: 들킬 뻔했잖아. 들키기 전에 가자. 진짜 구잖아. 숨어. 삼이 내게면
3: 12.
4: 재미있네. 삼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3: 여긴 너랑 나뿐인걸?
4: 잘 됐네. 삼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
5: 너 이리 와.
1: 우리한테 섬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섬이 다섯 개면 바로
0: 15.
1: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섬이 다섯 개면 바로
0: 15. 넌 15가 될 수 없어.
1: 우리가
0: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쉿쉿.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1: 섬이 여섯 개면
5: 18이지.
0: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0이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6: 알겠어?
5: 아, 아주 잘 알겠습니다.
0: 18? 어,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5: 아닌데.
1: 3이 일곱 개면 21.
7: 아니야, 사실 나였어. 그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0: 내가 늦은 건 아니지.
1: 3이 하나 더 있으면
8: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3. 맙소사, 3 안 왔지?
3: 나야 3이 아홉 개. 그러니까 27이지. 아,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1: 나 여기!
9: 3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0: 어, 이런. 3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다 물거품이 되는데.
1: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0: 물론이지. 네가 3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3클럽에 있는 모두가
10: 3으로 만든 숫자.
9: 네가 있으니까 3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3.
10: 서프라이즈! 3이 10개?

Flag.

0: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1: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빠!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마을을 지키는 삼총사.
1: 저는 카페라고 하고요. 제 이름은 둥이에요.
0: 두 녀석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이 남자.
2: 이거 잘하잖아요. 잘하고.
3: 이장님 뭐 너무 잘하죠. 일도 잘하고 뭐 동네 제일 잘하지.
0: 동네 최연소 청년 이장님과 그의 곁을 지키는 호위 부사들. 하지만 이장님 없이는 1분 1초도 못 견디는 녀석들. 사랑을 넘어 집착에 가까운 수준.
4: 따라오지 말라니까네. 어? 아, 빨리 가자.
5: 가시성이 있어요.
3: 대답은 지금
4: 요즘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정은 있었는데 한 번씩 없어지더라고요.
0: 마침내 밝혀진 무단 외출 사건의 전말.
4: 사고 쳤네.
6: 사고 쳤다. 큰 사고 쳐.
0: 은밀한 곳에서 발견된 여러 마리의 강아지.
4: 다섯 마리인데
7: 이거.
4: 얘 보니까 종이 새끼가 맞나?
0: 과연 출생의 비밀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청년 이장님네 개들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약 서른 가구가 모여 사는 경북 영천의 작은 시골 마을. 시골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2: 생각해봐요. 나는 더워요. 하우스 왔어요. 되게 더워요. 오늘 좀 늦었는데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돼요.
0: 아이고, 매일 보는데도 이렇게나 반가울까요?
5: 잘 됐어? 형님은? 응?
0: 격한 아침 인사를 받으며 일터로 향하는데요. 녀석들도 자연스럽게 트럭 쪽으로 갑니다.
5: 옳다.
0: 차를 한두 번 타본 게 아닌 것 같죠?
4: 여기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5: 네. 카페는 저쪽에 고수서, 얘는 중간에.
0: 매일 아침이면 두 녀석을 데리고 비닐하우스로 향하는데요. 카페와 둥이도 하루 중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린다고 합니다.
5: 천천히.
0: 차에서 내리자마자 앞장서서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녀석들. 올해로 귀농 6년 차인 민규 씨. 여유롭고 느긋한 생활을 상상하며 시골살이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랍니다.
5: 봄에는 하우스에서 미나리 농사 짓고요. 여름에는 수박, 오이, 가을에는 포도, 그다음에 겨울에는 집 앞에서 강정도 합니다. 시골은 이마에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특히나 그냥 이거 하나부로 이렇게 농사 짓고는 답이 없어요.
0: 농사일은 고되지만 그래도 늘 곁을 지켜주는 두 녀석이 있어서 든든하다는데요.
5: 얘는 카페요. 내랑 같이 귀농한 애인데 귀농 시절을 이제 같이 했죠. 외로울 때 같이 맥주도 소맥도 한 잔씩 하고 여기 온두막에서 같이 뭐 일상을 보냈죠.
0: 카페야 반가워.
5: 요거 둥이는 한 살이고요. 카페 손자예요. 한 살. 뭐 종류는 보시다시피 다리도 짧고 발발이에요.
4: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0: 매일 아침 비닐하우스를 운동장 삼아 자유를 만끽하는 카페와 둥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멀리 가지 않고 그림자처럼 옆을 따라다닌다고 하네요.

0: 껌딱지, 껌딱지.
1: 저렇게 누워 있더라도 제가 조금 이제 작업하면서 저쪽을 좀 더 가잖아요. 가면 또 근처 와서 누워 있어요. 멀리 안 가. 더워도 땀이 삐질삐질 나도 끝까지 있어요.
2: 매일 흙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건 시골개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나는 아침 산책을 마친 후에는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차에 올라탑니다. 청년 농부인 민규 씨는 이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데요.
3: 이장님.
0: 예, 어서 있어.
3: 예. 혹시 판넬 하나 남는 거 있으면 하나 주면 안 되나?
0: 판넬?
3: 예. 강아지 그, 저 뭐냐, 위에 지붕 좀 덮어주려고.
0: 지붕? 이거 하면 되겠어요. 같이 쉬우시오.
2: 민규 씨는 올해로 3년째 마을의 이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3: 아, 뭐, 열심히 사는 분이죠. 뭐, 젊은 분이 촌에 와서, 뭐, 애기도 놓고, 이게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근데 나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오면 저도 애기가 돼버리는. 그, 더, 이제 젊은 이장님이 여기 있으니까, 저도 좋아요, 사실.
0: 박진호, 준비 다 했나? 아까 밥 먹까? 밥 챙길까? 요거 우리 둘째고요. 진호, 얘는 여기 촌에 기농에 들어와가지고 얘 낳고 현수막도 마을에서 걸어줬어요. 10년 만에 아기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이 마을에 이제 제일 어린 애들 둘입니다. 여기 저희 우리 와이프입니다. 엄청 고맙죠. 촌에 와가지고 우리 알라도 둘 낳아주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2: 귀농할 땐 카페와 단 둘이 왔는데 이제는 집이 복작복작합니다.
0: 어때?
4: 안녕하세요. 진호 잘 갔다 와.
0: 지금 엄마 인사 안 해? 안녕. 챙겨올게요. 그거 놔두고 갔다 와서 타자. 아니 갔다 와서 타자. 안 돼 안 돼. 일로 와. 빨리 오세요. 버클링 데리고 와. 나. 나와. 알았다, 알았다. 가자. 가자.
2: 농사 일에, 마을 일에 아빠 역할까지 하려니 몸이 여러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0: 가자, 가자. 오. 아빠, 아빠, 빨리 바빠. 얼른 가야 돼. 어린이 집이 여기서 한 30분 걸려요. 맨날 등하원을 아침에 일을 했다가 일단 갔다 와서 지금 늦었어요.
2: 그런데 이장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는 녀석들이 이번에는 웬일로 따라 나서질 않네요.
0: 야들이 어린이집 가는 거 알아. 네. 뭐 가르치진 않았는데 그냥 어린이집 가는 줄 알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5: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2: 눈치까지 백단인 녀석들. 트럭 밑을 아지트 삼아 이장님이 돌아오기만을 얌전히 기다립니다. 잠시 후 차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는 반갑게 달려나가는데요. 똑똑하고 기특하기까지 하네요. 이번엔 이장님을 따라 집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서는 카페와 둥이.
1: 청소할 건데.
2: 어, 여긴 또 어딘가요?
0: 아, 이것도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와이프.
2: 연애 시절 아내에게 멋진 카페를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그 약속을 지켰다네요.
1: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갔다가 커피숍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운영하고. 네, 너 청소 안 해놓은 거라 해요.
0: 야, 발자국 남자,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가. 나가, 나가. 좀 이따 들어와.
2: 찰떡같이 말을 알아듣는 카페.
0: 그냥 맨날 하루 일상이 나랑 똑같은 껌딱지니까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척하면 척이지.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밑돼지 가면 이제 여기 있다가 절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절로 가고. 카페 어디 가?

0: 혼자 어딜 가나 했더니 멀리 가지 않고 또다시 트럭 밑으로 향하는데요.
1: 저 보시면 제가 어디 갈까 봐 항상 제 차 밑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차 밑에서 기다리거나 안 데리고 갈까 봐 눈에 보이는 데 있어요. 근처에 눈에 보이는 데 다 있어요.
0: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이장님의 하루는 누구보다 분주합니다.
2: 자기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7월 3일까지 고유가 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운기나 트랙터의 등화장치 신청과
2: 내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저녁 6시까지 마을 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 앞에 가자 가자 가자. 아빠 방송 잘하더라. 가자.
0: 이장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하는 두 녀석. 든든한 보디가드가 따로 없네요.
3: 이장님도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1: 이유 딱 하나요.
3: 제일 젊었어.
1: 젊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뭐 젊은 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마을 일 해야죠. 저 아니면 여기 할 사람이 없어요.
0: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다 보니 젊은 이장님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1: 여보세요. 예, 회장님. 물려. 일단 지금 갈게요. 예. 카페. 어, 있어, 있어, 있어.
4: 이장님, 무슨 전화예요?
1: 아, 여기 노인 회장님이 논에 물 대고 있는데 그 지금 물 안 내놔가지고 수문 열어주러 가요. 따라오지 마. 거기 있어. 있어.
0: 똑똑한 녀석들이니 이번에도 얌전히 이장님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둥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틈 아래로 바깥을 살피더니 갑자기 약속이 나는데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 녀석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잠시 망설이나 싶더니 순식간에 담을 넘어버린 둥이. 야, 둥아, 너 어디 가? 둥이가 담을 넘자 급기야 카페까지 탈출 행렬에 동참하는데요. 앞만 보고 달리는 녀석들. 도대체 어딜 가나 했더니
5: 강아지요! 강아지!
1: 아, 따라오지 말라니까네. 따라오지 말라니까네. 어? 아, 빨리 가자.
0: 이장님을 쫓아온 거.
1: 맞다.
0: 아, 이 녀석들이 이제 보니 거의 스토커 수준인데요.
6: 우리는 1초라도 아빠랑 떨어질 수 없거든요.
0: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내려. 내려. 일로와, 집에 가자. 일로와. 일로와. 카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바쁘다, 빨리 와. 지금 일 바빠가지고 못 까놓고 가야 돼요.
0: 목줄을 나기 위해선 작전이 필요한데요.
1: 일단, 아, 얘들은 똑똑해가지고 차에 태워가 못 가야 돼요. 카페, 가자! 가자!
0: 유인 작전 성공!
1: 타, 빨리 타. 딱 떨렸어. 아빠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은 함께 있어라. 아직 바쁘다. 얼마 잠깐만 있어라. 알았지?
0: 목줄을 채워둔 채 다시 외출에 나서는 이장님.
1: 있어라. 어? 아빠 갔다 올게.
0: 문도 단단히 잠그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뭐 이제 탈출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장님이 사라지자마자 울부짖기 시작하는 녀석들.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0: 개 짖는 소리에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1: 개답은 시끄럽고.
2: 개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요?
1: 예. 개 없애라 개답은 뭐 그 어이 없애니. 그것도 그 의안이 내 비서 갖다 뭐 하지. 살라 팔라게 살 사람 없지요. 그건 나도 있는겨.
0: 마을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는 이장님. 밀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 시각 지친 기색도 없이 계속해서 울부짖는 카페.
3: 음료 나왔습니다. 하나는 3,000원이고요. 네 개는 10,000원이고요. 오란다만 사실래요? 같이 가시네.
0: 이장님은 커피숍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가게도 함께 운영 중인데요.
3: 그 초석장, 차도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0: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 지은 농산물로 강정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강정도 팔아야 되고 커피숍 일도 해야 하고
3: 알잖아.
0: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
3: 솔직히 지금은 바빠가 깜빡깜빡하는데 진짜 마음 아프죠. 밖에 나가다가 웃기는 거 보면 막 울어요. 막 눈빛 보면 틀려요. 자식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손님 많아서.
0: 손님이 뜸해지자 서둘러 녀석들에게로 향합니다.
3: 잘 있었어? 알았다. 미안해.
0: 시끌벅적했던 동네도 이제야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은 요즘 농번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장님도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4: 어디 가시는 거예요?
3: 예?
4: 어디 가세요?
3: 저거 마을 주민인데 방제복 나눠드리러 가요. 농약 칠 때 입는 옷. 아래 위로 환불하고 마스크하고.
0: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녀석들.
3: 어머니요. 방제복 나왔어요. 사이즈는, 네, 사이즈는 뭐 어, 그게 랜덤이 나왔어요. 어. 저 뭐지? 자, 강아지 네. 양 하나, 사상충 양 하나 먹이고 갈게요.
4: 알았다.
3: 네. 어, 요 뭐지? 간식도 하나 주고 갈게요.
0: 마을 일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까지 챙기는 이장님. 여기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
3: 얼굴에 카페가 있어.
5: 옆에 새끼예요?
3: 네.
6: 저희 아빠가 누구냐면요.
1: 저 자다 자요. 카페가. 노란 게.
7: 밑에 새끼 나가지고 어이가 없죠. 몇 마리를 나가고. 그래 분양시키느라 혼났지.
0: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3: 제가 결혼도 하고 바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카페 새끼 나왔다 이러는 거야. 예? 이러니까는 이제 카페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동네 개 이제 임신시킨 거죠. 아 그때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아 얘 묶어야 되겠다. 아 이걸 놔두면은 동네 개 다 임신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중성화를 알아보게 됐고 또 운 좋은 게 중성화는 지역에서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그걸 이제 또 마을 사람한테 알려주고 내 지인한테도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인식이.
0: 이후 시골계의 중성화 문제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장님.

0: 방제복 주러 왔어요. 방제복.
1: 뭔 복?
0: 방제복.
1: 뭐야?
0: 약칠 때 입어 있어. 아, 그런데 감히 약 하나 미고 갈게요. 사상 중약.
1: 아, 그 좋지.
0: 사상 중약. 알겠죠? 우유도 하나 주고. 감히.
2: 설마 이 녀석도 혹시
0: 카페 닮았죠? 얼굴에. 감히.
2: 카페의 딸 다미.
0: 자, 다시.
2: 시간이 날 때마다 카페의 새끼들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야, 카페야, 너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개였구나.
3: 순하면서도 동네 막 다니면서 암놈을 많이.
4: 지금은 뭐 주사 다시 해가지고 잠깐했지.
0: 다미, 양보해. 다시. 다미.
2: 심장 사상 중약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0: 그냥 카페 종이 돌보면서 마을 아들은 다 하나씩 돌볼까 싶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 카페 새끼잖아 결국은. 다들 건강해야 돼. 수고하세요. 가자. 카페 가자.
2: 하지만 녀석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마을 어르신들에게 쓴소리를 듣기도 있어요. 하는데요.
0: 안녕하세요.
5: 개가 한번 매놨는데 그 노릇으로 개 매놨는데 양아 올라가가지고 그 저 안놈이 있어가지고 숭놈이 올라가가지고
0: 흰거 둥이
5: 흰거 그랬는가 몰라 많이 들었는데 흰거 그랬지 싶거든. 이들이 뭐 개가 생겨가지고 밟아가지고 다 쪄야 되지.
0: 죄송합니다.
5: 진짜 다리매라 동네에 어른들 다 얘기하더라. 빨리 다리매는 게 이게 나아서 빨리 다리매라.
0: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2: 녀석들이 이웃의 밭을 망쳤나 봅니다.
0: 혹시리. 혹시리.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또 꼭 이장계라는 개한테 뭐 그런 말도 하기 듣기도 싫고 제가 또 모범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고민이 많아요.
2: 그날 오후 카페가 얌전히 가게 앞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둥이.
6: 어디가?
2: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식간에 멀어진 녀석. 결국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7: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망가는데요 그냥?
2: 그 시각 둥이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이장님. 이 녀석 대체 어딜 간 걸까요?
0: 둥! 둥! 둥!
2: 늘 이장님 곁을 지키던 둥이가 요즘 들어 종종 사라지곤 한다는데요.
0: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항상 있었는데 한 번씩 없어지더라고요.
8: 혹시 그 둥이가 있을 만한 데를 알고 가시는 거예요?
0: 아니 산 밑에 집에 하나 있는데 아마도 저기 있을 거예요. 저기 친구들이 많거든요. 둥! 둥!
2: 예상대로 이웃집에 와 있었네요. 어? 이 녀석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 그런데
9: 새끼 낳았는데 좀 갖고 가라.
0: 아 진짜?
9: 그래. 아니 누나 그렇다.
0: 새끼 낳았어요?
9: 예.
0: 그럼 둥이 거야?
9: 어.
2: 요즘 둥이가 달라진 이유는 바로 이웃집 개 깡순이 때문. 얼마 전 둥이의 새끼까지 낳았답니다.
0: 어디에?
9: 저 안에 났는데 아니 문 났는데.
0: 아 진짜? 사고 쳤네.
9: 사고 쳤다. 큰 사고 쳤다.
0: 지금 그 준승아 예약은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저기 안 와가지고.
9: 네.
0: 아 오야노 둥이 아빠 됐대요.
2: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이장님.
10: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은요?
9: 그 냈는데 안 잡혀서 끊을 거.
2: 문제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을 했다는 것. 깡순이의 보호자 역시 아직 새끼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4: 나는 없어.
9: 없으면 꼴꼴 나오긴 하자.
6: 깡순아, 애기 어디 있어? 어? 깡순아, 너 애기 어디 있냐?
4: 좀 가자.
2: 이장님 속도 모르고 집에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둥이. 결국 깡순이로 유인을 해보는데요.
7: 옆에.
2: 깡순이를 보자 단번에 따라 내려오는 녀석.
4: 저기 타.
9: 야, 야, 다가시면 욕할 테야. 가자. 야, 야, 니 가자.
4: 일단
9: 좀 이따 조사해라.
4: 새끼 나오면 한번 볼게요.
9: 어.
4: 네. 네.
2: 이제 막 한 살이 된 둥이. 지자체에 중성화 시술도 신청해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주 난감하기만 합니다.
4: 네. 여보, 둥이가 아빠 됐어.
9: 어디에 누구 하고?
4: 밑에 막 이렇게.
9: 괜찮아.
4: 새끼 낳았대. 근데 어디 낳은지 모르는데 좀 며칠 있다 못 봤어 아직까지. 숨게 나가지고. 좀 있어라. 알겠지?
2: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복잡해 보이는 이장님.
4: 바람 나가지고 새끼야. 더럽게 나가지 마. 응? 잡지 넘지 마. 집에만 있어. 응? 농장 갈 때 따라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먹고 산다고 바빴지만 걔들 신경 너무 안 쓴 거 같네.
2: 이젠 정말 녀석들을 묶어서 키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뭔가를 준비하는 이장님. 소고기에 닭고기까지. 이게 다 뭔가요?
0: 산모요. 둥이 사고친 걸 책임져야죠, 이제.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은데 아직 지금 급하게 또 준비해가지고 미역은 없어가지고 일단 삶아서 찢어서라도 좀 주려고요. 네.
2: 출산한 깐순이를 위한 특식을 준비 중인데요.
0: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 둥이가.
2: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산모도 새끼도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를 하는데요.
0: 다 됐다.
4: 이모.
2: 다시 찾은 깡순이네.
9: 이모. 아이고, 우리 개 사돈 왔나? 응,
0: 직접 삶아 왔어요.
9: 정말? 응. 아이고, 사돈 잘 봤네.
4: 네가 산소리 해야 되니? 나 자꾸 먹는데. 많이 먹어.
9: 아, 신랑 잘 뒀다니.
4: 어, 그래가. 이모.
9: 어.
4: 혹시.
9: 그래, 어제는 저쪽인 줄 알았지만, 요, 있잖아, 굴에다가 자기가 새끼를 낳았는데 찾았다.
4: 지금 찾았어요?
9: 문도 안 듣고 아이 꼬물꼬물거린다.
4: 아, 진짜?
9: 지 자는 자리 좀 잘 놔두고. 아이고, 열로 잘 오이세. 세상에, 저기다 굴 있는데 저어다. 저어다 나왔다, 저거.
2: 수풀이 우거진 깊은 굴 안에 새끼를 낳았다는 건데요.
9: 브라시 키우고 한번 봐보라고.
10: 안에 있어요, 지금?
9: 저 안에 있어요, 지금. 브라시 키우고 봐야 된다.
2: 서둘러 확인을 해봅니다.
9: 있지?
4: 일단 세 마리가 보여.
9: 뭐야?
4: 세 마리가 보이는데. 흰색 한 마리, 갈색 한 마리, 검은색 한 마리.
2: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끼들. 좁고 어두운 곳에 있어 걱정인데요.
11: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면 좋죠. 지도 좋을 건데.
2: 새끼들을 구조하기로 한 이장님.
4: 아, 소화 안 되겠다.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구. 이모, 이거 써도 되죠?
12: 많이 굵어요?
4: 네? 아니, 팔보다 조금만 더 늘으면 될 것 같은데.
2: 다시 한번 구조를 시도하는데요.
0: 일단 다치면 안 되니까네.

0: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아, 저기 오고.
2: 이것도 안 돼요?
1: 아니, 이 마이크를.
3: 이르세요.
1: 그 꽂아 꽂아주세요.
3: 이거?
1: 네.
0: 2차 시도도 실패. 더 기다란 막대를 이용해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는데요. 구조 과정에서 혹시라도 새끼들이 다치진 않을까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이장님.
3: 안 다치게 해래.
1: 네. 한 마리 나옵니다.
0: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1: 와, 1번.
0: 꼬물꼬물. 아, 정말 너무 귀엽네요.
3: 몇 마리 있다고?
1: 다섯 마리인데.
3: 세 마리가 아이고.
1: 어, 얘 보니까 둥이 새끼가 맞나? 또? 아니, 둥이 아빠가 맞나?
0: 그러고 보니 둥이는 흰색인데 새끼들이 아빠를 전혀 안 닮은 듯한데요. 가지각색의 색깔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3: 다 완전 백색이네잖아.
1: 둥이 새끼 맞아요? 이 색깔 나올 수가 있나? 어쨌건
3: 유전자 검사해 볼래니?
1: 어? 어쨌든
3: 누새끼면 어쩌노?
1: 네.
3: 살아있는 생명인데.
1: 그러니까 이거 축복해줘야 된다.
0: 다섯 마리 모두 무사히 구조 완료. 새끼들 곁을 맴돌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깡순이.
3: 자자자,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1: 한번 보여줘, 빼. 저기 있네.
3: 아, 가만히 봐. 일단 일로 엄마.
1: 저기 맨날 자는 덴데.
3: 어, 여기 맨날 자는 덴데. 또 크면은 연해진다 색깔이. 저것만 닮아가 이렇다. 저것만 닮아.
0: 다섯 마리 모두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1: 자, 봐라 네 새끼야. 응? 이쁘지? 아, 뭐 싸우고 치지 마라. 어? 내가 묶고 갈 거니까. 마지막이라.
0: 태어난 지 4일차. 이제는 좀 더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장님은 시골 개들의 중성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1: 이모, 이제 요번에 애 자들 이제 전복이고 저 뛰면은 얘도 중성화 시키자. 나라에서 공짜로 해줘요. 뭐 그럼, 내가 신청해놓을게요.
3: 그래, 그러면, 아, 그러면 좋지. 아. 어, 새끼 안 빼고 그러면.
1: 그냥, 신청해놨는데, 지금 나 새끼 왜 딱 해고. 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일단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3: 아. 아이고,
4: 그러고 사돈. 아, 앞으로 잘 부탁해요.
3: 우리 딸 잘 부탁해요.
4: 알겠습니다.
3: 개사선도 다음에 좀 보내.
1: 맹세코 약속할게요. 네. 요 다섯 마리 제가 책임집니다. 네. 책임 분양할게요. 이쁘게 키워가지고 이쁘게 분양하겠습니다.
0: 그날 저녁 마을 회의를 위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어르신들에겐 다소 낯선 풍경.
1: 오늘 이제 유기질도 신청해야 되고 마을 앞에 소공원 공사가 이제 진행될 거예요. 유기질 60호.
5: 그거 70호.
1: 유기질. 따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4: 알겠습니다.
1: 그럼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0: 마을 어르신들은 이장님의 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6: 뭐 도시에서 뭐 밥 뭐 끓여놓고 차에도 태워야 되는데만 그거는 그거고. 요 동양주 개는 두 발이고 언덕대고 돌아다니는데 뭐 언대로. 몇
4: 번이 해라, 지금. 내가 묶어라, 몇 번도
6: 얘기하더.
4: 예? 아니, 묶어라.
6: 네.
4: 알겠는데.
6: 묶으면 제일 낫다,
4: 예. 묶어야 되지, 뭐. 안 그만, 어디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안을 가뒀던가.
6: 그래.
1: 요거 계기로 이제 진짜 피해 보신 거 있으면 진짜 죄송하고.
6: 뭐, 뭐, 뭐,
7: 지금 말해서 개판 중이네.
1: 이래 댕기면 이제 우리 개가 얼마나 남목구인지 알았고. 아들 이제 가다가지고 마을에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0: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이제는 무언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0: 왜요?
1: 이게 진짜 큰 문제더라고, 진짜. 이장이라서 신고를 안 하거나, 이장이라서 말을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진짜 많이 깨우쳤어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
2: 마을의 평화를 위해 굳은 날씨에도 한달음에 달려온 설세.
3: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
4: 반갑습니다.
3: 아, 네.
4: 팬입니다.
3: 아, 감사합니다.
5: 설쌤, 저희 잘 부탁드려요.
3: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장님? 네. 되게 젊은 이장님.
4: 네.
3: 너무 신뢰가 안 된다면 지금 나이가.
4: 올해 43입니다.
3: 아, 되게 젊은 이장님.
6: 감사합니다.
3: 와.
4: 얘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3: 얘네들 때문에요?
4: 네, 그래가 어차피 이제 진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진짜 뵙고 싶었어요.
2: 이장님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카페와 둥이. 함께일 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녀석들을 두고 나가면 담까지 넘어 집요하게 쫓아오곤 했는데요.
1: 따라오지 말라니까네. 어? 아, 빨리 가자.
2: 묶어두면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녀석들.
3: 어렸을 때부터 얘가 더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보호자랑 항상 같이 다녔던 애들. 얘를 두고 나가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따라 나가야 되는데 못 따라 나가서 그 좌절감 때문에 짖는 애들도 많아요.
4: 자식 같은데 마음이 아파요.
3: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안 되게 해야 돼요. 그걸 적응하고 아 이제 나의 바뀐 생활 패턴은 이거다라는 게 생겨야지만 포기하기 시작해요.
2: 게다가 요즘 들어 어디론가 자꾸 사라지던 둥이는 이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다섯 마리의 새끼들.
4: 민나 씨 공부해서 선생님 오신 분을 몰라 했어. 아까 어미 봤죠?
3: 네.
4: 이쁜 어미. 둥이는 흰색이죠?
3: 네.
4: 어미는 노란색이죠?
3: 네.
4: 까만 게 나왔어요. 사돈 맞아요?
3: 지금 둥이가 카페에 손자?
4: 손자.
3: 손자. 얘는 누구 닮았을 거냐면 카페 닮았을 거예요.
4: 아 이게 대가 유전이 몇 대도 가요? 뒤에 아버지 때 이런 것도 있어요?
3: 네.
4: 아
3: 우리 그 대머리.
4: 아 걔도 그런 게 돼요?
3: 당연하죠.
4: 와 처음 알았어요.
3: 얘는 나중에 크면 좀 더 옅어지면서 카페 닮았을 거예요.
4: 아
2: 뿐만 아니라 이장님이 바쁜 사이 둥이는 온 동네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밭을 망쳐놓기도 했죠.
3: 아유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이 좋으시네. 그동안 얘기를 안 하셨네.
4: 그렇죠.
3: 예.
4: 이제 찍으니까 같이 댕겨보니까 시간 내가 얘기들 하시더라고.
3: 제가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이장님이 시골의 강아지와 함께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다 느끼신 거 같아요.
4: 맞아.
3: 제가 강아지 키우면서 딱 이 세 가지만 신경 쓰라고 하거든요. 강아지들이 행복하고 보호자도 같이 행복하고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뭘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얘네만 너무 행복해요.
4: 그런가?
3: 그러면서 남들한테 조금의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장님한테도 네. 걱정을 끼쳐요.
4: 네.
3: 제 생각에는 지금 다행히 공간들도 좀 많고 하니까 아이들 공간 만들어주고 그리고 중성화하고 포도농원에서는
4: 풀어놓고
3: 네,
4: 하던 대로
3: 재밌게 놀게 되면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남들한테 피해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안 줄 수 있어요.
2: 우선 설쌤과 함께 둥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4: 그날 구조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을 만들어줬거든요.
3: 여기?
4: 네. 근데 얘가 다시 옮겨놨어요.
3: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지금
4: 예,
3: 이불이 네. 이렇게 있는 거구나. 여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디다 옮겨놨어요?
4: 여기 하수구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3: 여기요?
4: 네, 여기.
3: 여기 확인해봐야겠는데, 네, 여기는?
4: 풀숲에 여기.
2: 구조 직후 땅순이는 처음 출산을 했던 자리로 새끼들을 다시 옮겨놓았는데요.
4: 저기.
3: 아, 여기?
4: 네, 저기. 여기.
3: 오지도 않아.
2: 녀석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설쌤. 비도 많이 오는데 새끼들을 계속 여기에 두는 게 맞을까요?
3: 엄청 깊숙이 있네. 근데 다행히 아내는

0: 안에는 지금 엄청 뽀송뽀송해.
1: 세찬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굴 속은 물기 하나 없는 상태.
0: 우선은 건강해 보여. 살도 포동포동하게 쪄있고.
2: 왜 다시 데리고 갔는지 알겠다.
3: 왜요?
2: 네,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새끼 낳는 공간이야.
3: 아, 진짜요? 굴 같은 거?
2: 진짜 은폐, 엄폐가 완벽하잖아요, 지금. 아...
1: 경사진 땅이라 빗물이 들이칠 걱정도 없고 특별한 위험 요소도 없어 보인다는데요. 어미와 새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은 이곳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2: 그래서 오히려 뭐 건드리거나 하는 것보다 이 상태로 두는 게 애들 건강이나 저 어미견 스트레스에 훨씬 더 좋아요.
1: 이제 카페와 둥이를 위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줄 차례. 유난히 묶여있길 싫어하는 녀석들을 위해 펜스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2: 오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4: 어, 저희가 멀리서 오셨는데요.
2: 같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게요.
4: 네. 네.
1: 곧장 펜스 설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합니다.
5: 우와, 우리 이제 집 생기는 거예요?
1: 전문가의 손길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펜스를 설치하는데요. 설쌤도 작업을 돕습니다. 평소 새나게 애청자라는 사장님. 녀석들을 위해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6: 새나게 방송 자주 보는데 사연을 듣고 펜스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고요. 이제 넓은 공간에서 애들이 뛰어노면 좋겠다 싶어서 될 것 같습니다.
1: 설쌤,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7: 이 틈새 막으려고요.
8: 어디 틈새요?
7: 여기 틈새. 난 애들 탈출.
8: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탈출하는 걸 다 봐가지고요.
1: 작은 빈틈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설쌤. 어우, 왠지 이거 멋진 공간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9: 그럼 들어가서 막 그래. 그래가 최대한 왼쪽 붙여가지고 생겨나요. 막으면 돼.
1: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출입문 아래도 꼼꼼하게 막아줍니다. 드디어 완성된 펜스. 이야, 뭐 이건 거의 강아지 운동장 수준인데요.
2: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새나에게서 만든 이 펜스 중에 정말로 탈출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짜 섬세하게 모든 것들 다 신경 쓰면서 만든. 너무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아, 네.
10: 이장님 잘 해놨네.
4: 들어가 보이소.
10: 와, 이거요. 멋지게 해놨네. 되게 멋지게 만들어놨네. 와, 이거. 이것도 이렇고. 아이고야, 좋네, 이거.
4: 이제 밭에 갈 일이 없을 겁니다.
10: 이거 뭐, 강아지 집도 없는 너들이 얼마나 좋노?
11: 밭에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가까.
1: 자, 이제 입주식을 할 차례.
2: 마지막에 이렇게.
4: 똥.
1: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펜스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4: 입성! 박수! 네.
1: 앞으로는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사랑 듬뿍 받으며 동네의 마스코트가 되길 바랄게.
4: 새나게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지만 이거는 이제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을 분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2: 네네네.
4: 고래 활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이 1m, 2m 줄에 평생 묶여있던 아이들. 이 공간에서만이라도 줄을 풀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생애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4: 감사드리고 진짜 얘들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겠습니다.
1: 중성화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 중인 둥이.

0: 들어가자, 럭키야. 들어가자. 이제 그만, 그만. 들어가, 들어가자.
1: 집에 갑니다.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0: 집밥이 즐거워지는 최경숙 요리연구가의 최고의 요리 비결. 해산물 요리의 핵심은 손질에 있다. 비린내 단박에 없애는 비법 대공개. 기분 좋은 매운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매운 오징어 구이부터 두부 하나로 일주일이 끄떡없는 쌈장 가능. 채소만 있으면 쌈이 되고 밥에 쓱쓱 비비면 꿀맛. 건강 만점 두부 쌈장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오징어를 맵게 구워 비린내가 전혀 없는 오징어 구이라고 들었는데요. 질긴 식감 하나 없이 촉촉함 그대로 그 자체인 오징어 요리.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오징어를 맛을, 진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잡냄새를 없애게 한 두 가지 재료입니다. 밀가루. 네.

0: 소금 그리고 이렇게 고추장 준비했고요.
1: 예?
0: 나중에 같이 싸잡을 깻잎, 마늘채 준비했습니다.
1: 저는 정말 재료가 많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오징어 말고는 재료가 정말 간단해요. 자, 더욱 기대가 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매운 오징어 구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0: 네.
1: 자, 제가 진짜 오징어 좋아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오징어 요리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또 잘 씻어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맞아요. 잘 씻어내야 하나
1: 네.
0: 그 의문을 가진 사람만이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오징어를
1: 예.
0: 슈퍼에서 이렇게 손질을 해왔어요.
1: 맞아요.
0: 오징어 굉장히 싱싱해 보이죠?
1: 네.
0: 자, 두 마리 가지고
1: 네. 이 오징어 손질이 그 요리 초보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0: 네.
1: 어떻게 하면 정말 깔끔하게 오징어를 먹을 수 있을지.
0: 특히
1: 네.
0: 이 여름철이 오징어가 제철이잖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런데 오징어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우리가 많이 데쳐서 잡수시잖아요.
1: 맞아요. 처음에.
0: 데쳐서 잡수시면 영양소가 첫째 많이 수용성이 많이 풀려서 나가고요.
1: 아, 빠져나가는구나.
0: 조금만 불 조정을 잘못하면 딱딱해져요.
1: 맞아요. 질겨지고요.
0: 예, 오늘 그래서 오징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다 섭취할 수 있고
1: 네?
0: 두 번째는 누가 해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법으로 설명드릴게요.
1: 네네.
0: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징어에 있는 나쁜 맛을 빼야만
1: 네.
0: 오징어 맛을 살릴 수가 있어요.
1: 네.
0: 자, 보세요. 재료는 간단해요.
1: 네.
0: 오징어고, 자, 여기에 오징어를 사면 이렇게 다리 놓잖아요. 다리 넣고.
1: 네.
0: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넣느냐면은, 자, 소금이에요.
1: 아니, 소금을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조금 새로운 것 같기도
0: 근데
1: 해요.
0: 이 소금이 네. 입자가 굉장히 굵잖아요.
1: 네.
0: 굵어야지 이게 고운 소금을 하면
1: 예.
0: 여기에 짠맛이 다 들어서 오징어가 질겨져요.
1: 아, 간이 배는구나.
0: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손끝에 거품이 잡히는 거를 느낄
1: 약간
0: 수가
1: 뭐예요, 여기.
0: 있죠, 이렇게.
1: 이 그릇 옆에, 예.
0: 예.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지저분한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소금에. 그렇지만 소금은 안 녹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밀가루.
1: 살짝 거품이 느껴질 때.
0: 네, 손끝으로. 자, 아,
1: 얼마큼 넣을까요?
0: 밀가루로. 네. 괜찮아요. 비누 뭐 얼마나 써도 괜찮잖아요.
1: 네.
0: 자, 이게 이렇게 샴푸가처럼 역할을 해줘서 지금 생겼던 나쁜 냄새 소금이 걷어냈던 거를 얘가 이렇게 밀가루가 잡아주죠.
1: 그렇죠? 잡아서 흡수하면서
0: 그렇죠.
1: 오징어에 있는 잡내들을
0: 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 밀가루만 깨끗이 씻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이렇게 이걸
1: 담궈내 볼게요.
0: 네. 자, 조리 방법은 간단하고요.
1: 네.
0: 이 밑손질만 잘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1: 이렇게 깨끗하게.
0: 네,
1: 지금은.
0: 그러면 정말 깨끗해져요. 이렇게 하면 자, 물 한 번 더 주시겠어요? 네. 물로 뽀얀 물이 없어요.
1: 오늘 아주 그냥 오징어가 목욕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예. 시원하게 그냥 깔끔하게.
0: 네.
1: 근데 한 번에 모두 선생님 진짜 깨끗해졌어요.
0: 깨끗해지고 반짝반짝해져요.
1: 네.
0: 오징어가. 됐습니다.
1: 이 오징어가 아무리 좋은 오징어를 갖고 와도 손질 잘못하면 그리고 조리를 잘못하면 약간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식감도 너무 질겨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굉장히 또 좋은 팁을 주셔가지고 정말 최고의 요리비가 이렇게
0: 네.
1: 비결을 알려주셔서
0: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잖아요.
1: 네.
0: 자, 이제 누가 해도 이제 오징어는 단맛만 나요.
1: 맞아.
0: 비린내는 없이.
1: 단맛도 나요. 그렇죠? 진짜
0: 네.
1: 맛있는 오징어는.
0: 자, 다 됐습니다. 이제 프라이팬만
1: 네.
0: 있으면 간단히 됩니다. 여기 올리브 오일 이렇게. 근데 정말 작지 않아요?
1: 네.
0: 올리브 오일이.
1: 이 팬에 네. 비해서
0: 네.
1: 정말 양이
0: 네.
1: 많지 않은 것 같아요.
0: 기름이 많으면 이게 느끼해지고
1: 네.
0: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그러니까 골고루 김 바를 때 기름 묻히듯이
1: 예.
0: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골고루 묻으면 돼요.
1: 올리브유가 잘 묻을
0: 예.
1: 수 있도록.
0: 예, 이렇게.
1: 다 묻힌 후에.
0: 네,
1: 올리브유를.
0: 그러면 적은 양의 기름으로 다 됐잖아요.
1: 예.
0: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놓으시고요.
1: 예.
0: 그리고 뚜껑을 덮을게요.
1: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요?
0: 예. 예. 찌듯이 구워야지 부드럽게 구워지니까요, 빨리.
1: 아, 맞아요. 사실 오징어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그냥 굽다 보면은
0: 그쵸.
1: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돼서 불을 또 약하게 하면 너무 길게 되고.
0: 네.

0: 찌들고 익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고 하면 네. 찌듯이 금세 되겠는데요?
1: 그래서 지금 불을 제가 세게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불 보세요. 굉장히 세잖아요. 네. 센 불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시간을 언제 되시냐면 네. 이 오징어가 익어서 수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약간의 이렇게 안개가처럼 조금 수증기가
0: 맞아요, 맞아요.
1: 돼요. 예? 그러면 그때 2분이에요.
0: 그때부터 2분.
1: 예. 그리고 뒤집으시면 돼요. 자, 예? 한번 기다려 볼까요? 자, 2분이 이제 예. 거의 다 됐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가 되잖아요.
0: 네, 막 올라오죠.
1: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서 제가 불을
0: 네. 불세게
1: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0: 중불로.
1: 중불보다 조금 약한 불로 이렇게 줄이고
0: 네, 중불보다
1: 잡으세요.
0: 약한.
1: 그리고 나서 이렇게.
0: 우와. 고생 진짜 안 탔어요.
1: 예, 예. 약간 수분이 있죠? 예. 지금에서 나온 수분을 이렇게 거져요.
0: 예.
1: 이젠 딱 1분이에요. 자.
0: 야. 자, 사실은 이 오징어는 이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양념.
1: 그렇죠.
0: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
1: 예. 자, 여기 지금 고추장이에요. 예. 오늘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판용 네. 오늘은 매운맛이어야 돼요. 그래서
0: 매콤하게.
1: 네. 매운맛 이라고 써진 고추장을 사시고요. 자, 예? 여기에다가 맛술을 조금 넣을게요.
0: 맛술. 네. 아무래도 비린내를 잡을 수 있겠죠?
1: 그렇죠. 예. 맛술을 좀 넣어서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매실액.
0: 아, 매실액.
1: 제가 매실액을 쓰는 이유는
0: 예.
1: 산미 때문에 그래요.
0: 산미.
1: 약간의 산미가 있어야만
0: 네.
1: 더 매운맛이 살고
0: 예?
1: 맛이 텁텁하지가 않아요.
0: 맞아요, 맞아요. 텁텁하지 않아요.
1: 그래서 자 이렇게.
0: 사실은 고춧가루도 조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보면 이 매실액이 들어가서 좀 텁텁함을
1: 네.
0: 잡아줘서
1: 네.
0: 굉장히 간단하게 양념을 만들었어요.
1: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0: 참기름. 아니 진짜.
1: 정말 쉽죠.
0: 예, 오징어 구이 양념인데 정말 간단해요.
1: 워낙 오징어가 맛있어요. 지금.
0: 네.
1: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맛이 필요 없어요.
0: 선생님, 저희가 아까 맛있게 구워놓은, 찌듯이 구워놓은 오징어 여기 준비됐고요. 네. 양념도 준비됐습니다.
1: 네. 자, 이제 1분이 지났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여시고요.
0: 네.
1: 불 켜도록 할게요.
0: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1: 자, 네. 이렇게 해서요. 한쪽에 네. 이건 이렇게 놔두시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고추장을.
0: 아까 만들어 놓은
1: 네.
0: 양념을.
1: 양념을 이렇게.
0: 오.
1: 넣으시는데요.
0: 예, 예. 빨간 양념만 봐도 입맛이 아주 군침이 돌아요.
1: 자, 이렇게 아까 이거 오징어 구면서 네. 맛있는 국물이 여기 있어요.
0: 맞아요.
1: 이거랑 같이 해서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반드시 바글바글 끓은 다음에 오징어하고 섞여야 돼요.
0: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1: 맛술에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그 알코올 분을 날려주셔야 돼요.
0: 아, 이 맛있는 양념들이 잘 예. 어우러져서
1: 예.
0: 아니, 사실은 그냥 팬 하나 쓰는데 이렇게 또 반쪽은 이렇게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여기 바닥에 맛있는 국물도 졸아있고 하잖아요.
0: 맞아요. 오징어에서 나왔던 맛있는
1: 네.
0: 국물이 또 이 양념과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저희가 좀 좋아하는 그런 농도인 것 같아요.
1: 그쵸?
0: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면서.
1: 잘 보셨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0: 예, 예.
1: 자,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넣고
0: 예.
1: 이걸 이렇게 묻히시면.
0: 우와.
1: 자,
0: 선생님, 통으로 해. 해서 그런지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분위기가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다 됐어요. 이제.
0: 벌써요?
1: 예.
0: 자 선생님 그럼 옮겨 볼까요?
1: 네.
0: 자 선생님 이렇게 통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를 좀 썰어 볼까요?
1: 네. 이렇게 넣어서 썰으면
0: 예.
1: 썰기가 쉬워요.
0: 아 너무 분위기가 있어요, 선생님.
1: 자 그리고
0: 남은 양념도 아까워요.
1: 예. 이거는 이렇게 싹 훑어서. 넣어서 위에다가 넣도록
0: 예.
1: 할게요.
0: 우와, 우와.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그 왜 오징어 순대 같은.
1: 예.
0: 예. 진짜 별미예요, 별미.
1: 이렇게 칼 들어가오는 거 보면
0: 예.
1: 되게 부드러운 거 아시겠죠?
0: 예.
1: 자,
0: 이야, 또 이렇게 또 분위기가 나네요.
1: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0: 사실 이 오징어 안에 우리가 부대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꽉 찬 것처럼.
1: 이렇게. 정말 썰면서도, 정말 요리 잘 됐네.
0: 예.

0: 군침불 도생이에요. 네.
1: 어, 근데 진짜로 이 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오징어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2: 자.
1: 예? 자, 저희가 준비한 그 양념, 맛있는 네. 양념.
2: 소면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네.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1: 예. 사실은 물이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수분이 많으면 양념이 겉돌아서 맛이 좀 덜한데.
2: 자, 요거 이제 여기다가 네. 조금 곁들여.
1: 싸먹을 수 있는.
2: 네. 놓으시고 여기 이렇게. 놔주시면 우와. 여기에다 이렇게 싸서 한 조각 싸서 이거 조금 얹어서 잡수시면 오징어가 제철일 때는 예? 깻잎도 제철이고요. 마늘도 햇마늘도 맛있어서 그냥 잡수셔도 돼요.
1: 그냥 하나의 요리가 됐어요. 그렇죠? 네. 쌈요리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오징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매운 오징어 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에 굵은 소금을 넣어 바락바락 주물러줍니다. 오징어에 밀가루를 넣어 버무린 뒤 찬물에 깨끗이 헹궈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오징어에 골고루 묻힌 뒤 뚜껑을 덮고 수증기가 차오르면 2분 정도 익혀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 찌듯이 익히면 오징어의 식감이 부드러워져요. 그런 다음 중불로 낮춘 뒤 오징어를 뒤집어 1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매운 고추장, 맛술, 매실청,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양념을 넣어 끓인 뒤 오징어를 버무려주세요. 매운 오징어 구이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깻잎, 마늘채를 곁들이면 매운 오징어 구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다음 요리가 두부로 만든 쌈장이에요. 이 쌈 싸먹을 때 좋고 밥이랑도 궁합이 잘 맞아 그냥 밥 비벼 먹기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재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 두부, 네. 그다음에 고기 조금 넣었고요.
1: 다진 고기죠.
2: 네, 돼지고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쌈장과 예. 그 재료들입니다.
1: 오, 재료들은 정말 간단한데 사실은 이렇게 쌈장만 준비돼도 든든하게 또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2: 그럼요.
1: 자, 양배추나 상추만 곁들이면 정말 건강식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 식재료 두부가 준비됐어요. 예. 이거 살짝 으깨신 것 같은데.
2: 예. 두부 그냥 네. 이렇게 놓고 칼로 이렇게 으깼는데요.
1: 네네.
2: 예. 자,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1: 어? 두부를 전자레인지에요?
2: 네.
1: 사실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유가 뭘까요?
2: 어머, 쌈장에 두부 넣으면 예. 만들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1: 맞아요.
2: 어쩌려고 저렇게 두부는 빨리 쉬는 거라
1: 맞아요. 지금 또 여름철이라
2: 여름철이라 오늘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되게 네. 1분 30초 네. 정도 네.
1: 자, 키친타올을 깔고
2: 네.
1: 자, 1분 반 정도
2: 네.
1: 이렇게 하면 수분이 날아가나요?
2: 전자레인지의 돌림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요.
1: 네.
2: 수분도 빼고요.
1: 네.
2: 두 번째는 살균 작용이 있어서 쉬는 거를 막아줘요.
1: 조금 막아줄 것 같아요, 진짜로.
2: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두부 드셔도 쉬지 네. 않습니다.
1: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두부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분기를 좀 빼내거든요, 항상. 네. 이렇게 쌈장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 두 가지 다. 예. 위해서. 자, 그러면 저거 할 동안. 예. 자, 우리 양념 좀 한번 네. 해볼까요?
1: 자, 양념 어떤 것부터 들어갈까요? 자,
2: 우선 여기 지금 돼지고기가. 네. 여기 지금 목살 부분, 앞다리살 쪽 기름이 별로 많지 않은 거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1: 네.
2: 자, 그리고 여기를 양념을 하려면 뭐 생강, 마늘, 뭐 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1: 왜냐면 고기에 누린내를 잡아줘야
2: 네.
1: 하니까요.
2: 그러는데 양파만 예? 많이 넣으셔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1: 아, 양파 하나로만?
2: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후추나 조금 뿌리고요.
1: 네.
2: 그다음에 제가 양파 반 개 예. 정도를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1: 지금 양파 즙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2: 네, 근데 양파 즙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 네.

0: 항상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양파를 이렇게 강판에다가 갈아서 네. 쉽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거나 뭐 하실 거 없이 집에 강판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그러면요?
1: 예?
0: 이걸 조금 썰어서 넣죠, 뭐 그냥. 네.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일단 넣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지고기는 정말 훨씬 더 부드럽고 냄새도 아. 안 나고
1: 예?
0: 그렇게 조리하실 수 있어요.
1: 이 자. 돼지고기와의 조합이 양파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0: 그렇죠. 이렇게
1: 오.
0: 이렇게 해서 조금만 썰어서 넣으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항상 돼지고기를 만지면 제 얘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래
1: 네.
0: 최 선생이 양파 좀 갈아 넣으랬지
1: 예.
0: 양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도 되고 조금 덜 들어가도 하고 하지만 돼지고기는 수분이 조금 있어야 더 맛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양파를 조금 많이 갈아 넣으시면 돼요. 자, 다 됐나요?
2: 자, 두부 지금
0: 예.
2: 자, 1분 30초 정도 저희가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봤는데요. 어, 수분이 많이 나왔어요.
0: 이렇게 수분을 딸 정도로 나왔죠? 자,
1: 네.
0: 자 이제 우리 불옆으로 가서 볶기만 하면 돼요.
2: 그럴까요? 한번 네. 자 볶아볼까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정말 쌈장 안에
1: 네.
0: 이게 전부 다 돼지고기를 고기를 넣는데 씹히는 건 전부 두부같이 부드럽게 씹혀요. 냄새가 하나도 없이.
1: 네.
0: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참치통조림이 많이 나왔을 때는 참치통조림 그냥 같이 곁들여서
1: 오.
0: 드시기도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쌈장을 만들어 놓고
1: 네.
0: 일주일이고 냉장고에 또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냉동시켜주셔도 돼요. 오늘 만든
1: 오,
0: 쌈장은.
1: 예, 예. 예.
0: 자, 보세요. 이렇게
1: 예.
0: 고기가 시시 소리 나면 이제 팬이 달궈졌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불을 줄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2: 살짝 핏기가 이제 안 보이고 살짝 익었어요.
0: 예.
1: 예.
0: 시시 소리가 나면은 귀를 듣고 이렇게 하셔서
1: 네.
0: 중불에서 이제 볶도록 하세요. 그래서
1: 중불에서.
0: 조금 더 구워져야죠. 돼지고기는
1: 어,
0: 완전히
1: 예.
0: 익어야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익으면 하얗게
1: 맞아요.
0: 되니까.
1: 근데 선생님 진짜로 제가 이제 왜 마늘이랑 생강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진짜 양파즙만으로도 지금 그 돼지고기에 그 비린 향이 안 예. 나요. 비린내가.
0: 비린내가.
1: 예. 네. 혹시나 뭐 누린내도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0: 자, 다 있지 않았어요?
1: 예, 완전하게
0: 그러면
1: 익었어요.
0: 자, 이것도 옆으로 이렇게 놓고
1: 예?
0: 이 안에다가 두부 좀 넣어주세요.
1: 한번 넣어드릴게요. 수분을 저희가 완벽하게 또 뺐고요.
0: 네.
1: 살균도 해서 자, 보관이 좀 용이하게. 수분이 엄청 나오네요, 선생님, 진짜.
0: 자. 자, 그리고
1: 네.
0: 이거를 쌈장이랑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붉은색이 필요해요.
1: 예.
0: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1: 고춧가루요. 자, 이 고춧가루 바로 넣으면 되나요?
0: 네.
1: 여기 가운데요.
0: 예, 예. 그런데 보시면 고춧가루가 굉장히 곱죠?
1: 예.
0: 예. 이때는 고운 고춧가루를
1: 고운
0: 쓰시면
1: 고춧가루.
0: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따로 고운 고춧가루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러면 있는 고춧가루를 체에다 한번 채치시면 밑에 떨어지는 게 고운 고춧가루니까
1: 네네.
0: 그거 넣으시면 돼요. 큰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입자가 좀 돌아다녀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맛에는 상관이 없는데 보기에.
1: 맞아요. 아니,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0: 네.
1: 그 보면요, 지금 선생님께서 고기를 할 때랑 달리 약간 이렇게 두부를 으깨주는 것처럼 그 주걱을 눌러주시는데. 네.
0: 잘 섞이라고요.
1: 잘 섞이라고.
0: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얼마나 몇 분이나 볶아요가 아니라
1: 예.
0: 돼지고기랑 두부랑
1: 네.
0: 골고루 잘 섞이면 아까 그럼 두부의 흰색이 많이 빨갛게 됐죠?
1: 맞아요.
0: 이렇게 네. 그러면 돼요.
1: 아, 진짜 자. 먹음직스럽게.
0: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여기에다가 우리 쌈장 넣을까요?
1: 쌈장이요?
0: 네.
1: 자 갖고 계신 쌈장 넣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만약에 집에 쌈장은 없고 된장 고추장만 있다 하면은 몇 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0: 근데 그거는 제가 우리 집 된장을
1: 아,
0: 아는데
1: 그러네.
0: 네, 그러니까
1: 본인들 그냥, 기호에 맞게
0: 네.
1: 예, 본인들이 드시기 좋아하는 그 쌈장 비율에 맞게 예. 해서 만드셔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0: 자,
1: 깔끔하게 드시고, 해서
0: 네.
1: 아니 저는 이렇게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0: 예.
1: 이렇게 쌈장 왜 예전에 그 이런 고기도 막 썰어놓고 된장이랑 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0: 강된장.
1: 네, 강된장.
0: 예, 예, 예.
1: 그런 것처럼 만들어 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아, 밥도둑, 강된장.
1: 밥도둑, 예.
0: 정식은 아니지만
1: 예.
0: 이 쌈장을 가지고 물 조금 넣고 있는 뭐 호박이나 그런 거 조금 잘게 썰어 넣으시면
1: 예. 짜글이 되는 거예요. 짜글이?
0: 예. 그러면 밥 비벼 먹기 좋은 쌈장 강된장 같이.

0: 된장처럼 비슷하게 되죠.
1: 그렇게도
0: 예, 두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맛이 납니다. 강된장 맛이. 자, 이제 나머지 재료 마요네즈만 빼놓고 다 넣어주도록 하세요.
1: 자, 먼저
0: 청양고추 다짐.
1: 청양고추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0: 청양고추 다짐.
1: 송송.
0: 예, 그다음에 이제 된장 맛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예. 18년 된장을 조금 섞으려고 해요.
1: 구수한 맛 더해주시네요.
0: 예. 예, 물론 집에 좋은 집에서 담근 재래식 된장이 있다면 그거 넣으셔도 돼요.
1: 예.
0: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
1: 네.
0: 마늘이 너무 많이 안 익어도 괜찮으니까.
1: 네. 다 넣을까요?
0: 네,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1: 예. 자. 확실히 쌈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양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깨. 통깨 살짝.
1: 네. 다 넣을까요?
0: 네, 다 넣어주세요. 살짝 예, 통깨로 돌아다닌 것보다는 예. 좀 부스워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깨소금 상태로 부스워서.
1: 선생님, 응?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0: 이제 다 됐어요. 불 끌게요. 너무 예? 끓이지 마세요.
1: 마요네즈는요?
0: 마요네즈는 불 끄고 이건 좀 식어서 넣어야지.
1: 아, 불 끄고 식은 상태에서. 자, 옮겨볼까요?
0: 자. 자, 이거를 뜨거울 네. 때 넣지 마시고요. 네? 식을 때.
1: 네. 식은 후에.
0: 네, 저 그래서 제가 좀 식혀왔어요.
1: 네, 맞아요. 이렇게 그냥 실온에서 보관하셨나요? 아니면 냉장실에서 보관하셨나요?
0: 아, 이건 지금 이거를 식힌 거예요.
1: 시켜서.
0: 네, 식힌 거에다가 네, 이제 마요네즈를 마무리로 넣으면.
1: 네. 마지막에 혹시나 너무나 간 세거나 네. 너무나 매울 수 있으니까.
0: 이제 그런데 여기다 제가 예. 마지막으로 식은 다음에 이렇게 마요네즈를 조금 넣어놓으시잖아요.
1: 네.
0: 그럼 참기름 안 넣으셔도 돼요, 쌈장에.
1: 좀 더 고소하고 찰기도 조금, 돌고요, 그렇죠?
0: 네, 찰기가처럼 돌잖아요.
1: 우와.
0: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1: 이게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냉장고에 들어있으면 네. 냉장실에 있으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입맛 없을 때 그냥 딱 꺼내서 이것만 얹어서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렇게 짤 것 같지도 않아요, 선생님.
0: 네, 별로 안 짜요. 많이 들어갔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그냥.
1: 제철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두부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2: 두부 쌈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으깬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데워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은 뒤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을 해주세요. 강판에 양파를 갈아 다진 돼지고기에 넣고 섞어줍니다. 다진 돼지고기를 볶다가 으깬 두부,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쌈장을 넣어 볶다가 다진 청양고추, 된장,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식힌 두부 쌈장에 마요네즈를 섞어주세요. 두부 쌈장에 마요네즈를 넣으면 고소하고 찰기가 돌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두부 쌈장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새콤한 김치와 우동면을 같이 볶아 개운하면서 칼칼한 김치 볶음 우동부터 여름 반찬으로 차갑게 만들어 먹는 애호박 나물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섬! 일찍 왔네? 근데 뒤로 가면 안 돼.
1: 왜? 섬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
0: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새 관찰을 먼저 하는 건 어떨까?
1: 나 새 관찰 진짜 좋아하는데.
0: 잘 됐네. 이따가 보자.

0: 쉐! 내 사방경을 깜빡했네. 3. 안경. 오! 오늘 여기서 파티가 있나? 어? 15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다. 3. 두 개는?
1: 6. 고마워, 유. 일찍 왔네.
2: 응, 나만 왔어. 삼은 절대로 안 왔지.
1: 쉿쉿? 절대로 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0: 파티라니 정말 재밌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즐기기 전에 나가자. 여기잖아. 빨리 숨어. 오. 삼이 새기면 바로
3: 쿠.
2: 안녕, 구.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삼은 못 봤지?
3: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2: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0: 들킬 뻔했잖아. 들키기 전에 가자. 진짜 구잖아. 숨어. 삼이 내게면
2: 12.
3: 재미있네. 삼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2: 여긴 너랑 나뿐인걸?
3: 잘 됐네. 삼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
4: 너 이리 와.
0: 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한테 삼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삼이 다섯 개면 바로
1: 15.
0: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3이 다섯 개면 바로
1: 15. 넌 15가 될 수 없어.
0: 우리가
1: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쉿쉿.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0: 3이 여섯 개면
4: 18이지.
1: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2,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5: 알겠어?
4: 아주 잘 알겠습니다.
1: 18?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4: 아닌데.
0: 3이 일곱 개면 21.
6: 아니야, 사실 나였어. 그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1: 내가 늦은 건 아니지?
0: 3이 하나 더 있으면?
7: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4. 맙소사, 3 안 왔지?
6: 나야, 3이 아홉 개. 그러니까 27이지.
2: 아,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0: 나 여기!
6: 3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1: 이런. 3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다 물거품이 되는데.
0: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1: 물론이지. 네가 3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3클럽에 있는 모두가
8: 3으로 만든 숫자.
0: 네가 있으니까 3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3. 서프라이즈!
8: 3이 10개?

White.

0: 좋아, 로봇 빙고. 앞으로 이동해. 멈춰, 로봇 빙고. 제자리에서. 좋아, 이제 치카치카해, 로봇 빙고. 그래, 알았어. 저기 칫솔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칫솔 위에 올려봐. 아, 아니. 치약 다시 들어봐. 뒤로 돌아. 그만 돌아. 치약 뚜껑 열어. 좋아, 칫솔은 내려놔. 아, 아니, 바닥에 말고 세면대 위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세면대 위에 올려놔. 그 다음은 칫솔을 들고 치약을 칫솔 위에 발라. 치약을 이제 세면대에 올리고 이제 치카치카 시작. 칫솔을 입안으로 넣어. 아니, 치약이 묻어있는 반대쪽을 입안으로 넣어야지. 이제 칫솔로 치카치카. 이제 됐네. 앞으로 닦고, 뒤로 닦고, 옆으로 닦고. 자, 그만! 이제 마무리를 할 거야. 세면대 앞으로 숙이고 치약을 세면대 안쪽을 향해서 퇴퇴퇴! 그래, 잘했어. 칫솔 끝을 수도꼭지 아래로 가져가. 칫솔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으면 끝! 만세! 아주 잘했어, 로봇 빙고.
1: 근데 빙고, 자기 전에 쉬야는 꼭 해야 돼.

안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네. 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말 안 한다. 내일 나오라고 당장.

여기 있었구나, 똥똥 귀염둥이.

숲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뾰족뾰족 우리 귀염둥이들. 남의 아이들은 정말 빨리 큰다니까. 그렇지 않니? 우리 소중한 귀염둥이 이리 와야지.

이라!

냄새. 창고 쪽으로는 절대 다시 안 간다고 약속할게. 어차피 더 볼 것도 없잖아.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1: 어떡하지? 꼼짝을 안 해.
2: 잠깐만, 제발 아나콘다. 우리 엄청 맛없어. 먹으면 후회할 거야. 어?
3: 아나콘다가 왜 저러지?
1: 여기 봐, 배가 엄청 커져 있어. 뭔가 이상한 걸 삼켰나 봐.
3: 괜찮을 거야.
1: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세상에, 목에 뭔가 걸려 있잖아. 구중 루프 급착컵 액션. 됐어, 당겨.

0: 이제 친구가 됐어.
1: 잘 가.
0: 좋아, 그럼.
2: 이 골든 주먹괴 쓸모가 있겠는데?
0: 골든 보이를 살짝 골탕 먹이기 딱 좋겠어. 우리가 가져가자. 갑자기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지?
2: 가서 확인해보자.
0: 골든보이의 택배물? 골든보이가 실수로 알을 가져갔나봐.
2: 루아가 위험할지도 몰라.
1: 어서 가서 되돌려야 해.
0: 서두르자.
3: 아빠, 배달은 언제 올까요? 빨리 새 보트 타보고 싶은데.
4: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꾸나.
5: 걱정하지 마, 루아. 슈퍼윙스가 갔으니까 금방 택배를 찾아서 돌아올 거야.
1: 택배 왔습니다.
3: 너희는 누구야?
6: 내 이름은 골든보이. 최고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전설이지.
7: 그리고 난 슈퍼꽁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차야. 이제부터 모든 택배 배달은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우리만 믿어.
5: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너희가 슈퍼윙스의 임무를 가로챈 거였어.
6: 넌 끼어들지 마. 너한테 배달 온 거 아니니까.
3: 나 엄청 오래 기다렸어. 슈퍼윙스는 늘 제 시간에 오는데.
6: 슈퍼윙스는 그만이죠. 이젠 우리가 배달 히어로니까.
7: 뭐,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첫날이라서 그래.
3: 알았어. 그럼 이제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
7: 아, 맞다. 택배. 물론이지. 내 첫 임무는 이로써 완료!
5: 아?
7: 여기 받아.
3: 어? 이건 택배벌이 아닌 것 같은데?
6: 어? 잠깐! 이게 대체 뭐지?
3: 내가 보기엔 알이야. 이건...
6: 우와!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5: 타세요, 어서.
7: 왜 저렇게 끈질긴 거야?
8: 집이 위험해. 저 정도 충격은 못 버텨.
0: 그럼 진정할 거야. 서둘러.
3: 어서 집을 잡으러 가자, 맥스.
1: 우리 왔어.
0: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1: 알을 찾아왔어. 돌려주면 아나콘다도 진정할 거야.
0: 좋아.
7: 안 돼. 제발 잡아먹지 마.

0: 여기 있다간 샌버그가 될 거야. 와, 꽁지 어서 피해.
1: 저러다 떨어지겠어.
0: 지금이 도망칠 기회야. 어서 서둘러.
1: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0: 뭐? 슈퍼 꽁지 힛.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2: 어? 저게 뭐지?
3: 앞에 폭포가

0: 안 돼, 설마?
1: 뭐라고 있는 거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나 봐.
2: 어서 가서 막아야 해. 보기 스피드.
3: 보기?
2: 멈춰, 골드보이.
3: 올라가. 뭐야, 왜 이래?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1: 맞아. 빙글빙글 감아서 붓기 액션.
3: 공주야, 우리 그냥 가자, 빨리.
1: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 공주야, 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실망이야?
2: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3: 뭐래, 우린 집이랑 뱀을 구해줬다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
1: 조심해.

0: 이제 집을 들자.
1: 에바!
2: 역시 슈퍼윙스 최고!
3: 채! 왜 항상 슈퍼윙스만 최고인 건데? 정말 못 봐주겠네. 못 참아! 공주야, 우리가 진짜 영웅이 누군지 보여주자. 합체 시작!
4: 슈퍼 공지 스핏!
1: 후기!
3: 잘 있어, 슈퍼윙스!
1: 안 돼! 그렇지! 이 주먹을 이용하자!
5: 후기, 아비, 나도 도와줄게.
1: 맥스, 잡아!
5: 골든보이, 이 주먹 가져가야지. 받아! 로켓 발사기, 발사!
3: 잠깐!
5: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골든보이.
1: 루안의 집도,
5: 아나콘다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 완료!
1: 에바!
6: 바다, 알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1: 이제 네 차례야, 루아. 택배 받을 준비 됐어?
6: 우와, 드디어!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우와, 보세요, 아빠! 드디어 우리 보트가 생겼어요!
2: 봤지? 배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역시 슈퍼윙스는 최고야!
5: 하지만 슈퍼윙스도 명예 홍보 대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6: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
0: 맥스, 준비됐어?
5: 물론이지.

0: 이거 받아, 루아. 우릴 도와준 보답으로 널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할게.
1: 내가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 우와. 집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2: 대박.
0: 좋았어. 우린 이제 돌아가 볼까? 안녕, 루아.
1: 안녕, 슈퍼윙.
3: 좋아, 가자.
0: 왜 그래, 아리? 무슨 문제 있어?
1: 아까 내가 꽁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시 만나서 꽁지랑 얘기를 나눠야겠어.
0: 그럼 골든보이 기지로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1: 응.
3: 골든큐브 위치는 내가 알고 있지. 다들 꽉 잡아. 다음 목적지 우주로 출발!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돌아온 꽁지.
1: 맛있는 김밥 고마워 슈퍼링스.
2: 어? 누구지? 어?
3: 잠보 호기, 난 케냐에 사는 타지야.
0: 잠보 타지, 무슨 일이야?
3: 내 동생 주리한테 줄 특별한 선물을 주문했는데 오늘이 생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배송이 안 와. 부탁이야 호기, 파티 끝나기 전에 선물을 갖다줘.
0: 알았어 타지,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를 꼭 찾아서 배달해줄게.
3: 정말 고마워 호기.
4: 이상한데? 택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걸까?
5: 배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4: 그럼 우선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택배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5: 좋은 생각이야.
0: 어서 가자!
5: 월드공항으로 출발!

0: 아직 복구가 덜 끝났나 봐. 그렇지.
1: 어쩔 수 없어. 저번 사고가 워낙 컸으니까. 아, 꽁지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2: 괜찮을 거야, 아리. 어서 택배를 찾으러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1: 이런 데서 택배를 찾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0: 그래도 찾아야 해. 그것도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서 찾아보자, 얘들아.
3: 조심하는 게 좋겠다.
1: 이건 아니야.
3: 괜찮아, 호기?
0: 여기서 택배를 어떻게 찾지?
3: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기다려. 친구를 불러올게.
0: 어디 가는 거야, 맥스?

0: 저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슈퍼윙스는 배송되지 않은 택배를 찾고 있습니다. 케냐의 타지라는 소년이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주문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군요.
0: 그렇단 말이지.
2: 택배 하나를 못 찾고 있다고? 나라면 금방 찾을 텐데.
1: 골든보이 주인님, 사라진 택배를 먼저 찾아서 배달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모두가 주인님을 최고로 인정할 겁니다.
0: 좋은 생각이야.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가자, 동지야.
2: 나만 믿어.
0: 자, 그럼 출동해볼까? 월드컵으로 출발!
3: 뒤지기만 해서는 찾을 수 없겠어.
4: 얘들아!
3: 어?
4: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5: 하하하! 얘들아, 내가 도와줄까?
6: 도니!
3: 맥스, 도니를 데려왔구나.
4: 이제 안심해. 도니가 해결해 줄 거야.
5: 당연하지! 이런 일은 내가 전문가니까! 짜잔!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부 상자!
7: 도니 최고!
5: 이제 나만 믿어!
6: 정리해주니까 금방 택배를 찾을 수 있겠어.
4: 어? 이건가?
3: 자.
0: 저기 봐, 슈퍼윙스가 사라진 택배를 찾고 있어.
2: 하지만 이건 나 때문에. 이제 공항 지키는 일은 끝이야! 아직 고치지 못했구나.
0: 우린 귀찮고 성가신 일은 할 필요 없어. 슈퍼윙스가 택배를 찾으면 우린 그걸 가로챈 다음 직접 배달하면 그만이야. 공지야, 듣고 있어?
2: 어? 그래.
6: 이건 찾았다.
5: 택배 찾은 거야?
6: 이거 맞는 것 같아. 타지의 택배야.
3: 야호!
5: 잘했어, 호기.
3: 이제 타지랑 주리를 만나러 가자.
7: 골든보이!
0: 힘들게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6: 그건 타지의 택배야! 돌려줘!
5: 호기! 아리! 누가 크레인을 조종하는 거지? 꽁지?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6: 이야!
0: 이건 내가 배달할 거지롱.
6: 골든보이, 너!
0: 네 도움은 필요 없어.
3: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2: 세미.
0: 얜 또 누구야? 우리 바빠. 어서 가자, 꽁지야.
3: 안 돼, 가지마, 꽁지야.
2: 어? 여긴 네가 필요해. 월드 공항엔 네가 필요하다고.
8: 공항에 내가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도움이 되는 존재야?
2: 그럼 네가 없으니까 물류센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8: 쌤이...
0: 널 필요로 한다고? 완전 거짓말. 시시한 과거는 모두 잊어버려.
6: 그건 아니지, 골든보이.
3: 꽁지는 시시했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8: 혹이 아리 아직 널 믿는 거야?
5: 그럼
3: 우린 친구잖아. 꽁진 우리 친구야.
5: 당연하지.
8: 맞아. 난 슈퍼윙스의 친구야.
0: 설마 날 배신하는 거야? 나 혼자 배달하지 뭐. 파트너 같은 거 필요 없어.
8: 호기, 쫓아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6: 알았어. 호기, 일렉트릭 스피드!
0: 꽁지 녀석, 괜히 파트너로 삼았어. 야.
6: 골든보이, 당장 거기서!
0: 채,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가라, 다크 골든 주먹!

0: 파티가 끝나기 전에 배달하러 가자!
1: 주리, 걱정 마. 오빠가 생일 선물을 주문했다고 했잖아. 곧 도착할 거야.
2: 진짜 호기가 선물을 가지고 올까, 오빠?
3: 물론이지. 호기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니까. 그렇지.
0: 뵙겠습니다! 우와, 호기다! 그래, 나야.
3: 호기, 정말 와줬구나.
2: 우와, 진짜 호기네. 내가 진짜 호기한테 선물을 받다니.
0: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선물이야.
3: 골든 주먹!
4: 네, 그건 내가 배달했어야 할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0: 공주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 예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화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개 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껴라!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0: 무서워.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1: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0: 이한테 말해볼까?
2: 왜? 뭔데?
0: 그래.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2: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0: 뭐? 너도 비밀 있어?
2: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0: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잡아 못하겠네?
2: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3: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4: 우와!

0: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꿈이다.
2: 어?
3: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 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4: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5: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4: 멈춰. 왔대, 왔대.
5: 네.
4: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3: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4: 아, 번개맨밖에 없지! 띡띡!
3: 어? 번개맨과 한 번개.
5: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3: 그럴지도?
4: 아,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0: 보자령
1: 찍찍
2: 네 조그만님
3: 개매니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3: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국애쌤한테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네가 집에서 고구마 갖고 올게. 기다려.
3: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4: 잡았다!
3: 얘는 누구야? 일어나! 올라오라고!
2: 됐다!
4: 알지?
2: 모르지? 멀리멀리 가지!
3: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5: 까먹먹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6: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7: 초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3: 도와줘.
8: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봐! 아, 핑키야, 어딨어? 핑키!
3: 개맨아, 난 괜찮아.
8: 어떻게 된 거야?
3: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동개맨?
8: 나와!
9: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에 또 무슨 속셈이야?
5: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10: 나는 팥지. 그럼 이만.
9: 뭘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예. 알지. 너 또한 그만둘 수 없지.
10: 예?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뭉치빠지기, 뭉치빠지기 터뜨릴 테지!
3: 남의 똥 냄새는 싫다고!
8: 어쩌지?
5: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6: 어? 안 해? 좋아. 그럼 5,
5: 4, 3,
6: 2,
0: 안 돼. 아이디 핑계 바뀌어라.
6: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피키! 괜찮아?
9: 다행이다.
5: 일단 도망가서.
6: 괜찮아?
5: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9: 다행이다. 당신!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0: 뭐 다 봐요?
9: 아니 뭐
0: 참 이거 핑키 들고 가자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9: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개로 변신하는 거.
1: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9: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아,
1: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설마 사랑이가?
11: 한번개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0: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9: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0: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9: 내 얘기가 아니구나.
0: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12: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0: 카메라!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9: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0: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9: 어?
0: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13: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0: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13: 그런 거 없어.
0: 번개쌤, 하나씩 맞죠.
13: 규칙이잖아요.
9: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0: 나도 새 옷 좀 사줘.
13: 억울하면 나보다 커진가?
0: 아빠, 가요.
13: 나는 왜 빨리 안 가? 언니보다 훨씬 더 꾸고 싶다.

0: 풍선이 빵!
1: 둥실둥실 풍선 진짜 예쁘다. 그치? 진짜 예뻐.
2: 우와, 이용사님! 우와, 이용사님 최고예요! 너무 멋져요!
3: 자, 조심했어야지.
1: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놓쳤어요.
3: 아, 그랬구나. 그래도 풍선이 빵 터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인걸? 가자!
4: 그깟 풍선 찾아준 게 뭐 대단하다고.
5: 선지 대장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4: 하! 질투라니. 사실 풍선은 터트려야 재밌는 거 아닌가? 응? 어허.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헛! 쌍디유, 아, 이응, 빵, 빵!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흉과 시옷, 천지.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무슨 마법을 건 거지?
7: 무슨 마법인지 저희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8: 부탁해요, 아이야 용사.
9: 네, 대장님.
5: 오늘 파괴된 글자는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3: 자마, 모마.
7: 무슨 일 있어?
1: 갑자기 풍선이 빵 터졌어요. 이용사님이 찾아준 풍선인데.
3: 괜찮아. 풍선은 또 불면 되지.
10: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1: 부러워. 풍선?
7: 풍선에 도대체 어떤 마법을...
11: 빵!
7: 어? 어? 빵? 맛있는 빵? 글쎄, 여러 군데에서 들린 것 같은데 각자 가서 확인해보자.
10: 알았어.
3: 헛!
12: 빵! 빵빵거리지 좀 마세요!
7: 아... 자동차가 빵! 이건 자동차 정적 소리를 표현한 빵이었어.
13: 와, 빵! 공 좀 빵! 잘 좀 쳐봐요! 오, 그렇지! 빵! 잘 찬다!
3: 이 빵은 공을 찰 때 나는 소리 빵이었어.
7: 풍선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3: 아, 내 풍선. 아, 내 풍선.
10: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는 여기였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울릴 때도 빵, 공을 찰 때도 빵. 그런데 천지가 빵 마법을 건 글자는 풍선 같아. 세상의 모든 풍선들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 천지 때문에
2: 우리 풍선이 다 터졌어. 어서 가서 풍선 글자를 찾아요.
0: 그러자.
2: 자음, 모음, 변신!
7: 어서 글자를 찾자.
2: 소파 위에 피읍시옷이 있어. 이상하다. 소파면 시옷 피읍인데? 잘못됐나 봐. 소파가 아닌가? 푹신푹신해! 와!
3: 아, 푹신푹신하다 할 때 푹신이었어.
2: 그럼 푹신.

0: 혹시난 소파네.
1: 저기 또 피읍시옷이 있어.
0: 우와, 엄청 큰 풍선이야.
2: 저 풍선에 풍선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모마, 자마, 마법진을 펼쳐줘.
0: 네.
3: 풍선 글자는 못 찾을걸.
4: 천지.
3: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의 풍선을 다 터뜨릴 예정이니까. 뻥.
5: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이게 더 재밌겠군. 빠지다. 풍선의 바람이 빠지다.
6: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5: 바람이 빠지면 풍선 글자는 영영 못 찾게 될 것이다.
2: 뭐라고 천지? 바람이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6: 알았어.

0: 빵 마법에 이어 빵 공격도 좋겠군. 천지곤 파르 빵 쏘다 쯧.
1: 시간이 없어.
2: 셋이 힘을 합쳐서 빨리 공격해야 해. 우리도 아이아 공으로 공격하는 거 어때?
3: 아이아 공으로? 좋은 생각이야.
4: 한미 용사.
2: 어? 이.
1: 야.
3: 아이아 공을 빵. 차다. 차다.
2: 아이아 공을
4: 빵! 차다! 차다!
0: 아이아 공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아이아!
5: 바람이 금방 다 빠질 것 같아.
3: 아직 늦지 않았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비읍, 오, 리을, 불!
6: 디귿, 아, 다, 불다!
2: 풍선을 불다!
5: 다시 부풀었어!
2: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우와! 어는 내가 쓸게! 쥬엇! 뿅망치로 우! 쥬엇! 뿅망치로 어!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피읍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시옷이 어와 니응을 만나 선! 풍산!
7: 파괴된 한글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 하늘까지 올라가!
8: 하늘까지 올라가!
9: 부릉부릉! 자동차 경적 소리가
5: 빵!
9: 풍선이 터질 때도
5: 빵!
9: 그리고 할아버지는 빵 사왔지!
5: 우와! 빵이다! 감사합니다!
9: 그래, 어서 먹자. 후하. 아우, 빵. 맛있다, 빵.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아, 형, 빨리 와. 오늘은 뭐 하지? 어?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1: 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함락됐다고?
0: 궁금한데? 오늘은 이거 해보자.
2: 아니야. 난 꼭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
0: 시간을 달리는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이야기. 1453년.
3: 여러분! 지금 중국 배가 왔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4: 갑시다! 갑시다!
1: 아, 여기가 어디지?
5: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저는 환희환희스구환이에요.
0: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먼저. 야!
0: 우와!
1: 야, 이거 저절로 움직여.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아, 동로마 제국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왕궁을 털자. 아, 그럼 되겠군.
0: 서로마 멸망 후 1000년 넘게 더 이어온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어디일까요?
2: 오, 얼마나 강한 나라길래.
3: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봐. 그 동로마 제국은
0: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무역으로 점점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지.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은 뒤 동로마 제국은 점점 쇠퇴해져 5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영토가 작아져버렸어. 그런데 이때 신흥 이슬람 강국인 셀주크 티르크 제국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예루살렘에서 셀주크 티르크 제국이 유럽의 성지 순례객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야. 당시 동로마 황제였던 알렉시오스 1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
4: 셀주크 티르크, 가만 안 둬. 우리 영토도 자꾸 뺏으라고. 부숴버릴 거야.
0: 마음이 급해진 알렉시오스 1세는 바로 서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청했지.
4: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세력이 우리 신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같이 찾읍시다.
2: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5: 그렇죠. 예루살렘 찾아와야겠죠.
2: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어보자.
0: 동로마의 기독교 신자들을 자신의 영향 아래 두고 싶었던 교황은 예루살렘 찾는 걸 도와주기로 했어.
6: 신이 원하십니다!
0: 교황의 이 한마디에 십자군이 결성되었고
6: 신이 원하십니다!

0: 십자군들은 어떤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약탈을 했지. 이렇게 해서 200여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는데,
1: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0: 1차 전쟁에서는 십자군들이 이겼지만, 와! 3차 전쟁에서는 계속 쳤어. 그러다 4차 십자군 전쟁이 또 벌어지면서 동로마 제국의 비극은 시작되었지.
2: 사람들이 너무 조금 모여서 전쟁 자금이 부족하겠군.
3: 어떡하지? 이러다 예루살렘 근처도 못 가겠는데.
2: 아, 동로마 제국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왕궁을 털자.
3: 아, 그럼 되겠군.
0: 어이없게도 전쟁 자금을 마련한다며 4차 십자군들이 하여튼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해버렸고,
1: 있는 법을 다 가져가자!
0: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의 침략과 약탈로 동로마 제국의 힘은 크게 약해지고 말았지.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1453년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도시국가로 전락했지만, 주위는 새로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둘러싸고 있었어. 그나마 튼튼한 삼중의 테오도시우스 성벽과 무역 덕분에 동로마 제국은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당시 오스만 제국의 새 황제, 그러니까 술탄 네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갖고 싶어 했어.
4: 아니, 그 넓은 땅들도 다 차지했는데 그 조그만한 콘스탄티노폴리스 하나를 못 가져와!
5: 아니, 거긴 삼중 성벽이 너무 튼튼해서 무너지지도 않고 그 바다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4: 아니야, 그래도 난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6: 거긴 선대 술탄들께서도 함락시키지 못한 곳이옵니다. 그냥 두시지요. 말도 잘 듣는데.
4: 아니야, 난 꼭 차지해야겠어.

0: 있어.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해지지.
1: 그랬지. 그동안 오스만의 여러 술탄들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었던 거야. 하지만 메흐메트 2세는 거대한 우르반 대포까지 사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을 감행했고, 1000년 넘게 그 어떤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던 동로마 제국의 삼중 성벽을 무너뜨려버렸어. 오스만 제국은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면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렸던 거야.
2: 아, 정답!
1: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2: 오스만 제국!
1: 네, 정답입니다! 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1000년 넘게 제국을 지켜왔던 동로마 제국은 4차 십자군 전쟁 때 큰 타격을 입고 점점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한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이후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어,
3: 이번엔 제가.
4: 아, 잘해, 잘해.
3: 많이 나오게.
4: 하나. 오! 많이 간다.
1: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4: 예, 배야.
1: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된 후 유럽에서는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까요?
2: 어? 유럽에서요?
5: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양의 무역이 일어나는 가장 큰 국제무역 도시라고 했잖아.
6: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이름도 이스탄불로 바뀌었지. 이스탄불을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무역 상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올려받아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었지. 그런데다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7: 좀 먹어요.
8: 후추 안 뿌린 고기는 안 먹어, 안 먹어. 냄새 난다고.
7: 그놈의 후추 타령. 후추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6: 이슬람의 음식 문화를 접한 일반 사람들까지도 후추를 찾으면서 유럽에서는 후추의 수요가 크게 늘었어. 하지만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길목을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무역이 힘들어졌고 후추값이 금값만큼 비싸졌던 거야. 그러자 포르투갈의 왕은 새로운 생각을 했지.
2: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6: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스탄불을 거치지 않고 후추와 향신료를 가져올 새 바닷길을 찾기로 했던 거야. 결국 바스쿠 다가바라는 모험가가 포르투갈의 새로운 바닷길을 찾았고, 또 다른 모험가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여왕을 만났는데,
9: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6: 맞습니다. 육로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 말에 따르면 동쪽에는 수많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파냐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팔루스항을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인도라고 생각한 신대륙 아메리카를 찾아냈어. 이렇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내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 바닷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걸 바로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거야.
2: 아, 정답!
1: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된 이후 유럽에서 열리게 되는 시대는
2: 대항해 시대!
1: 네, 정답입니다! 온 유럽이 바다로 뛰어드는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면서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식민지를 건설하는 등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나는 간다!
1: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땠나요?
1: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0: 저도 즐거웠어요!
2: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3: 쭉쭉!
4: 연기라, 승환아! 순대 따뜻할 때 먹게 얼른 내려와!

0: 빨리 와.
1: 오늘은 뭐 할 거야?
0: 그러니까. 어? 제국주의? 제국주의? 좋은 건가?
1: 형아, 이럴 땐 해보면 되지.
2: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3: 시간을 달리는 제국주의 이야기. 1800년
0: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4: 안 되지요.
0: 안 되겠지요.
5: 연설하는 것 같은데.
0: 잠깐만. 여기 어디지?
6: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염기리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6: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1: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이야, 이 저절 움직이네.
5: 야, 이 진지하네.
0: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1: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 제국의 힘이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1: 예.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0: 응? 산업혁명? 그 뭐예요?
9: 아, 산업혁명을 모르는구나. 그럼 산업혁명부터 알아야겠네. 그게 뭐냐면
10: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 방적기와 기계를 움직이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던 걸 기계가 만드니까 물건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해. 그런데 한꺼번에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
11: 아, 이거 문제요, 문제. 살 사람은 다 사서

0: 물건이 통 팔리지를 않네. 이러다 망하겠어요.
1: 아이고, 우리 공장도 그래요. 공장 멈출 수도 없고, 이걸.
0: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정부에 얘기해 봅시다.
1: 오이, 좋습니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2: 결국 자본가들은 나라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3: 물건은 자꾸 쌓여가는데, 더 팔리지도 않고, 아, 이러다 공장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1: 공장들이 망하면 나라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대책 좀 세워주세요.
4: 가만,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5: 오, 그래요. 식민지가 많으면 원료를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영토도 넓힐 수 있겠네요.
1: 해봅시다.
2: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했던 영국은 힘이 약했던 인도 일부부터 식민지로 만들어서 남아도는 영국의 제품을 독점해서 팔았고 식민지의 원료를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 이익을 보자 식민지를 더 넓혀나갔지. 그러던 중에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게 된 거야. 하지만
6: 우리가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2: 청나라는 인도처럼 식민지로 만들기엔 쉽지 않은 나라였지.
7: 어떻게 할 거요? 대책을 얘기해봐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소!
8: 저,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7: 응? 아편? 그거, 마약 아니요?
8: 그렇긴 한데, 우리야.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 그랬어. 영국은 이익에 눈이 멀어 아편을 청나라에 팔고 말았던 거야. 그러자
6: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서는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9: 예, 폐하.
2: 청나라는 아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자 결국 아편 금지령을 내리며 영국의 아편을 몰수해버렸지. 이 일로 영국은 청나라를 상대로 두 번의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데 두 번 다 영국이 승리했어. 이때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를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갔어. 그러면서 영국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더 커져만 갔지.
10: 저는 우리 대영제국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을 원합니다.
6: 저 폐하. 이 아프리카 남쪽에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땅을 차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좋습니다. 좋아.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제국의 힘이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6: 예.
2: 이렇게 영국은 무력으로 인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본격적인 식민지 정책을 펼쳐 큰 이득을 챙겼는데
6: 빨리빨리 안 움직여!
11: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12: 아유, 저희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6: 그래서 뭐 잘했다는 거야!
2: 그랬어. 영국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또 식민지의 자원을 빼가는 아주 나쁜 짓을 하며 점점 부강해졌어. 이런 영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했는데.
12: 우리도 영국처럼 식민지가 있어야? 남아도는 물건도 팔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6: 폐하, 인도 쪽은 영국이 다 먹었지만 베트남 쪽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12: 그래? 그럼 영국이 먼저 손 뻗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차지하자.
7: 다들 식민지를 만든다 이거지. 거기에 우리도 빠질 수 없지. 우리도 식민지 만들어.
2: 이렇게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만의 이익과 부를 쌓기 위해 약한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를 늘려나간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야.
6: 아, 정답!
13: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6: 제국주의!
13: 네, 정답입니다. 예!
7: 아니 근데 막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13: 맞습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지배하면서 남아도는 상품을 팔고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7: 진짜 나빴다.
11: 진짜 나빴다. 다들 자기네 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뭐.
13: 자, 그럼

0: 이제 보너스 A도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이번엔 제가
2: 잘해.
1: 일곱 칸.
2: 오야, 진짜 진짜 신기하다.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우리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0: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땡땡 우월주의를 내세웠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뭘까?
4: 너희들 힘세다고 약한 친구들 때리면 돼, 안 돼?
1: 안 되죠.
2: 그렇지. 그건 나쁜 짓이지. 그런데
5: 당시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2: 왜냐하면 미개한 흑인종, 황인종을 그냥 두고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3: 안 되지요.
2: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많이 늘려서 미개한 아프리카 흑인종, 아시아 황인종들을 우리 반이라도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3: 아, 맞습니다.
2: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5: 이렇게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우월한 백인들이 열등한 유색인종들을 깨우쳐줘야만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했거든. 거기다 자기들이 지배하기 쉽게 식민지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 사는 거라고 세뇌까지 시켰지.
3: 뭐야? 이거밖에 못했어잉? 쟤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0: 우리처럼 잘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3: 해치기 전까지 다 채워놔.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저희가.
6: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해서 우리도 잘 살자.
5: 세뇌를 당한 식민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만 했는데, 심지어
7: 어머, 얼마나 안 씻었으면 얼굴이 이렇게 까매?
8: 동물이랑 똑같다니까.
9: 엄마, 쟤네들 불쌍해.
7: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9: 이거 먹어?
7: 봤지? 먹을 거 주는데도 고맙단 말도 안 하잖아. 저게 다 미개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8: 그래, 불쌍한 게 아니라 쟤들이 우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7: 가자, 교육이 안 좋다.
5: 프랑스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물처럼 가둬놓고 전시하기도 했어. 이런 악행도 모자라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콩고에서는
3: 뭐야, 할당량을 못채웠네?
2: 콩고가 더 안 나와.
10: 할당량 못 채우면 손목 자른다고 했어, 안 했어? 야, 따라와.
5: 이렇게 벨기에 사람들은 콩고인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며 굴을 늘렸는데, 이때 죽은 콩고인이 무려 천만 명이 넘었어. 백인들은 이렇게 식민지 사람들을 학살하고 착취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자원을 빼가기 위해 놓은 철도와 공장을 자기들이 준 혜택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지.
9: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철도도 놓아주고 공장도 지어주는데 고마운 줄을 모른다면서?
1: 미개해서 그래? 미개해서.
3: 우리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5: 이렇게 백인이 우월하고 다른 인종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백인 우월주의야.
0: 아, 정답!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내세운 땡땡 우월주의는
11: 백인 우월주의!
0: 네, 정답입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식민지를 침략해서 지배하였고, 우월한 백인들이 미개한 식민지 사람들을 문명사회로 이끈다는 백인 우월주의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 진짜 나빴다.
1: 진짜 나빴다.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좀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2: 문 열렸다. 얘들아, 안녕.
2: 잘 들 있어.
12: 안녕.

0: 네, 오늘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0: 저도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2: 얘들아, 더우니까 내려와서 빙수 먹자.
3: 오, 빙수.
4: 빙수.
3: 녹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우리 우주는 신비로운 미스터리로 가득하죠.
1: 정말 재밌는 게 달보다 크지 않은 아담한 행성이 있는가 하면 또 토성이나 목성처럼 지구의 수천 배에 달하는 실로 거대한 행성도 존재한단 말이죠.
0: 들을수록 신기한 우주 이야기. 왜 우주로 나가면 우주 비행사의 키가 더 커질까요?
2: 우주에는 우리를 적당히 눌러주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팽창하기 시작해요.
0: 지구 밖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우주는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일단 우리 지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펼쳐지니까요. 먼저 신비로운 우주의 일부인 태양계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죠. 고더드 우주비행센터 소속 항공우주 엔지니어 에이프릴 에릭슨과 우주선 시스템 엔지니어 보박 퍼더시는 화성 탐사 로봇 프로젝트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구에선 밤마다 하나의 위성, 즉 달이 떠오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하나 이상의 위성을 가진 행성도 있다는데요. 우리 지구에는 위성이 달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목성 같은 행성의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면서요? 맞나요?
1: 네, 재밌는 점 중 하나가 태양계 바깥쪽으로 갈수록 위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한텐 큰 위성이 딱 하나 있고 화성은 두 개고 목성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위성의 숫자가 확 늘어나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55개인데 최근에 14개인지 15개인지가 더 발견됐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수십 개의 위성을 떠올리면
0: 네, 70개의 위성. 네, 네.
1: 신비로워요.
0: 오직 지구에만 살아본 지구인으로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금성의 하루는 1년보다도 더 길다고 들었거든요. 이유는

0: 뭔가요?
1: 자, 먼저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금성의 자전 주기는 지구로 치면 243일에 해당해요. 그리고 공전 주기는 225일이죠. 네. 그러니까 금성은 자전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게다가 금성이 도는 방향도 우리 지구가 도는 방향과 거꾸로 돌아요.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죠.
0: 와, 정말로 신기한데요?
1: 하루를 다 보내기도 전에 1년이 가버리는 거니까 잘 상상이 안 가긴 하죠.
0: 네, 저도요.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느리기 때문이겠죠? 보통은 태양계를 볼때달 같은 위성을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대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보단 행성에 훨씬 더 관심이 크죠. 근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성보다는 위성 중에 생명체가 살수 있을 법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게더 많다고 하던데요.
2: 맞아요. 제 생각엔 얼음 위성은 꽁꽁한 얼음의 형태로 물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들고 나는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열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얼음 밑에 큰 바다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에우로파의 경우 우리 달하고 비슷한 크기인데 지구의 두 배나 세 배에 달하는 물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되고 있죠. 우리끼리 남아 고래가 살 거라고 웃곤 해요. 토성의 위성인 엔켈라두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남반구에서 수증기 기둥이 치솟는 광경이 목격된 적이 있거든요. 단열총 같은 걸 내뿜는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위성에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태양계에 비슷한 위성이 아주 많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최초로 인간을 우주로 내보낸 때부터 태양계 끝자락으로 탐사선을 보내기까지 우주 탐사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태양계를 탐사해온 과정이 상당히 인상 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태양계의 모든 행성 하나하나에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행성으로 넣기에 애매하다고들 말하는 명왕성까지 포함해서요.
1: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명왕성은 행성이었어요. 어려서 배운 걸 바꾸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제 생각엔 각각의 행성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탐사선을 보낸 것 자체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행성들의 비밀이 조금이나마 밝혀질 걸 생각하면 설레기도 해요.
0: 네.
1: 정확하게 뭘로 만들어졌을까? 가스의 화학적 구성 성분은 뭘까? 굳은 땅일까? 정말 얼음뿐일까? 궁금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0: 그렇군요. 곧이어 태양의 대기는 왜 태양의 표면보다 뜨거울까? 당혹스런 미스터리인데요.
1: 확실한 이유는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해답을 찾고 있어요.
0: 자, 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우주엔 미스터리가 많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성이 태양과 훨씬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수성보다 금성이 더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금성을 아주 두터운 대기가 둘러싸고 있어서 열을 붙잡아주기 때문이죠. 금성에 비해 수성의 대기는 희박한 편이고요. 여기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의 코로나가 말하자면 태양의 대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태양의 표면보다 태양의 대기가 훨씬 더 뜨겁다면서요. 그 이유가 뭘까요?
1: 아마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지구에서 보는 현상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요. 자, 화로가 있다고 칩시다. 보통은 화염이 불타고 있는 화로 속이 가장 뜨겁고 활활 타는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열이 약해지는데 이상하게도 태양의 경우는 반대란 말이죠. 아직은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아마 코로나의 가장자리에 또 다른 연료가 존재해서 그게 타면서 열을 올려주는 게 아닐까 짐작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측정하고 조사하고 있어요.
0: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 화성. 우리는 1960년대부터 이 기이한 행성으로 탐사선을 보냈는데요. 이를 통해 붉은 행성 화성만의 신비한 특징을 몇 가지 발견했죠. 궁금해요. 보통 화성을 생각할 때 거대한 산맥을 떠올리진 않거든요. 근데

0: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화성에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1: 올림푸스 몬스 화산은 규모가 엄청나요. 크기가 애리조나만 하죠. 에베레스트보다 두 배는 더 높고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화성은 중력이 약합니다. 지구의 8분의 3 정도라서 위에서 내리누르는 힘이 적어요. 그리고 화성은 지각변동이 우리처럼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을 쌓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거대한 화산이 화성에 자리한 이유죠.
0: 화성 너머에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무수한 소행성이 자리한 곳인데요. 소행성대에 꽤 높은 산을 갖고 있는 소행성도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2: 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소행성대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 무리를 말해요. 흥미로운 점이 아주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낸 던 탐사선이 베스타라는 소행성을 탐사했는데요. 거기서 발견한 것 중 하나가 에베레스트 두 배 높이의 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죠.
0: 우와.
2: 소행성 중에도 높은 산을 지닌 곳이 분명히 있고 베스타도 그중 하나예요.
0: 네, 일반적으로 소행성이 산이 들어앉을 만큼 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알고 보니 소행성 중에 엄청나게 큰 것도 있다는 게 정말로 흥미롭네요. 목성은 현재까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사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 2.5배는 더 큰 질량을 갖고 있죠. 하지만 태양에 비하면 목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이 크다는 거야 다들 알죠. 그런데 태양이 태양계 전체의 질량 중 자그마치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1: 재밌는 게 말이죠. 태양계에는 달보다 크지 않은 행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론 우리 지구가 수천 개는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큰 토성이나 목성 같은 행성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태양이 왕이죠. 태양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행성을 수만 개쯤 가뿐하게 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어이가 없이 커요.
0: 그래도 별치곤 상대적으로 작죠?
1: 네.
0: 그러니까
1: 보통 크기죠.
0: 네, 평범한 별이에요.
1: 네.
0: 곧이어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전 여러 동물을 먼저 내보냈던 거 알고 계셨나요?
1: 이게 무서운 경험이 될 거라고 말해줄 수가 없거든요. 마구 흔들리고 가속을 느낄 거란 것들.
0: 자, 우주 얘기를 계속해보죠. 화성으로 인간을 보내는 야심찬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방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우주 방사선이죠. 이 방사선은 아주 무서운 거지만 아직 우주 방사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잖아요. 화성으로 가는 여정에 우주 방사선이 왜 걸림돌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지구를 출발해서 화성으로 날아가는 여정 내내, 그리고 심지어 화성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매우 강력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출량은 현재 인간이 일생 동안 쐬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양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어요. 아마도 화성에 한 번 왕복하는 정도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처음으로 화성에 가는 우주 비행사는 그 위험을 안고 가든지 아니면 기술의 힘을 빌려 자신을 보호하든지 해야 합니다. 화성에 도착하자마자 지하로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0: 1969년, 미국이 최초로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죠. 당시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대단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주 비행사들이 돌아왔을 때 3주 동안 격리 기간을 가져야 했다는 것. 솔직히 저도 최근에야 알았고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폴로 시대의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면 격리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죠?
2: 만에 하나 외계의 물질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뭐 그런 걸 묻혀왔을까 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거요?
2: 네, 해로운 거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0: 우주 비행사를 일정 기간 격리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격리 기간을 뒀어.
1: 달 착륙 시대에요?
0: 네.
1: 혹시 실제로 우주에서 뭔가가 묻어온 적이 있었나요?
0: 아니요. 혹시요? 월석은 주워왔지만 다른 건 없었어요.
1: 아, 달 바이러스는 없었군요.
0: 제가 아는 한은요.
1: 인간이 우주로 진출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엔 다른 동물이 동원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뭐랄까 좀 가슴 아픈 일인 게 사실인데요. 당시엔 꽤 많은 동물을 우주로 내보냈었죠.
2: 유감스러운 일이었던 건 맞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갈 때도 지금 병원에 갈 거지만 몇 시간만 참으면 괜찮을 테니 걱정 마 하고 달랠 수가 없거든요. 개나 원숭이 등을 우주선에 태울 때 상황을 납득시킬 수가 없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좀 무서울 거고 몹시 흔들릴 거고 가속이 될 땐 느낌이 엄청 이상할 거야. 그 다음엔 붕 뜰 거야.
1: 그러다 나중엔 인간을 직접 태워서 시험했죠. 처음 우주로 나간 우주비행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한 채로 우주선에 몸을 실었어요. 그걸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단계를 뛰어넘었죠. 이젠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우주 정거장으로 가면 지구 저궤도에서 몇 달씩 생활하는 인간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우주에서 지내면 몸에 변화가 생긴다는데요. 우주 정거장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귀환한 어떤 우주비행사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주에서 지내면 키가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얘기죠?
0: 간단해요. 지구에선 중력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도 중력이 누르는 만큼 눌리게 되어 있어요. 자, 척추를 예로 들자면 척추뼈 사이사이에 스펀지와 비슷한 조직이 있는데 이것도 보통 땐 눌려있죠. 그런데 우주로 나가면 무거운 중력의 압박이 사라지니까 우리 몸도 팽창하기 시작해요. 우주비행사 켈리가 우주정거장에서 거의 1년을 지내고 귀환했을 때 다시 키를 재보니까 5cm쯤 커졌더래요.
1: 우와, 생각보다 큰 수치네요.
0: 우주에 다녀오면 농구선수 해도 돼요.
1: 그런데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던걸요? 그러니까 네. 영구적인 변화는 아닌 거죠.
0: 네.
1: 키가 훌쩍 큰다니 우주에 더 가고 싶어지는데요.
0: 네.
1: 곧이어 우주의 미스터리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주를 더 깊이 탐사하고 싶게 만들죠.
0: 우리 과학자들의 목표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형성되고 진화하고 있는지 밝혀내는 거예요.
1: 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 텐데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계산하는 건 가능할까요? 이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백만 번은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경이로운 얘기가 있거든요.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숫자가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다죠. 맞나요?
2: 네. 어떻게 알아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1: 계산했대요.
2: 네. 아마도 먼저 통계를 냈을 테고 그걸 바탕으로 추론을 했겠죠.
1: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랬겠죠.
2: 사실 전 우리 은하를 볼 때마다 항상 감탄하곤 하거든요. 하늘을 보면 별무리가 가득해요. 우리 은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우주의 은하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것만 봐도 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1: 네, 저도 동의해요.
2: 이건 통계적으로 봐도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1: 네, 해변에 모래가 단 하나일뿐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흥미롭네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 한 구석으로 한정지어보자면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천체로 알려져 있죠. 우리 달이 지닌 미스터리 중 하나가 표면에 흙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정이 날카로운 흙이요. 얘기 좀 해주세요.
0: 네, 그건 우리 지구의 흙과 같은 종류는 아니에요. 흙이라기보다는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운 형태의 먼지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현재 달을 덮고 있는 흙은 무수한 운석이 달 표면에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이죠.
1: 네, 그래서 달에 가는 우주비행사들도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유리가루 같아서 흡입해서도 안 되고 피부에 묻어서도 안 되고요.
0: 네, 우주복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기계 장비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0: 모르겠는데 달 표면을 돌아다니는 탐사 로봇 바퀴 뒤쪽에 보면 일종의 흙바지를 붙여서 흙이나 먼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빠지도록 해놨어요.
1: 직접 우주로 나가서 경험해보지 않은 한은 장기간 무중력 상태로 지내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이건 우주 비행사라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주 정거장에는 위 또는 아래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익숙해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2: 전에 휴스턴에 있는 모의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신기했던 게 벽면만 스위치나 기계 장비로 덮여 있는 게 아니고 바닥도 똑같이 활용된다는 거였죠. 거기서 그렇게 한 가지를 배웠어요. 위와 아래를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선 공간 활용이 상당히 유연해지더군요. 우리가 일정한 형태의 구조를 원하는 건 지구에서의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1: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1972년 유인 우주선 아폴로 17호의 임무가 종료된 이후로 인간은 다시 달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주 비행사들이 거닐었던 달 표면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달에 가고 싶은 꿈이 있다면 나중에 현장에서 확인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폴로 시대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갔을 때 남긴 발자국이 앞으로도 수백만 년간 그대로일 거라죠? 그 이유가 뭘까요?
0: 달 표면에 한 번 찍힌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구도 변화무쌍한 날씨가 없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주 비행사의 발자국은 오래 남을 겁니다.
1: 전 몇십 년이 흐른 후 먼 미래에 달에 가면 거기서 박물관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상상해요. 박물관에 가서 소중히 보존된 초기의 발자국을 네. 보는 거죠.
0: 네, 가끔씩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곤 하죠. 우리 진짜로 달에 갔던 거 맞아요? 그럼요, 증거도 있어요.
1: 탐사를 열망하는 이들에겐 우주야말로 진정한 모험의 장이죠. 우리는 우주로 보낸 탐사선으로부터 행성과 위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있으며 이따금씩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세계를 발견합니다. 오늘은 갖가지 우주의 미스터리,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주는 아무리 파고들어도 모든 게 여전히 경이로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린 아직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고 배울 게 많잖아요. 탐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예요.
0: 네, 우리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행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항상 설레고 신이 나는 일이죠. 일반적인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는 숨겨진 사실이나 특징을 발견하는 건 정말이지 즐거워요. 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탐사를 통해서만 우리 지구를 이해하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형성되고 진화 중인지 밝혀낼 수 있어요.
2: 과학자라는 직업의 장점 중 하나가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워나갈 수 있고 그럼에도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지루할 일이 없으니까요.
1: 그게 바로 과학이죠.
2: 지금이야말로 최적기입니다. 우주 탐사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고 봐요. 달이 끝인 줄 알았죠. 달에 발자국을 찍은 게 우주 탐사의 정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화성의 일몰을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고 목성과 토성의 바다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탐사선을 내보낼 능력이 있죠. 지금이 황금기이고 우주의 신비를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시대예요.

0: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

0: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충청남도 서천에 가면
1: 벌써 다 해놓으셨네. 아이고야.
0: 특별한 가게가 있습니다.
2: 괜찮아요. 무인 가게잖아요. 믿고 가는 거죠.
0: 텃밭 직성 무인 가게. 어르신들의 기쁨이죠. 그런가 하면 시간이 멈춘 듯 과거를 간직한 마을도 있습니다.
3: 판교마을은 저희가 어릴 때 모습 봤던 그대로 공간들이 남아있다는 게 판교에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0: 서천으로 귀촌한 사람들.
4: 쪽마을로 이제 빈집을 사서 와서 고치면서 한 1년 정도 째 살고 있습니다.
0: 마을에 빈집을 고쳐서 산다는데요. 무엇이 이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초록이 빛나는 서천의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가 봅니다. 충청남도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서천군. 오늘은 마산면 벽오리 마을로 떠나봅니다. 충남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봉선 저수지에는 물벗들이 한창이고요. 고운 빛꽃이 만발한 곳에 자리한 벽오리 마을. 이곳 어르신들의 하루는 이른 아침에 시작됩니다.
5: 물을 닦고서 놀아야 아침을. 여기 먼저 닦여요.
0: 대여섯 평 남짓한 공간에 각종 채소, 참기름, 달걀을 차곡차곡 진열합니다.
6: 안녕하세요.
5: 예.
6: 아니, 어르신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5: 지금 부인 가게에 불러 내놓는 거예요. 우리 농사물, 우들 농사 친 거를 골고루 다 있어요, 여러 가지.
0: 마을 입구에 위치한 벽오리 무인 가게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한다는데요. 종류도 다양한 채소들이 가격표를 붙인 채 오늘도 손님을 기다립니다. 가격표대로 양심껏 계산하는 손님들 환영. 마을 청년들도 일손을 돕습니다.
1: 벌써 다 해놓으셨네. 아이고야.
0: 너도 나도 판매할 농산물을 들고 나타나는데요.
7: 뭐가 됐어?
8: 모듬 싸 하나.
9: 2,000원 저다 2,000원.
1: 뭐 더 가져오신 거 없어요? 빨리 한 점 한 마리 서리태 두 개.
10: 상추 네 개 그냥 있는 거 2,000원. 서리태 하나 11,000원.
0: 총무 역할도 청년들의 몫.
1: 각자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물건 가져오신 거 저녁에 결산하려고 적는 거예요.
11: 뭐가 제일 잘 나가 그래도?
10: 어? 먹는 거?
11: 먹는 거?
10: 상추 같은 거 그런 거 주워가지고.
12: 안녕하세요.
11: 아, 예.
12: 누구세요?
11: 말 내서 다키는 사람이에요. 어른들 시작하시고 한다고 해서 저도 다겨야 할 게 팔려고 나왔습니다.
1: 어디? 빠졌다.
0: 무인 가게를 운영한 지도 벌써 13년.
1: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유, 힘들어서 올해는 쉴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도와드릴 거니까 열자고 해서 이렇게 열게 됐어요. 어머니한테.

0: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 운영이 벅찼던 거죠. 청년들의 도움으로 폐업을 면했습니다.
1: 요소가 이따가 나와. 네.
0: 진열을 마치면 업무는 끝입니다.
2: 아니 근데 그렇게 가게 그냥 두고 가시면 돼요.
3: 아니 괜찮아요. 무인 가게잖아요. 믿고 가는 거죠.
0: 그렇다고 집에 가서 쉬는 건 아니라네요. 농사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평생 일궈온 어르신의 보물 같은 텃밭입니다.
2: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4: 여기 상처 떴다라 이거.
0: 허리 굽도록 평생 정성으로 키운 건강한 채소. 이렇게 농사지어 자식 농사 다 지으셨답니다.
2: 이거 텃밭은 누가 이렇게 잘 길러놓은 거예요?
4: 내가요.
2: 아, 어르신이 다 기르신 거예요?
4: 네. 힘들기는 한데 그 한 푼 두 푼 모으는 거 그것 때문이냐 그런 거지요. 돈 받아서 좋고 활동해서 좋고 저기 사람들 보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게 좋아요.
0: 어르신 인생에 낙이 된 벼골이 무인 가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처음에는 서천 토박이 박대수 씨가 있었습니다.
5: 13년 전에 제가 마을 이장을 했었거든요. 저는 여기가 고향인데 그 이장을 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드셔서 그러니까 저 젊었을 때는 5일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이렇게 꾸려왔던 분들이 나이 드시니까 못 가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을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이제는 귀향한 청년들도 같이 판매하고 운영하며 흘러사는 어르신들을 챙겨드리고 있답니다.
6: 와, 따뜻하다.
7: 이따 어머님들하고 이걸로 부친 게 해서 먹을 건데 같이 피디님들 같이 드시고 오세요.
2: 아, 예, 그러세요.
7: 네네.
0: 아, 그런데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나가던 외국인도 기웃기웃 제법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일단 손님들은 있는데 양심적인 계산이 중요하겠죠.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네.
8: 여기 자주 와요?
9: 네, 자주 와요.
10: 어차피 저희도 뭐 먹을 걸 사야 되는데 시내보다는 이쪽이 신선하고 이렇게 농약도 많이 안 치거든요, 어르신들이.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하니까 여러모로 이용을 많이 하죠.
0: 단골 손님 이후에도 몇 차례 더 판매가 됐는데요. 자, 오늘 매출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어요.
7: 선생님 저거 미숫가루 시원하게 할까? 얼음 넣을까? 넣지 말까?
0: 얼음은 빼야죠. 이 시려요. 달달하게만 타봐요. 땡볕에 농사 일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새참을 준비했군요.
7: 저희 거 달걀 4개나 넣었어. 4개씩이나 넣으시오.
0: 어르신들의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드리고자 시작한 일로 지금은 부모 자식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11: 병원이의 문가게를 이해하여!
7: 와인샷!
4: 여기 정자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또 금방 구워서 부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젊어지는 것 같아.
0: 모인 김에 운영 회의도 합니다.
7: 제가 건의할 거 하나 있어. 다음에는 사기에서 우리 집에 저기 안 심은 거 있잖아요. 좀 색다른 거 또 한 가지씩 더 해가지고.
4: 고수 심었어, 고수.
7: 고수 심으셨어요?
4: 별것도 안 심었네.
0: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방법도 찾아봅니다.
6: 제가 이거 우리 엄마 장부 가져왔어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엄마 여기 내놓은 거.
0: 벼골이 무인 가게 일원이었던 효순 씨 어머니.
12: 많이 적어놔.
13: 다양하게.
0: 장부에는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12: 그 엄마 글씨를 본 게 가슴이
13: 찢어지지.
12: 딸 돼갖고 엄마가 안 계신 게 다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0: 돌아가신 어머니가 무인 가게에 가졌던 애정을 이제는 딸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2: 무인 가게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14: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엄마가 하던 거 어쨌든 이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가 이제 많이 애정을 갖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알아서 이제 신경이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12: 많이 적어놔.
13: 다양하게.
12: 네, 엄마가 해놓은 거.
7: 근데 지금 안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어머니 많이 하셨었네.
0: 무심코 시작한 작은 가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덧 가게 문 닫을 시간. 정산하러 갑니다. 팔린 물건보다 돈이 적어 손해볼 때도 있고 반대로 넘칠 때도 있답니다.
7: 12만 천 원? 와, 고맙습니다. 오, 제일 많네, 제일 많아.
15: 황수 회장님.
7: 와, 네.
13: 감사합니다.
7: 네.
2: 어머니는 얼마 보셨어요?
15: 말을 또 살아가지고 9,000원.
2: 그럼 오늘 어머니가 꼴찌예요?
15: 네, 아니, 꼴찌예.
2: 얼마 보셨어요?
13: 4,000원.
2: 어머니 얼마나 보셨어요?
15: 마치요.
2: 어디요? 우와.
15: 많이 벌었죠. 목걸이 4,000원밖에 안 돼?
13: 아우,
2: 기분이 어떠세요?
15: 좋지요. 오늘 빵꾸도 안 났지요.
13: 빵꾸도 안 났어요.
0: 어르신들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마을의 작은 무인 가게가 어느덧 황혼의 인생을 재미로 물들였습니다.
5: 벼골이 무인 가게 화이팅!
13: 화이팅!
5: 많이 사랑해 주세요.
13: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하하, 벼골이 마을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자, 이번에는 판교면의 특별한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요, 시간이 멈춘 마을로 불리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개조해 카페를 운영 중인 지재옥 씨. 타지에서 귀향해 마을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는데요. 이것도 과거엔 다른 장소였답니다.
16: 원래 이 공간은 그 전에는 미용실도 하고 슈퍼도 했던 곳이에요.
0: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다양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 마을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16: 원래 쌀가게인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천황폐하 만세 해야만 곡물을 국률기 때 줬다는 곳이에요.
0: 일제강점기 일본식 가옥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6: 여기가 짜장면집인데 수타 짜장면이거든요. 근데 55년 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 끝나고 짜장면 먹었어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인데 지금은 안 하셔서 너무 안타깝고.
0: 장소는 사람들의 추억과 그 시절 나눈 감정과 함께했던 얼굴들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같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곳도 있다는데요.
16: 와, 여기가 판교에서 제일 융성했던 곳, 우시장터예요. 예전에 여기가 소가 몇 마리 있었냐면 200마리 이상 살리고 사고 했던 곳이에요.
0: 충남의 3대 우시장으로 불릴 정도였죠.
16: 지나가는 개도 돈을 물고 다녔다고. 그래서 부자 동네였어요.
0: 80년대 중반까지 1,000마리의 소가 묶여 있을 만큼 규모가 컸답니다.
17: 지금

0: 우시장이 없네.
1: 네, 여기 우시장이 광천으로 옮겨졌어요. 거기로 옮기면서 시장이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2: 우시장이 이전하고 판교역에 기차가 멈추면서 쇠퇴했던 판교. 지금은 변화보다 보존의 가치가 인정된 마을입니다. 흔적은 멈춘 듯 조용하지만 그 안엔 묵직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1: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판교마을은 도토리 묵마을이거든요. 도토리 가마가 산같이 쌓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놀이터처럼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2: 한때 도토리 마을이라 불릴 만큼 도토리묵 생산을 많이 했던 곳. 맷돌로 갈고 가마에 끓이는 전통 방식이었답니다.
1: 저희 어머니가 판교 도토리 묵할머니로 아주 유명하신데 저희 제 기억에 엄마는 항상 묵을 쓰셨던 것 같아요.
2: 지병을 얻기 전까지 도토리 묵을 만드셨다는 어머니. 재옥 씨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왜 힘든 방식을 고집하는지 어려서는 몰랐답니다. 이제는 판교 마을 아이들에게 도토리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알려주고 있다는데요.
3: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만드는...
4: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토리야. 여기에 보면 약간 까무스름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토리 볶은 분말 가루지. 여기에 들어가요.
2: 도토리 분말을 넣은 도토리 빵을 개발한 재옥 씨.
1: 짜잔. 와.
2: 도토리 빵 반응이 빵빵. 좋은데요. 와. 도토리 빵을 판교 마을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리고 싶다는데요. 아이들에게 빵 평가를 받아봐야겠죠. 맛 어때요?
5: 도토리의 쌉쌀한 맛하고 팥의 달달한 맛 그게 잘 어우러져서 달콤 쌉쌀한 맛 한 맛이 나고.
2: 그런가 하면 도토리를 활용하는 식당도 있답니다. 판교에서 40년 넘게 운영 중인 냉면 식당인데요. 아니, 냉면에 도토리를 넣는다니 생소합니다.
6: 열무김치를 써.
2: 일단 손님들은 이 집 냉면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7: 국물도 틀리고 면도 틀리고 맛있습니다.
8: 그러면 이 집에는 언제부터 왔어요?
7: 저 언제 오래됐어요? 아닌지다 벌써 한 30년 넘었어요.
8: 30년?
9: 예. 저는 여기 15년이가 35년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왔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여기를 데리고 와서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2: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 자,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10: 이 가루가 도토리 전문 가루입니다.
2: 정말 도토리가 비결인 모양입니다. 면이 다르다더니 도토리 가루를 반죽에 넣어서 그럴까요? 면발이 도토리처럼 갈색을 띠고 있네요.
11: 사골육수에 야채라든가 이것저것 넣고 그러다가 도토리 전분까지 이제 첨가해가지고 이제 저희들만의 이제 냉면을 이제 계속 한 20, 30년 오신 것 같아요.
2: 처음 가게를 연 어머니가 도토리 면과 사골 육수로 냉면을 만드셨고 그 요리법을 그대로 아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2: 면이 이렇게 냉면 같은 그 찰진 면이 있으면서 딱딱 잘 끊어지고 입맛에도 부드러워요.
9: 고소해요. 막 시큼달큼해갖고 아무래도 맛있어요.
1: 판교마을은 고향 그 이상인데요. 그냥 제 삶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 모습 봤던 그대로 공간들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기도 하고 이 판교에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2: 판교 마을에서는 현재를 잊고 과거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0: 다음으로는 마서면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권의 젖줄인 금강. 수문 아래로 수많은 생명이 오가고 수면 위로 철새와 바람이 유유히 흐르는 곳. 이곳에 합전 마을이 있습니다. 귀촌인들이 모여 빈집을 고친다는데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귀농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서천으로 귀농한 지는 한 12년 됐고요.
4: 저희가 지금 합전마을로 이제 빈집을 사서 와서 고치면서 한 1년 정도째 살고 있습니다.
0: 빈집을 고쳤다니 집 구경 해볼까요?
4: 여기는 옛날 농가치고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요거 이게 석가래 있는 게 한 칸인데 총 다섯 칸으로 되어 있어요.
3: 이쪽은 고치고 있는 중인데요. 그전에 여기가 헛간이었어요. 창고 이기도 하고.
0: 석가래를 그대로 살려 멋스럽습니다.
4: 끄덕거리는 소리도 좋고. 여기에 보면 상냥이라고 해요. 집이 언제 지어졌고 가족이 누구였다 이런 걸 기록하는데요. 여기에는 조선 개국 545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일제 강점기지만 우리의 어를 우리가 지켜간다 이런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 그래서 마음에 드셨군요.
4: 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집은 많이 내려앉았지만.
0: 지붕조차 휑했던 시골집. 온기 없이 방치된 빈집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3: 한 7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5: 아, 7개월.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3: 아니, 힘든 것보다 재미나게 했던 것 같아요.
0: 집 수리는 여전히 진행 중.
6: SOS 신청하러 왔는데.
3: 네?
6: SOS.
3: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가서 도와드릴게요.
6: 도와주세요. 여기는 괜찮은데 고양이가 다 긁어내가지고 이게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3: 다 뛰어나야지.
6: 이거?
0: 내 집 한번 수리했더니 어느새 내공이 쌓여서 이웃집 수리까지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옆집 부부 역시 빈집으로 귀촌.
6: 이런 집을 갖게 돼서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행복하다고. 그런데 좋은 이웃을 만나서 또 이렇게 셀프로 리모델링하고 또 도와주시고 셀프로 하고 하는 그 일이 정말로 행복하고 좋아요.
0: 60대에 결심한 귀촌 생활에 집수리의 재미를 찾았고 그 수고는 집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게 됐죠.
6: 하나 볼 거예요. 언니 같아. 이웃 가까운 데 사는 언니처럼.
4: 그리고 이게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면 다들 경계하는데 아유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구먼 하시는데 그 따뜻함이 남달랐어요.
7: 아니 나는 그때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좋았어.
8: 너무 좋지요. 안 와서 아니요. 안 와서 아니요. 젊은 사람들도 오시고 하여튼 오셔서 이 동네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빈집 많았는데 여기 동네도 저 집 하나만 있잖아 지금.
0: 빈집은 줄고 시골 마을은 활기를 되찾아갑니다.
4: 이 가족은 바로 저희 옆집에 사는 이웃인데요. 이분들이 저희 이 마을로 들어오라고 꼬셨어요.
9: 근데 이제 산딸기를 딸 건데.
0: 합권보다는 자연을 택한 부부.
10: 먹고 요 한 다섯 개는 샐러드에 넣지.
0: 서천의 자연은 아이에게 훌륭한 선생님이죠.
6: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있어요?
4: 아유,
6: 쑥떡하고 김치찜. 안녕 테리야.
11: 안녕하세요.
6: 잘 지냈어?
11: 밥값을 좀 퍼줄래 하영아?
0: 종종 귀촌인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데요.
12: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애들이 바뀌니까 얼굴은 또 봐야 되고 그 덥석 초대했는데 불쑥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새 집보다 빈집이 좋고 고쳐가면서 사는 귀촌 생활이 좋다는 사람들.
6: 예전에는
13: 뭔가 잘 보여야 되고 뭐 집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손님을 초대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이 시골 생활에서는.
0: 서천의 자연에 반해 귀촌을 결심하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3: 저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거기에 푹 녹아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을에 푹 녹아들어서 주변분들과 아주 재미나게 살고 싶어요.
0: 시간이 간직한 마을 판교. 시골의 작은 무인 가게에서 채워지는 행복과 귀촌 생활. 서천의 마을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 봄금이 최고 갯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미조입니다. 나오자마자 스타가 된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거를 저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만둘 때도 아주 쉽게 버리고 그러고는 그림 공부를 위해서 파리를 떠난 거죠. 우연히 그 최백과 선생이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왜 노래를 안 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음반 하나는 그냥 나한테는 기념 앨범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37년 앨범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 노래가 젊은이들한테 많은 인기를 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할 줄 사실 몰랐고요. 많은 위로를 받는 그 청년들한테 나는 또 그 위로를 받고 있죠. 그래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정미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시작한 지 7년 반이 지나 노래를 완전히 접고 37년 만에 다시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석별이라는 곡인데 석별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별이지요. 석별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작년부터 특히 젊은이들이 제 노래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축가, 결혼식 축가를 저한테 불러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온대요. 그 여러분 앞에 이 축가를 대신 들려드릴까 합니다. 7번 곡도 들려드리죠.

감사합니다. 동해안 내 그 해안도로, 그 아름다운 해안도로가 7번 국도잖아요. 근데 동해안에는 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파도로. 어딘가요? 양양. 들려드리죠.

저도 젊은 느낌이에요, 실은. 무대에 일단 서서 노래를 할 때는 젊은 사람이나 저나 마음은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내 노래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고 그러면 힘이 버쩍버쩍 나죠.

0: 후배 가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콜라보를 해줄 줄 정말 미처 몰랐어요. 그 중에 손태진 씨가 한 사람이었고.
1: 사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 했고요. 약간 듣는 사람으로서 약간 용서받는 기분이랄까? 막 치유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또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과 그 열정이 느껴졌던 게 제가 노래하는 걸 듣고 본인 걸 다시 해야 되겠다고 재녹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파트너와 맞추기 위해서 뭐 듀엣 하다 보면 서로 눈 쳐다보기도 힘들고 어색할 때도 많은데 전혀 그런 마음은 없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태진 씨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요.
1: 네.
0: 제가 이제 노래를 한 두세 곡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샹송을 한 곡을 불렀는데 그거를 그대로 같이 받아서 불어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야, 아까 리허설 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엽 라페 모르트 손태진 씨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아, 감사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고마워요. 와.
3: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이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 엄마가 일찍 저 세상을 떠난 그 아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가 저입니다. 엄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신 저는 엄마라는 단어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75 앨범에서 엄마의 봄이라는 그 노래로 인해서 제가 다시 엄마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봄 들려드리죠.

저희 분신 같은 곡입니다. 서울시 개요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 후배 가수들이 이 개요를 많이 불렀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개요를 해드시킨 장본인 제가 들려드리죠.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랬어요. 내가 이 소리가 나올 때 우리 앨범 한 장 더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눈은 노화가 되는데 목소리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향기처럼 떨려오던 처음에 컴백해서 노래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활동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I did it my way, and did it my way 이런 끝 가사 해냈다. 정말 행복해요. 그 아름다운 곡들을 내가 지금 부를 수 있다는 것.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디세이아의 맨 첫 부분, 즉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가 여행에 나선 동안 오디세우스는 칼립소를 떠나 파이아케스인들이 살고 있는 스케리아라는 섬에 가닿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방랑을 몇 권에 걸쳐서 직접 노래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미 7년째 여신 칼립소의 섬에서 지내고 있죠. 시인은 오기기아라고 불리는 이 섬에 대해 길고 아름다운 묘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곳의 풍경이 얼마나 황홀한지 신들도 낙을 누릴 만한 곳이라 말할 정도죠. 이 세상 곳곳을 다 다녀본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조차 넋을 잃고 그 아름다움에 취할 정도니까요. 이 낙원에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왔습니다. 여신의 바람대로 그가 그녀의 남편이 된다면 그는 늙음도 죽음도 모르는 채 신이 되겠죠.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잊게 만드는 로토스 열매가 꿀처럼 달콤한 것이었노라 말하지만 그것이 제 아무리 달콤하다 한들 칼립소의 제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고생도 결핍도 없이 그저 수월함과 풍족함만이 있는 이곳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등을 돌린 오디세우스는 넋이 나간 채로 귀향만을 갈구하며 자신의 생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에서 우리가 만나는 오디세우스의 첫 모습입니다. 칼립소와 함께라면 모든 좋다는 걸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삶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잊혀지는 건 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이죠. 이 시에는 뼈가 담긴 이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구혼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 이 사람의 이름은 안티라는 것이 반대라는 뜻이고 노우스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반지성 그 자체죠.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름은 어떨까요? 텔레라는 것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코스는 전사, 싸우는 사람이란 뜻이죠. 멀리서 싸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칼립소의 이름은 매장, 숨김을 뜻합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영원한 삶은 말하자면 영원한 매장과 죽음인 셈입니다. 한편 제우스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승인을 했죠. 헤르메스는 전령으로서 이 제우스의 전언을 들고 칼립소를 찾아오고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걸고 그를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봅니다. 자신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보다 여러모로 더 낫다는 점도 어필을 해가면서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원문을 한번 보죠. 공경받을 여신이여, 이런 일로 제게 분을 품지는 마세요. 외모와 위엄을 놓고 볼 때 더없이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당신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저부터도 낱낱이 아주 잘 알고 있답니다. 그녀야 죽게 마련인 인간이고 당신은 늙어감도 죽음도 모르는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으로 가서 귀향의 그날을 보게 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바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설령 신들 중 어떤 분이 포도주빛 바다 위에서 또 한 번 산산조각 낸다 해도 저는 설움을 견디는 기백을 품고 가슴 속에서 참아내렵니다. 파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저는 이미 숱하게 많은 것들을 겪어왔고 많은 고생을 치렀으니까요. 그러니 그 일도 그런 고생들을 따라 일어나라 하지요. 오디세우스가 마치 아킬레우스처럼 호메로스 서사시의 주인공으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라면 기쁘게 받아안을 이 제안을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인간 조건의 한계를 수락하면서 그 고통들도 수락하면서 동시에 그것만이 줄 수 있는 기쁨 역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오디세우스 역시 영광스럽지 않은 익명의 생존 속에 매몰될 생각이 없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수많은 고생과 목숨을 위협하는 사투를 뜻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영웅적인 기백을 충족시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시인의 비범함은 그의 귀향을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만이 아닌 인간 삶 자체로 재진입하는 일로 그리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이 시에서는 인간의 온전한 세계가 그려지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저세상의 세계는 물론이고 그가 곧 가게 될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인간들과 동떨어진 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수고를 모르고 사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스파르타도 또 필로스도 인간의 세계와는 확연히 다른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되돌아갈 인간의 세계라는 곳은 고향 이타카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그곳은 지금 오디세우스와는 정반대의 욕망을 가진 신들처럼 살고 싶은 구혼자들에 의해 장악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반드시 지금 이타카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그는 철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아버지의 과수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떠나고 있는 칼립소의 섬은 봄에 피는 제비꽃과 가을에 피는 샐러리가 동시에 만발하는 무시간의 영원입니다. 칼립소는 인간의 감정을 지닌 여신입니다. 오디세우스를 대하는 그녀의 마음에서 애정과 호의 아닌 어떤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버림받음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출항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우스의 결정이라는 것을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그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를 놓아주는 것이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 마지막 자존을 지켜냅니다.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 나머지 예전에는 오디세이아를 여성 작가가 썼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도 있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칼립소 여신과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잠시 볼게요. 원문입니다. 여신들 중에 여신은 이렇게 말하며 재빠르게

앞장섰고 그는 신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신과 사내가 우묵 파인 동굴에 도착하자 사내는 헤르메스가 앉았다가 일어선 그 팔걸이 의자에 앉았고 요정은 죽게 마련인 인간들이 먹는 온갖 음식들을 먹고 마시라며 그의 곁에 차려준 다음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와 마주 앉으니 시녀들은 그녀를 위해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차려내었다. 그러자 그들은 준비되어 차려진 음식 쪽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들이 갈증과 허기에서 벗어나자 여신들 중에 여신 칼립소가 그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호메로스는 주요 신들이 올림포스에서 함께 모여 지내면서 이들 사이에서 제우스의 통치권이 견고하게 수립된 이후의 상황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오래 전에는 신들과 인간들이 서로 어울려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일은 대체로 밥상에서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신화가 전해지는데요. 말하자면 양두구육을 시전한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그는 살코기와 내장처럼 사람이 좋아하는 부위는 쇠가죽으로 덮어놓고 다른 한쪽에는 뼈만 수북이 쌓아놓은 다음 윤기가 도는 지방으로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지방으로 포장된 뼈를 신들의 몫으로 택했다고 전해져요. 이로써 인간과 신은 더 이상 밥상을 나누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만 만나게 됩니다. 탄탈로스의 이야기도 유명하죠. 이 사람은 신들을 떠보기 위해서 제 자식 펠롭스를 요리한 다음 신들의 식사로 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의 증조부에 해당하는 이 탄탈로스는 이 시에도 나와요. 저승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파이아케스 사람들처럼 여전히 신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 세계에 완전히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목, 즉 칼립소와 오디세우스가 겸상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신과 인간이 마주 앉아서 음식을 드는 호메로스가 그린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 둘은 늘 함께 지내던 그 자리에서 신들이 앉는 그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신과 인간이 서로 어울려 지냈던 그 먼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칼립소는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고 마십니다. 이 암브로시아는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그 반대인 필멸은 브로토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히라보로 인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필멸자, 즉 죽기 마련인 인간의 길을 선택한 오디세우스는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선언하는 귀향의 결정은 따라서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시인은 여기서 이 사람을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라고 묘사합니다. 역설적으로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호메로스가 그리는 신과 같은 영웅들은 죽음이라는 필연 아래에 놓여있는 존재들이에요. 일리아스에서도 오디세이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정말로 신과 같아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조건에서 벗어나버린다면 그는 결코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필멸이라는 강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탁월함을 바라보고 추구하게 만드니까요. 아무것도 잃지 않는, 아니 잃어버릴 수가 없는 신들은 갈 수 없는 길이죠. 자, 이렇게 칼립소의 섬 오기기아를 떠난 오디세우스는 무려 12회 동안 밤낮으로 항해를 합니다. 포세이돈은 극심한 풍랑을 일으켜서 오디세우스를 위기로 몰고 가지만 결국 그는 마지막 신의 저주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사는 스케리아 섬에 가닿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10년을 전장에서 싸워왔어요. 그리고 10년을 인간 아닌 존재들과 부대끼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낯선 땅, 강가에 벌거숭이로 닿아서 탈진하고 맙니다. 결국 많은 선물을 받고 안전하게 돌아갈 것임을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곳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왕비 아레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방인에게 적대적인 이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는 공주 나

나우시카와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궁전에 돌아가 환대를 받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의 다른 많은 에피소드들처럼 이 이야기의 원형은 민담일 겁니다. 낯선 방랑자가 나타나서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고 공주를 얻는 그런 패턴의 이야기는 세계 어디에나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주 나우시카는 오디세우스가 지나온 귀향의 여정에서 그와 엮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유일한 인간 여성입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오디세우스에게 매혹이 되었고 그녀의 아비 알키노우스 왕 역시 그를 사위로 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를 지혜롭게 피해가죠. 만일 여기서 어떤 로맨스라는 게 있었더라면 칼립소에게 선언했던 그 모든 것이 몹시 우스워졌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인간의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오디세우스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들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마치 칼립소의 섬처럼 알키노스의 정원에도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서풍만이 불어오고 포도나무는 꽃과 채 익지 않은 열매와 무르익은 것을 동시에 내고 있죠. 궁전을 지키는 개들은 헤파이스토스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비운 동안 늙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냥개 아르고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배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도의 인공지능이라도 내장된 듯이 그들의 배는 세상 어느 곳이라도 알아서 달려가고 파선과 난파의 위험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다른 인간들과 섞이지도 않고 인간이라면 겪기 마련인 고생과 수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들로 그려집니다. 오디세우스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쟁의 기억도, 귀향길에 만났던 수많은 위험도 이들에게는 단지 가수의 노래에 담겨 전해지는 탐미적인 여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칼립소의 곁을 떠나가는 오디세우스, 그리고 어려움 끝에 도착한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귀향의 의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곱씹으면서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계신가요? 또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나요? 보통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체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의 24시간 또는 일주일, 한달 동안의 생활이 체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웅크리고 생활했다면 등이 굽고 어깨가 말렸을 것이고, 많이 먹고 안 움직였다면 체중이 늘어났을 겁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몸이 된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건강을 증진하려는 노력 역시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만의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지혈증, 고인슐린 혈증, 고혈압, 수면 중 무호흡증, 호흡 저하 증후군, 당뇨병, 심장 질환 등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호흡 저하 증후군은 조금 특별하실 거예요. 우리 몸이 살이 찌게 되면 내장 지방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는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서 장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을 하는 횡경막이라든지 골반 기저근에 힘이 약해지면서 호흡이 계속 약해지고 호흡 증후군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보통 다이어트는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죠. 또는 자신감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체력과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체력과 건강이 유지되면 날씬한 몸과 자신감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조성은 그 구성 요소를 알아야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을 보면 남자는 대략 45%, 여자는 36%로 대략 9% 차이가 있고요. 필수 지방은 남자 3%, 여자 12% 정도로 역시 대략 9%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대략 남녀가 비슷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근육과 필수 지방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필수 지방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지방이 부드럽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또는 여성에게는 생리 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이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남성의 필수 지방은 3%인데요. 이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지 않고요. 여성들에게는 12%의 필수 지방이 필요한데요. 이1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리 불순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식스팩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식스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체지방이 한 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져야 근육의 선명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식스팩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코어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코어 하면 복부를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코어는 다리를 빼고 양팔을 뺀 우리 몸통 전체를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팔다리의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코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어와 체중 조절, 다이어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코어가 약하게 되면 복부가 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늘어진 상태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한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코어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으면 적은 음식 섭취에도 포만감을 빠르게 느껴서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코어 운동은 대근육근의 안정근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체성분을 개선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식욕 호르몬 반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체중 조절을 한다면 코어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앉아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어 운동을 배우실 텐데요. 좋은 코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좋아야 합니다. 움직임이 좋기 위해서 앉아서 외회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의 가운데에 앉아주시고요. 양 발은 최대한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집어넣으면서 누르면서 오른쪽 고관절과 왼쪽 고관절을 회전시켜서 유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외 복사근인 측면의 대각선으로 있는 근육을 최대한 늘려줍니다. 우리의 근육은 길었을 때, 짧았을 때보다 최적의 길이로 있을 때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우선 움직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 오른쪽 어깨를 지면으로 내리면서 왼쪽 어깨를 하늘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가장 좋은 동작이 됩니다. 자, 세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오른쪽 어깨 밑으로 내려주면서 왼쪽 어깨를 윗방향으로 올려줍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코어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0회에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부드러운 허리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다음 하는 코어 운동이 더 잘 되게 됩니다. 이번 운동은 앉아서 다리를 드는 동작인데요. 의자의 중간에 앉아주시고요. 발은 살짝 모아주시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피면서 발목을 당겨줍니다. 차렷 상태에서 네, 이렇게 당겨주시면 허벅지 앞쪽에 운동이 되고요. 천천히 내려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완전하게 세우게 되면 코어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발이 적게 올라온다면 완전하게 수평이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올라올 수 있는 범위까지 올려주시고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 코어는 운동되지 않고 오히려 코어가 느슨해지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복 횟수는 대략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증가시켜 주시면 좋고요. 오른발과 왼발을 한 번씩 반복해 보시고 잘 안 되는 쪽에 다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요인의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정상적으로 체중을 뺄 수 있는 게 1에서 2kg 사이인데요. 갑자기 여름이 된다고 한 달에 5kg, 6kg씩 빼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과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엔 수면 부족인데요.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선 식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경우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문제인데요.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에 잘못된 정보들, 식사 습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 가지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에게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실패가 반복되는 사이클을 살펴보면 우선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음식을 과하게 제한합니다.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영양 결핍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영양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먹고 싶고 섭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불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지 못하고 다시 먹으면서 사람은 죄책감에 들게 되죠. 그래서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무리하게 영양을 제한하는 것 또는 무리한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사실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지 않거나 평생 하지 않는 방법은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마 기초 대사량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이 기초 대사량은 쉬는 상황에서 24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활동을 적게 하거나 영양 섭취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소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은 20대의 3분의 1 정도의 기초 대사량을 가지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물만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라고 하는 것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낮 동안의 활동량을 늘리는 것과 기초 대사량의 가장 중요한 근육량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준비들은요. 첫 번째는 식사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과 신체 활동을 늘려서 근육의 활동력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 변화가 필수입니다. 이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행했을 때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은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코어 하면 보통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를 생각하는데요. 갈비뼈를 감싸고 있는 내외 복사근을 강화시켜주면 갈비뼈의 위치가 닫혀지게 되면서 코어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의자에서 회전하는 동작을 할 거고요. 그 회전에 팔 동작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크게 만드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내외 복사근 운동을 할 건데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반대 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호흡을 뱉어줍니다. 몸이 아마 꽈배기처럼 꼬이는 느낌이 나실 거고요. 등허리 후. 아마도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은 많이 못갈 거예요. 스트레칭 한다 생각하시고 가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너무 과하게 펴지지 않게끔 곧게 수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몸통 모두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오면 됩니다. 자, 세 번만 더 하실게요. 후. 시선, 어깨, 허리 세 부분이 동시에 회전을 했을 때 가장 운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늘려가 주시면 되고요. 움직임의 범위도 조금 조금씩 향상시키면 허리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왼손을 오른쪽 무릎에 두고요. 손은 좌우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당기면서 오른손은 뻗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가장 멀어지게 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쭉 회전, 회전해서 쭉 뻗어주는 동작이 되면 가슴 근육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팔과 코어가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제자리로 왔다가요. 지금 팔이 바깥으로 오면서 호흡이 뱉어지면 코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동작이 회전력을 극대화시켜 줄 것입니다. 다시 세 번만 더 하실게요. 호흡 뱉고, 네, 정점에 올라오면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자리. 저 시선은 손끝을 따라갑니다. 네,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10회에서 반복해서 15회까지 하게 되면 팔과 코어까지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강력해지게 됩니다. 자, 적절한 체중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빼는 것도 중요하고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요즘 유행인 저속 노화의 트렌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저속 노화를 할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운동, 수면, 식단, 인지 이네 가지를 잘 병행했을 때 저속 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을 살펴보면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잘 주무시나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을 잘 주무시는 게 저속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7에서 8시간을 잘 잤는데도 낮에 혹시
피곤하고 졸립다면 숙면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에게 알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것과 낮에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아마도 잘 주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8배, 치매가 5배, 당뇨가 5배, 우울증이 3배, 스트레스가 3.6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질환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운동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인데요. 그 ACSM이라는 가이드라인에서 유산소 운동은 주당 150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50분이면 50분씩 잘라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 일주일에 3번을 해야 하고요. 거리로 하면 7에서 8km 정도를 하루에 뛰어야 하고 이걸 3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력 트레이닝은 2번 정도를 해야 아주 잘 잡힌 균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급의 관리이고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3분의 러닝도 좋고요. 5분의 근력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운동의 시작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강도가 높은 것보다는 빈도를 자주 해서 천천히 강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올바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 유연성, 코어 안정성 운동, 그 다음에 좋은 움직임을 익히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운동과 맞지 않는 운동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의 영양소 중에 몇 퍼센트 비율로 드시고 계시나요? 일반적인 비율은 탄수화물이 50에서 60, 지방이 30%, 그리고 단백질이 15에서 20%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고지혈증이 걸린다든지 대사질환 또는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비율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30에서 50%, 지방이 30에서 40%, 단백질이 20에서 30%로 탄수화물의 수치는 낮춰주고 지방과 단백질의 수치를 조금 높여주어야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혹시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단순당으로 변화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요소를 먹는 순서만 바꾸어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을 조금 바꾸어 주시면 좋은데요.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리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신다면 같은 양과 같은 비율을 드시더라도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수화물은 맛도 있고 먹고도 쉽기 때문에 너무 줄이는 것보단 순서를 바꾸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런 실천 방법이 좋은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운동, 식사 조절 능력은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요. 운동적인 측면에서 인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생각한 것을 손과 발이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손에 무엇인가를 쥐었을 때 이 물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뇌에게 신호를 보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교감이 깨지게 되면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넘어지는 것을 뇌에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한 생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들로는 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을 만든다든지 옮긴다든지. 두 번째로는 청력을 보호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내 머리에 잘 입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취약인데요. 이 수면은 우리가 낮 동안에 공부를 하거나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메모리하는 시간인데요. 메모리하지 못하게 되면 뇌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양을 확보하고

근육의 용적과 비례한다. 그래서 근육량이 적다는 것은 뇌의 용적도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혈류가 증가합니다. 우리 뇌가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숨찬 운동을 해서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뿜어주어서 뇌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은 신경 가속성을 촉진하는 건데요. 학습을 하고 기억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거나 약간의 운동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 때 우리 뇌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엔 정서적 안정이 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을 힐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뇌의 메모리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어 운동을 통해서 내 양손의 힘을 조절하고 움직이고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코어 운동을 할 예정인데요. 자, 오른손을 쭉편 상태에서 왼손은 손목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목각에 막아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코어가 운동이 되거든요. 위치는 왼쪽 엉덩이 옆까지 오게 되고요. 시선은 손끝을 따라옵니다. 다시 왼손으로 밀어주고 오른손은 버텨주고, 다시 오른쪽에서 내려오면 왼손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왼쪽 엉덩이까지 올라오면 왼손이 밀어주고 반대로 오른손이 버텨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조절하면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힘을 쓸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 이상의 힘을 쓰기도 하고 또는 필요 없는 힘을 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힘을 왼손이 막아주고요. 올라갈 때는 왼손의 힘을 오른손이 막아주면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코어에 강력한 자극을 갖게 되고 인지 능력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은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양손이 밀어내는 힘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면 운동 강도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다음 운동은 아마 홈트레이닝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하는 동작인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은 의자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양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의자의 끝부분에 앉아주시면 좋고요. 몸은 곧게 펴주시고 발목을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밀어주면서 발을 쭉 펴주세요. 네.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끌어올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힘은 허벅지가 아니고 코어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호흡을 강력하게 내뱉을수록 코어가 더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대로 10개만 해보실게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허리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릎의 각도와 고관절의 각도가 90도까지 올라오면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발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목은 완전하게 당긴 상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쭉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몸으로 당겨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쭉 뻗어서 만약에 10번이 힘들다면 발을 땅에 살짝 대도 괜찮고요. 운동 강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15회까지 이렇게 천천히 하신다면 아마도 코어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나에게 적절한 운동을 선택했을 때 약이 되고요. 나에게 과도한 운동들은 주로 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움직임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희 앞장에서 배운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호흡 능력을 만들어내고요. 오늘 배울 코어의 안정성을 만드는 겁니다. 회전 운동을 통해서 코어를 활성화시키고 팔다리에 연결을 시키는 동작들이죠. 네 번째로는 가동성이라는

라고 해서 유연성 움직임의 능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하지 않다면 우리 근육들은 뻣뻣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게 되고 근육의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의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몸의 앞과 뒤의 균형을 잡는 거고요. 오른손과 왼손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도 말씀하겠죠? 사람이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앞과 뒤가 좌우가 동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좌우 앞뒤가 완벽히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대략 10%의 편차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좋은 운동은 팔과 다리를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발만 하고 왼쪽 발만 해서 좌우의 차이를 느껴보는 것이죠. 또는 오른쪽 손만 운동을 먼저 하고 반대쪽으로 왼쪽을 하면서 좌우의 힘의 차이를 느껴보면서 운동을 하면 내 몸의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의 패턴인데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올바른 동작으로 걷고 있는지 또는 물건을 집을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고관절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동작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진적 부하 운동인데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대로 있거나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kg의 무게를 들었다면 다음 달에는 4kg의 덤벨을 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무게가 올라가면서 나의 건강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피드백의 활용인데요. 거울을 보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을 찍어 놓고 내가 잘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수정해 가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할 것 같아요. 이 회복은 첫 번째는 적절한 수면 양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오늘 활동이나 운동량이 많았다면 다음날 평상시보다 더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일을 했다는 것은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 시간을 딱 정해놓기보다는 내몸 상태에 따라서 회복하거나 휴식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를 정상적으로 잘 진행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체중과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어렵겠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연습해 보시면 생각보다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것을 알수 있고요. 건강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걷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작이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적절히 하면서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앉아서 하시다가 혹시 잘 되면 서서 운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면 점점 더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걷기 운동인데요. 우선 의자의 대략 중간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발은 90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한번 들어 보실게요. 그렇죠. 들었다가 내릴 때 뒤꿈치만 바닥에 대고요. 반대발도 들어서 뒤꿈치만 내려주면 됩니다. 자, 왕복 10번만 천천히 해주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곧게 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목이 당겨져야 합니다. 보통 발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정강이를 통해서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발목을 당긴 상태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다리가 올라올 때 가슴이 펴지는 느낌이 나면 몸통이 잘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몸이 허그되듯이 구부러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서 몸통이 구부러진다면 다리의 높이를 조금 낮추셔도 좋고요. 왕복 10번에서 시작하셔서 15회까지 늘려가시면 아마도 코어와 다리 쪽에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팔 운동을 할 건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차렷해 주시고요. 자, 좌우로 나란히 해서 만세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리시고 이렇게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면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멀다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좌우로 벌릴 때는 내 양손이 최대한 멀어진다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 올려보실게요. 그래서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먼 상태를 유지해서 그대로 천천히 좌우를 동일하게 해서 올립니다. 더 위로 올라올 때 당연히 높아져야 되겠죠. 손끝이 위를 향해서 쭉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벌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호흡은 규칙적으로 해주시고요. 팔을 벌릴 때마다 호흡을 뱉어주시면 좋습니다. 가슴이 완전히 펴진 채로 올리시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어깨의 불편함이 아마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더 잘 잡히게 됩니다. 우리 몸의 코어는 팔이 움직일 때도 움직여야 하고요. 다리가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움직이지 못하면 팔이 움직일 때 코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코어에 있는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완전히 펼치면서 갈비뼈가 쪼여지는 느낌으로 호흡을 불어주시면 되고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최대한 멀리,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멀리, 위로 올라가면 가장 높이입니다. 높이, 가장 높이.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셔서 이 운동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능하면 거울을 볼 수 있다면 좌우의 팔이 동일한 높이에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 어깨 주변과 코어가 동시에 운동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로 심신이 지친 여러분, 오늘 배운 코어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유지하고 평생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마케팅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마케팅을 단순히 광고 홍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경영대학에서 마케팅 가르치고 있는 박지혜 교수.

뉴스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비자의 습관적 사고와 행동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맛을 내는 별도의 재료를 첨가해 만드는 우유를 우리는 가공유라고 하죠. 우리나라 가공유 시장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나나 맛 우유인데요. 자, 아마 바나나 맛 우유 그러면 단지 모양의 바나나 맛 우유를 떠올리실 텐데요. 자, 아주 오래전 라떼 시절에 바나나가 수입 제한 품목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바나나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주 귀한 경험을 주었던 실은 한국 가공 우유의 역사를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출시되자마자 가공유 판매 1위에 올랐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지 모양의 바나나 맛 우유가 독주하던 시절에 자, 이 바나나 맛 우유 시장의 판세를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출시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내 모기업에서 출시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제품입니다. 자, 근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와, 맛있겠다. 정말 당장 먹어봐야 되겠다. 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반응이었을까요? 자, 불행히도 후자였었습니다. 자, 뭐가 이상한 걸까요? 바로 바나나 맛 우유의 색상입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바나나는 무슨 색상인가요? 이게 맞던 틀리던 간에요.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바나나의 색상은 바로 노란색입니다. 근데 바나나가 노란색이 아니라 하얗다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등장한 거죠. 자, 사실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제품은요. 정말 정직하게 잘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요. 노란색 겉 껍질이 아니라 하얀색의 속 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바나나는 틀렸고요. 대신에 우리가 먹는 하얀색 과육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기획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란색 색소를 전혀 넣지 않고요. 대신 바나나에 천연 과즙을 넣어서 정말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가 가진 바나나 맛 우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그 허를 찔러가지고요. 진정한 바나나 맛 우유는 이런 것이다 라는 깨우침을 주고 싶었죠. 그렇게 만든 이 제품, 자,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했을까요? 자, 소비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던 틀리던 간에 자신의 생각에 동조해주는, 따라와주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동료나 지인들 다 어떤 분들이세요? 자, 회의 시간에 내 생각이 틀렸다고 따박따박 지적질하시는 분들이던가요? 아니면 내 생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생각이 맞다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든가요? 아마 후자 쪽일 겁니다. 자꾸 내 생각이 틀렸다고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사실 정말 친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던 맞던 간에 심지어 사실 내 돈 주고 사 먹는 제품인데 내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질하는 제품은요. 사실 가까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많이 투여해도 이 소비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기업 실무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공유가 바나나 맛 우유였다면 미국에서는 초콜릿 맛 우유를 가장 선호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맛있는 초코 우유가 금방 상하기 때문에 항상 냉장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액상이다 보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뭐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마시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시된 제품이 바로 와퍼스라는 멜티드 밀크볼입니다. 멜티드 밀크는요, 우유를 건조해서 만든 고체 형태의 메가분유인데요. 초콜릿이 겉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초코볼 같지만 깨물면 흰색 건조 고체 우유가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만든 제품을 놓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였을까요? 자, 이 제품을 본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초코우유 과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초콜릿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초콜릿으로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자, 포장재 분명 멜티드 밀크볼, 즉 우유 과자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런 텍스트 정보를 잘 읽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품의 포장, 재질, 그림, 색상, 뭐 형상 이미지 이런 걸로 제품을 판단해 버립니다. 자, 이 제품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었던 초콜릿 모습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초콜릿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뭐 그럼 뭐 초콜릿으로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미 초콜릿 시장은요, 굉장히 포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쟁자들이 이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새롭게 선택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초콜릿이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엄마가 아이한테 마음 놓고 사줄 수 없는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원래 기획 취지에 맞게 초콜릿이 아니라 초코우유 과자라고 인식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은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우유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이팩이죠. 사람들은 종이팩의 형상을 보면 우유라고 써있지 않아도 그 안에 실제 우유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우유 제품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와퍼스는요, 제품 포장을 비닐 포장지에서 우유팩 포장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초코우유 과자는요, 전혀 바꾸지 않았고요. 자, 이게 초코우유 과자라는 광고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마트에 진열만 했는데도요, 이 제품을 마주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초콜릿이 아니라 초코우유 과자로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굳이 수많은 광고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도요, 소비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만 활용하면 이렇게 제품에 대한 인식을 기업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습관적 사고가 아니라 습관적 행동을 활용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랑지나라는 제품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오렌지 퍼프와 껍질 추출물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요. 진한 오렌지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스파클링 음료입니다. 이 오렌지 껍질의 우둘두둘한 지감을 살려서 볼록 튀어나온 형태의 유리병에 담아 출시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 되었는데요. 자, 문제는 유리병이 신선함의 인식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마시기가 꽤 불편했고요. 또 마시다가 떨어뜨리면 파손의 부상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마시기 쉽도록 알루미늄 캔 포장에 오랑지나를 추가 출시했는데요. 새로운 캔 형태에 오랑지나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하나같이 맛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포장 형태 외에는요, 안의 내용물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소비자들은 맛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이 제품의 특징에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안에 오렌지 과즙하고 펄프가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진열해두면요, 가라앉은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당연히 소비자들은 알아서 내용물이 잘 섞이게 흔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캔 오랑지나를 구매한 소비자는요, 사실 그 안에 침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구매하고 목이 마르니까 캔을 따서 벌컥벌컥 그냥 마시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그 안에 위에는 멀건 물,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한 펄프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맛의 불균형 때문에 이 오랑지나 맛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캔에 든 오랑지나를 흔들어 먹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가 될까요? 자, 제품 겉면에 자, 흔들어 마시라고 적어 놓으면 될까요? 자, 문제는 소비자가 말씀드렸지만 제품 포장의 텍스 정보를 잘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러면 흔들어 마시는 교육형 광고나 홍보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사실 처음에 제조사에서도요, 흔들어 마시라는 광고 홍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제품에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캔 뚜껑을 제품 윗면이 아니라 제품 아랫면에 위치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캔 뚜껑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요, 캔 뚜껑을 자발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죠. 결국 캔을 위아래로 뒤집어 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음료는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고요. 원래 음료 맛을 경험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소비자들의 습관적 행동을 활용한 아주 스마트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습관적 사고란 소비자의 머릿속에 이미 형성되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고요. 습관적 행동은 소비자의 자동화된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소비자는요, 학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거 어렵거든요. 자, 그러니 기업은 소비자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습관적 사고와 행동에 순응하는 마케팅 활동을 할때 적은 비용으로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감히 소비자를 교육하려 하지 마라.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라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쌀뱃대 메이소치 반갑습니다. 나의 친구 여러분.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Religio est fortus입니다. Religio. 아, 딱 보니까는 좀 이해가 옵니까? 여기다 이것만 딱 붙이면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되고, est는 숨동사의 3인칭 단수니까 뭐이 정도가 되겠고, 호르투스는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상을 다 하겠지만은 상상이 안될 경우에는 뭐 사전에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다, 종교는 정원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티칸에 관해서 수업을 하면서 로마 교황청이 과거에 누렸던 어떤 세속적인 권위를 로움으로 인해서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도덕적 권위를 더 가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종교를 좀 알아보고, 교회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교 이야기는 한국에서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고 또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그 민감함을 다루지 않고 서구 역사에서 어떻게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가 이어져 왔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에겐 좀 생소한 그리스도교 문화, 그다음에 우리에겐 좀 생소한 그리스도교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지도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굵은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동로마, 굵은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 서로마, 그다음에 굵은 점선 기준으로 오른쪽 동방교회, 기준으로 왼쪽 서방교회, 그다음에 언어적으로는 오른쪽은 그리스어권, 왼쪽은 라틴어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방교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저에게 얘기하냐면, 아, 동방 정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예, 일부는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방교회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정교회라는 그런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에 관한 것을 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동서방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교라는 이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어디?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뭐 갈릴레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나타나지만 교회는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그리스도 교회가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탈리아 반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도에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은 2, 3세기 때 이미 그리스도교가 전체 다 퍼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숭아색으로 나타낸 것은 저기 스페인 남부, 그다음에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어지고, 그다음에 북부아프리카 잠깐, 그다음에 동부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리스 지역, 이렇게 복숭아색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리스도교가 소수이지만 아주 강력한 그 공동체, 소수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반대로 2, 3세기에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냥 그리스도교가 아직 그 전파된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 3세기 때 그리스도교 전체가 쫙 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기 그리스도교는 어디에 더 강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이 아니라, 오늘날 서유럽이 아니라 어디? 터키를 포함한 이 동쪽 지방, 그러니까 터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레바논,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서방의 모든 교회들은 동방으로부터 예배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성경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교회를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전통들, 그럼으로써 만들어진 법들까지 어디서? 이 동방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의 교회,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서방의 입장에서 모든 전통을 동방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방교회의 대표를 누구라고 불렀냐?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황. 교황을 서방교회의 으뜸이라고 부르는데, 동방교회도 역시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각 동방교회를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총대주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총대주교는 서방처럼 교황 한 명이 아니라
5명의 총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원수는 더 많습니다. 그 총대주교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교회의 예배하는 방식, 예법에 따라서 달라졌던 겁니다. 그 교회는 크게 어떻게 나눠졌냐면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전례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에 해당되는 꼽트 교회라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꼽트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전례는 안티오키아라고 하는데 안티오키아 하면 여러분이 어디지 합니다. 레바논에 가면 안티오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이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바로 이 안티오키아 교회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안티오키아 교회 대표적인 지역은 시리아와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물론 시리아 지역은 이슬람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 안티오키아 교회는 많이 그 규모나 어떤 그 세력이 약화되어 있고 레바논 지역에 주로 더 안티오키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 교회 대표하는 교회가 뭐냐면 마로니타 교회입니다. 미국에 가면 메로나이트 처치라고 알려진 교회가 바로 그 안티오키아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동방교회 하면 동방정교회를 떠올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또는 비잔틴 전례. 비잔틴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배를 할 때 그 예배의 예법이 이 그리스 예법, 비잔틴 예법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속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알바니아, 벨로루시, 불가리아, 그리스, 헝가리, 그 다음에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교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동방정교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1054년에 동서방교회,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걸 분리를 했을 때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과 비잔틴 전례 교회가 이제 우리가 정통교회야, 우리가 가장 옳은 교회야, 그래서 오르토독스, 정교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방정교회라는 그 개념은 1054년 동서방교회가 분리되면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동방교회 안에서 콘스탄티노플 아니면 비잔틴 전례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 안에서 가장 세력적으로 강했던 그다음에 신도수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비잔틴 전례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교회 하면 동방정교회라고 생각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아르메니아 전례입니다. 이 아르메니아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한 전례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보다 더 앞서서 이 아르메니아에서 그리스도교를 이제 국교로 만듭니다. 마지막 칼데아 전례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교회, 그 다음에 시리아, 인도 서남부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 다섯 가지 예배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나눴고 이 예배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교회가 자기만의 고유한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를 두었는데 그 대표를 뭐라고 불렀냐면 총대주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방 교회가 이렇게 있었다가 1054년 동서방 교회가 분리되면서 동방정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신교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방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방이 어떻게 동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서방 최초의 교회 라테란 교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라테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사진을 딱 보면은 이 라테란 대성전 그다음에 뒤에는 라테란 궁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티칸과의 외교 조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 라테란 대성당 뒤에 있는 라테란 궁에서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여기는 제가 로마에서 유학 중에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할 때 매일 지나갔던 등굣길이었습니다. 성당 옆으로 보면 사람들이 통하는

그 인도가 있는데 저는 그 인도로 가지 않고 이 안에서 요저 정문을 거쳐 가면 이렇게 쫙 엄청나게 큰 대성당이 딱 나옵니다. 그 대성당 옆면에는 조그마한 경당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학교를 딱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경당에 들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저로 하여금 이거를 이 시간을 극복하고 갈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가서 학교 수업도 잘못 알아듣고 그냥 때려치고 그냥 한국을 갈까? 그런 생각이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곳을 매일 통과하면서 지금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당신이 도와준다면 이 공부를 어떻게든 마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 앞길을 매일 걸었습니다. 바로 이 라테란 대성전 앞을 지나가면 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냐면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Sacros Lateran Ecclesia Omnium Urbis et Orbis Ecclesiarum Mater et Caput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자 머리인, 으뜸인 성 라떼란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계사 시기 안에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서방의 그리스도교가 인정되는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 서방 최초의 교회가 이 라떼란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방은 이미 예수가 죽고 부활하면서 교회가 딱 시작했는데 서방도 물론 교회가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교회가 첫 오픈한 것은 언제? 바로 이 313년 이 라떼란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수 있겠어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을 먼저서 동방교회가 먼저 존재했고 완전한 어떤 교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어떤 교회를 유지했다면 서방교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동방에 비해서 역사적인 면이나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거,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뒤처져 있는 것들을 어디서 따오느냐? 바로 동방교회에서 따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의 모든 교회의 어떤 으뜸은 동방교회에 있다. 그래서 동방교회를 어머니의 교회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차로 운전해서 1시간 정도 가면은 그 수비아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수비아꼬라는 이 도시의 작은 도시에 가면 그 도시 입구에 한 명의 동상이 딱 있는데 베네딕토 성인상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있는데 이 베네딕토 성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럽의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수호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베네딕토라는 말이 좀 기억이 안 나면 지금 현재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그 전임 교황이 베네딕토입니다. 교황이 선출됐을 때 교황의 이름을 뭘로 부를까를 선임하는 것, 그 고르는 것도 그 고름 자체에 엄청난 정치적인 의미와 향후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프란치스코스라는 그 이름을 선택했을 때와 전임 교황이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을 선택했을 때는 이미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황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따왔는데 그 프란치스코 성인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가장 소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교황은 그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전임 교황은 바로 이 유럽의 성인이라고 하는 베네딕투스라는 그 교황의 명칭을 따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유럽의 침체되어 가는 그 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관심을 일으킬 수 있을까? 나의 관심은 3세계의 교회가 아니고 2세계의 교회가 아니고 1세계의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전임 교황은 베네딕토라는 그 호칭을 쓰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이곳 수비아꼬라는 곳은 바로 유럽인들이 유럽의 수호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베네딕토 성인이 만든 수도원입니다. 왜 유럽인들이 이 베네딕토 성인이 만든 이곳을 유럽의 수호 성인, 유럽의 학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서방의 모든 교육 체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방의 모든 교육과 그런 방식들이 이 베네딕토 수도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베네딕토 수도원을 가려면 딱 이렇게 입구를 딱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 종종 자주 갔습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차로 한 시간 휙 해갖고 여기를 딱 들르고 이 근처에 오르기 좋은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준비하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커피에다

따뜻한 물을 딱 준비해 가서 이 산을 오르는 겁니다. 오르고 가면, 오르면 제아의 안에서 공부하다가 안 풀리고 답답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게 매일 아침에 기도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기도만 해갖고 아 이게 딱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이렇게 딱 산에 가서 숨 쉴 수 없이 막 제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걸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겁니다. 여기를 올라가는 겁니다. 산들을 막 탔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산이나 유럽의 산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산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산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 산에서 시끄러운데 정말 이곳은 산마다 갈 때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에 가면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산을 오를 때 한 두 사람 만나거나 한 세 사람 정도 만나면 많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정말 저의 발자국 소리와 제가 움직이는 그 소리만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곳이 이곳 이탈리아 산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산에 가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수비아코에 가는 곳에 이런 어떤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수비아코를 거의 정말 엄청나게 자주 갔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냥 여기 이 길을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날은 도대체 저게 뭐지? 하고 한번 섰습니다. 뭔데 저게 있을까? 라고 딱 서서 보니까 아, 네로 황제가 마지막 유배돼갖고 황제 말년에 보냈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쫓겨나갖고 여기서 살다 간 거야. 아, 그 로마의 어떤 그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아니라 단지 요것 딱 남은 데서 말년을 보냈던 네로 황제를 생각해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세옹짐하고 아, 참 허무한 거구나. 근데 그 허무함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또 이곳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레체드레의 전경입니다. 아, 여러분이 레체드레니까 뭐 도대체 저기가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지브랄 칼린 지브란이라는 시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역시 들어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와 같은 세대입니다. 칼린 지브란의 시인의 고향이 바로 이 레체드레입니다. 저는 이곳에 가서 칼린 지브란이 말하는 그 햇빛과 그것들이 그 사람이 썼던 시들이 아, 이 사람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시를 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봐도 엄청나게 고지대임이 보입니다. 아, 여기에 바로 서방교회의 원형인 동방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 지역 안에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방교회는 이런 산악지대에 있게 되느냐? 그거는 이슬람교가 확장되면서 동방교회는 그리스도교는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교는 힘들어서 이곳 산악지대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이런 동굴 모양이 나오는데 이 동굴 모양의 이 그림 뭐냐면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아까 우리가 봤던 수비아코의 베네딕토 수도원도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동방에 있는 레체드레는 그냥 자연석 그대로 이렇게 해놨다면 서방에 여러분이 수비아코를 가게 되면 벽면에 엄청난 프레스코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 레체드레라는 그 수도원에는 그냥 수도자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은수자들이 삽니다. 은수자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 더 엄격하게 거리를 두고 고독 속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갔을 때 세 명이 있었는데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세 가지 해야 돼.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동방적이니까 아랍어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불어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제일 어려워. 아람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람어는 뭐냐면 예수가 했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은수자들은 기도를 바칠 때 오늘날 현대어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직접 사용했던 그 아람어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수자들은 이곳에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 살면서 메모를 입구에 남겨놓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 거라는 것을 써놓은 겁니다. 우리도 고승들, 절의 고승들,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적하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어떤 세상을 떠나감을 준비하듯이 이곳에 있는 은수자들도 자기가 언제 세상을 떠나갈 것을 미리 알고 썼는지 아니면 그냥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짜를 저렇게 썼고 실제로 또 그 날짜에 죽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와 같은 범인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내가 영원을 사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그 은수자들은 내가 언제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될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내가 얼마만큼 살수 있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살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수 있는 나에게 남은 날이 이만큼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제처럼, 또그 어제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만일 내가 살 날이 이만큼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레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벽면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Homo locum oruunat non hominem locus. 인간이 장소를 꾸미지 장소가 인간을 꾸미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꾸밀 수 있는 많은 것을 찾습니다. 학력이라는 것도 아마 나를 꾸밀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구이자 수단이지 그 전부는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도구가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듯한 어떤 그런 현실들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의 첫 목적은 종교는 정원이다라는 주제로 수업을 열었습니다. 제가 종교는 정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아주 큰 정원 또는 조그만 정원. 근데 정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정원에서 가꾸고 꾸미고자 하는 나무와 꽃들만 그 정원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정원에서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나무와 꽃들은 다 어떻게 되냐? 잡목이고 잡풀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에 의해서 또 주인에 의해서 뽑히거나 잘리거나 버려집니다. 저는 종교를 생각하면서 가끔 종교가 정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을 수 있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기 어려운 그래서 그곳에서 있을 수 없고 잘리거나 뽑혀져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현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이라는 큰 정원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잡목이거나 잡풀인 것은 없습니다. 자, 자연이거나 잡풀이 없는 그곳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둘째 언니는 어제는 그림, 오늘은 음악, 내일은 문화. 참 변덕도 좋으시지. 아버지 말씀대로 바느질이나.
1: 웬 참견이야, 니 꺼께?
0: 언니, 너 했어?
1: 예, 듣기 싫어.
2: 아서요. 그 전부터 아는 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동생의 낯을 보아서 내게 예불을 하는지 누가 한다.
1: 그러기에 형님은 훌륭하시오. 이 남자 저 남자 혼대서 편지가 오고 예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꼽게 피아노나 친다고 그 꼴은 볼 수가

선수는 어머니를 피말려 죽였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나무처럼 말라가고 있었어요. 난 기억이 나요.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는 어머니를 때렸고 좁은 방 안에 가뒀죠. 어머니가 얼마나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0: 끝까지 사랑해 주시오며.
1: 당신은 끝까지
0: 사랑이 끊긴다면 그것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내 미움을 가라. 영생을 주시오.
2: 우리 곤란하더라도 희망하기로 해요. 나만은 기필코 내 편이 되어주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건물과 건축입니다. 건축과 건물이라는 말 있죠? 건축 용어는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많이 들은 건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처럼 같은 한자로 얘기하면 건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또뭘 뜻하는 걸까요? 집을 짓는 것에 이런 질문을 좀 해보죠. 집만 짓고 살면 다 됩니까? 집이라고 하면 일단은 내 집, 내가 소유한 집, 뭐 이런 것에 관심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더 해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한 집에서만 살수 있나요? 또이 사회, 이 도시에 무수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집들은 나한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택, 아파트, 사무소, 학교, 백화점, 공장, 뭐 이런 여러 이름이 붙인 그 무수한 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집에 대해서 비슷한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건축은 집만 짓고 살면 되는 게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수한 집에 둘러싸여서 이 사회를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회, 집이 없는 정치, 집이 없는 경제 문화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건물에 관한 질문은 굉장히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한번 현실을 좀 살펴보죠. 당연히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건물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게 건축이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우리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벌써 이 말도 하는 순간, 뭐 그게 그말 아니야? 라고 좀 헷갈리시죠. 그럴 정도로 두 단어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건축을 뭐라고 풀이하냐면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다리를 짓는 것은 건축이 아닙니다. 토목입니다. 벌써 여기서 틀렸죠? 그 다음에 나무나 돌 등을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은 건축이라 하지 않습니다.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 중에 맞는 거는 집이나 성 따위의 구조물을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요까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저 나름대로 잘 고치면 건축을 사전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목적에 따라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들도록 기획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 그게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따라서 세우거나 쌓아서 만든 것.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건물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과 달리 건축은 두개 물음 앞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사회에 무슨 가치를 짓고 왜그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요거를 묻는 것이 건축입니다. 건축을 이해할 때, 아름다운 집이야. 그런 집이 좋아.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사회가 요구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집이 있는데, 올바로 짓는 방식, 생각, 가치, 이런 걸 어떻게 확장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왜 저것들이 저렇게 우리와 함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건물에 관한 거고요. 또 저것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지어야 되는가? 이것이 건축에 관한 겁니다. 건물과 건축을 둘러싼 문제가 복잡하고 그것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올바로 세울까?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가를 물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찾아볼 게 뭐냐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네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제가 사는 집을 떠나자마자 만나게 되는 건 대체로 이런 건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건뭐 이런 상가 건물, 이런 그 주민센터, 그 다음에 치안센터, 우체국, 주차장, 경고당, 이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늘 경험된다는 겁니다. 비록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의 시작이 되니까 늘 함께하는 건물이기에 모두 중요하다고 여겨줘야 됩니다. 건물은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고, 지나는 곳마다 내 주위를 감싸고 있고, 내 앞에 나타납니다.
또 이런 건물을 지나 어디론가 갑니다. 학교 가서 공부도 하지요. 사무실 가서 일도 하지요. 이런 말들을 왜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의 영역이 건물과 함께 넓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물들은 뭐죠? 우리가 매일 다니는 학교죠. 근데 누구나 다 비판하고 있듯이 왜 이렇게 학교가 똑같을까? 그 이유는 건물 모양이 똑같기 이전에 배우는 교과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똑같은 시간표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배우는 교육에 똑같은 공사비로 집을 짓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똑같다고 하는 말에 얽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게 건물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되겠는데, 주변에는 이런 배경이 가는 게 학교뿐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본래 집은, 마을은 집, 곧 건물 전체의 집합체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집, 건물의 집합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는 학교, 병원, 구청사, 주택, 이런 걸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하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매일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펼쳐지는 것인데, 그렇게 아름답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사전에서 건물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딩을 영어로 찾아보면 용도, 건물 유형, 지붕과 벽과 같은 건축 요소의 구조물이다. 이세 가지를 동시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영어의 빌딩은 재료로 구조물을 짓는 행위 또는 과정, the act or process of making struc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빌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빌드 더하기 ing죠. 말하는 것은 뭐냐? 짓기, 짓는 과정. 이것도 영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용어에 구분하면 적어도 네 가지의 말이 빌딩이란 말 속에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루는 말. 그러니까 용도에 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전에는 건축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헷갈리죠?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이루는 말. 요거는 벽과 기둥이라는 구조물로 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위해서 지은 집은 건물이라고 사전에서 말하고요. 이 벽과 기둥이라는 구조물로 보면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어에서 함께 말하는 것을 이렇게 건물과 건축물로 구분해서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만 건축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건물, 건축물, 건축. 이세 가지 서로 비슷비슷한 말이 왜 나오게 됐느냐?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짓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영어로 이해할 때 건물을 지어가는 물리적 과정.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집을 이렇게 사전에서 말해요. 사전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집이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사전을 보면 집을 우리나라는 영어로 뭐냐? 그러면 하우스라 그래요. 근데 영어의 하우스는 a building in which a family lives입니다. 가족이 사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하우스도 다르고 집도 다르니 이게 뭐라고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건물을 말할 때는 집이라고 그러고 집을 말할 때는 건물이라고 얘기하니까 결론은 건물은 집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집은 짓다에서 나왔다 그래요. 집이 짓, 그랬죠? 짓. 한자로 얘기하면 세울 건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비읍을 붙이면 집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 짓다는 만들다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러지, 물건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짓다는요, 재료를 들여서 밥, 옷, 집다이를 만들다예요. 대상이 밥, 옷, 집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다, 밥을 짓다, 옷을 짓다 그래요. 옛날에 조상들이 집, 밥, 옷은 사람이 생명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때문에 짓다라고 하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썼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집을 함부로 짓는 일이 많습니다.
집을 함부로 짓는다? 그것은 옷을 함부로 짓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밥을 함부로 짓는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옷과 밥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만 집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집과 짓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왜 세우는가? 그 건물을 집을 세우는 사회 가치는 무엇인가? 이두 가지를 아까 물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건축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할때 잘라서 얘기했죠.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요게 건축이다 입니다. 그것을 통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건축가가 되죠. 요게 짓기의 1단계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물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직접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 짓기에 관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공자가 나타나야죠. 요게 짓기의 2단계예요. 실제의 재료를 갖고 구조를 갖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 지어진 다음에는 들어갈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그 집을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동네를 거치면서 만났던 그런 집들이 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들도 집을 지어갑니다. 어떻게 집을 지으냐? 활기 있고 보람 있게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짓는 사람의 종류가 세 단계예요. 건축법에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나와요. 근데 건물이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아마 부동산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는 건물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건축물은 안 나와요. 헷갈리시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건축물은 아까 재료와 구조에 관계된 게 있다 그랬고, 건물은 용도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법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건축법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등등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정착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이 정의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건물도 그렇지만 거기에는 문, 담장, 설비, 이거 모두 합해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법적으로는 건물이라는 말보다 의미가 넓어요. 근데 법에는 건축이란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때 건축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건축과 뜻이 달라요. 건축물을,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무언가 구조물을 새로 짓거나 신축, 늘려 짓거나 증축, 고쳐 짓거나 개축, 그 다음에 다시 짓거나 재축. 요렇게 짓는 거, 그리고 이전하는 거, 건축물 들어가지고 딴 데다가 옮긴다. 요 다섯 가지를 건축이라 그래요. 이게 뭔가 행위에 관계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도 건축주라 그러는데,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 건축하다니까 참, 조금 이해가 안될 텐데, 어쨌든 건축하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수선하거나 뭐 등등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를 두고 스스로 공사 감리를 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을 건축주라 그래요. 영어로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용어가 길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집을 짓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기가 돈을 내고 계획한 사람을 건축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공공건물의 지자체나 뭐 당장이 그 건축주가 되는 것이죠. 건축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건축주라는 말과 비슷한 건물주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분양상가, 5층 또는 10층짜리 건물, 뭐 층수와 관계없이 건물을 한채 이상 소유한 사람, 소유자예요. 부동산 등기상 실제 소유자. 이 사람은 영어로 뭐냐? A building owner다 이거죠. 이두 개의 말이 서로 다른 것은 용도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건물과 관계돼서 이런 말들이 쓰이는 거예요. 좀 귀찮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주택 구매한다. 이 건물에 관계돼요. 매물, 투자 대상, 거주 대상, 매매가, 실수요자 다.

아주택자, 저소득층, 고소득층, 부부 세대, 청년층, 고령층, 뭐 많아요. 특히 지루하시죠? 이 수많은 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되는 말들인데 다 건물에 관계된 말이다, 이거죠. 그 일정한 수준의 이런 괜찮은 건물은 건축이래요. 그렇지 못한 건 건물이래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미술관이다, 도서관이다 이런 문화시설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거는 건축이래요. 근데 주차장이다, 뭐 자동차 학원이다, 창고다 이런 거는 그저 건물이래요. 요래 가지고 요거를 편을 갈라요. 법적으로도 다르고 건축물이 있고 뭐 건물이 있고 복잡하다는데 또 요거까지 또 갈릅니다. 그래서 문화의 향기가 나는 거는 건축이라 그러고요. 도구처럼 쓰이는 건 건물이래요. 우리가 사는 도시에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건물로 우리 도시가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는 비문화적이고 하찮은 공간이겠네요. 하찮은 공간이고 비문화적일지라도 우리들이 사니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낮추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는 게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원류는 딴데 있어요. 영어에서 아키텍처는 대접을 받지만 빌딩은 종종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이 한권 있었어요. 1942년에 나온 책인데요. 니콜라스 페버스라는 건축 역사가가 유럽 건축 소설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라는 아주 표준적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전거 보관소는 건물이지만 링컨 대성당은 건축이 하나다. 그가 사람이 안에 들어간 게 충분한 스케일로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건축인 건물인데 그러나 건축이란 용어는 미적인 호소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건축이라 한다. 요 말이 제일 먼저 쓰여 있어요, 그 책에. 그러니까 이거에 준해서 건축과 건물은 아키텍처와 빌딩은 다르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건축이 된다. 함부로 건축되는 게 아니다. 건물이 요게 한 등급 올라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나다니는 지하철역 있죠? 그러니까 뭐 저거는 건물이겠네요. 볼 것도 없네요. 미적으로 호소하는 바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암스테르담의 임시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비스 스타일 암스테르담 센트럴 스테이션 호텔 앞에 있어요. 2500대 자전거를 보관하는데요. 길이가 100m가 되고요. 이건 이제 값싸게 지으려고 운하를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빠른 속도로 지어야 하는 건물이 있는데 요게 부서지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자전거, 임시 자전거 보관 건물이 아까 펩스너 얘기해 보면 자전거 보관소 아닙니까? 도시에서 가장 활기 있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요. 하나의 건물이 도시의 어떤 환경과 문맥 속에 놓이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작고 사소한 건물일지라도 얼마나 도시의 활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적인 호소, 요 말이 문제인데,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정신이 들어가야 된대요. 단순한 기술을 구사해서 만들면 건물인데, 작가의 조형의지가 담기면 건축이 된다. 그러니까 건축에서 정신을 빼면 건물이고, 건물에서 정신을 플러스하면 건축이다. 제 부탁인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상, 앞으로 이런 말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말로 하나 이거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윈스턴 처칠의 말이에요. 건축가들 전시장 앞에도 쓰이고요. 국회의원도 이 말하고 있고요. 건축에 관심 있는 지식인들도 대개 이 말에 감동을 하고 있어요. 원문이 뭐냐면 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 번역하면 우리가 직역을 할게요. 우리가 우리 건물을 만들지만 그 건물은 다시 우리를 만들다죠. Our buildings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빌딩을 또 아키텍처로 바꿔요. 영어를 할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요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째, 커첼의 말이 너무 멋있어요. 요걸 인용하고 싶은데 건물이라고 하니까 왠지 마음에 안 걸려요. 이 형이상학자이 아니고 여기 미학적도 아니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이란 말을 슬쩍 바꿔가지고 요 말을 했는데, 게다가 our buildings라 그랬죠? 요걸 또 건축이라 바뀌었어요.
아워 빌딩스의 우리 건물이 뭐냐 그러면요. 일반적인 건축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처칠이 얘기한 거는 그 우리가 설계하려는 건물, 국회의사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을 건축이란 말로 일반화해 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하는 건데, 요 말이 또 이제 또 뭔가를 말을 만들어내요. 사람은 건축을 만들지만 건축은 사람을 만듭니다. 요 말로 처칠의 말이 바뀝니다. 원문의 우리를 아예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세상에는 건축가 없이도 지어진 건물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나타내는 책이 1964년에 나왔는데, 버나드 루도옵스키가 건축가 없는 건축이라는 책을 냈어요. 사진집을 냈어요. 이 사진집이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64년이니까 그 외에 건축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 안에도 건축가의 정신과 미학이 없이도 지어진 훌륭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건물이 아닌 건축. 건축은 어떤 뜻이 있냐? 근데 이제 건축을 한자로 저렇게 세울 건 싸울 축 건축이라고 쓰죠. 결론부터 말하면 건축, 한자로 이렇게 쓰는 요 건축을 아키텍처의 본 뜻을 100%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똑같은 방법으로 영어의 아키텍처를 영어는 뭐라고 풀이하느냐? The art or science of a building. 이거 직역한 뭐죠? 건물의 예술 또는 건물의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물의 예술 또는 건물의 과학, 이게 무슨 아키텍처냐? 이상하고 알쏭달쏭하고 왠지 모르게 정확한 이해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럴까? 요 알쏭달쏭한 것이 건축가 학생들도, 건축가들도, 심지어 건축학과 교수님들께서도 The Art of Science Building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아마 우리나라 건축가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 건축가들도 잘 모를 거예요. 왜 The Art of Science Building이라고 번역했어야만 됐는가?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짓는 방식 또는 짓는 학이다 이거죠. 사이언스가 학이다 이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이 아트는 예술이 아니라 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빌딩은 건물이 아니라 짓기죠. 그러니까 짓기에 지는 방식, 짓는 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은 아키텍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키텍트는 그리스어로 아키텍톤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키텍톤. 그러면 텍톤이 뭐냐 그러면 텍스라고 하는 말인데 텍스가 짜다예요. 위브. 그다음에 제작하다, 조립하다, 패브리케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텍톤이란 말은 뭘 짜맞추는 거예요. 나무를 짜맞추든지 뭐 탁자를 만들든지 이런 의자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짜맞추는 목수,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옷감처럼 짤 수도 있고요. 그 옷감처럼 짜는 집도 짤수 있어요. 옷감만 짜는 게 아니라 집도 짜서 올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짜서 올리는 거는 2000년에 지어진 하노바 엑스 건물에도 목재로 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전 447년에 시작해서 432년에 완성된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도 짰지요. 그러니까 텍톤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텍톤은 텍톤인데 아르키라는 말이 앞에 붙었어요. 그럼 아르키는 뭐냐? 그리스 말로 아르케예요. 근본, 근원, 원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키텍톤이 뭐냐면 chief 더하기 builder 또는 carpenter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리적인 지식을 알고 장인들의 머리가 돼서 여러 기술을 통합해서 짓기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우두머리 장인이다. 이 아키란 말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빼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우선 고대 그리스 신전은 돌로 지었죠. 근데 돌을 지었죠. 채석장에서 가지고 와야죠. 근데 마구 잘라올 수는 없잖아요. 뭘 생각하고 계획해야 잘라오죠. 자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마구 잘라 온 돌을 보고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먼저 계획하고 크기에 맞는 저먼 채석장에서 그거에 돌을 잘라온 다음에 그래서 운반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획해야죠. 생각해야죠.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자, 돌을 쌓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부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잘라서 가공해서 쌓아 올려야 되죠. 그러면 자르는 석공도 모두 그 책임 분야가 다르죠. 어디는 기둥 자르고 어디는 뭐 돌을 자르죠. 근데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이 지시를 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지시하느냐? 이때 원리가 비례라는 거예요. 요새는 비례 잘안 쓰지만, 옛날에는 도면 그리고 짓던 시절이 아니에요.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비례라는 방법을 가지고 수많은

통솔이라는 요소를 담당하는 많은 장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솔할 줄 아는 사람, 이 수학적인 방식을 아는 사람이 아르키텍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들을 쌓을 때 저런 육중한 기구를 만들었고 앞에 이런 나무들을 사용해서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파르테논이라는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키텍처란 말이 어떤 거냐면 아 그런 아키텍트들이 사용하던 기술이란 뜻이에요. 그런 아키텍트들이 사용하던 기술인데 그리스어로 아키텍토니케 테크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키텍톤의 테크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키텍톤은 이제 아셨으니까 됐고 테크네란 말이 여기에 어려워요. 요게 첫째, 정밀기계는 그걸 고치는,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좀 말이 어려운데 모든 사물에 대한 새로 자유로운 탐구를 하고 어떤 이론과 지식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 지식을 갖는 거니까 예술 기술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테크네를 예술과 기술로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오늘날에 적절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케를 아는 장인의 기술이라는 뜻이 되죠. 건축이라는 게. 아르케는 뭔가 말을 조금 더 높이면 근원을 아는 장인의 기술. 그런데 집을 짓는 장인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비바람을 잘 막는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옛날에도 집을 짓는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집을 져라 그랬더니 집을 설 땅이 어떤 지형인가, 거기에 어떤 나무가 있는가, 그 나무 밑에는 뭐 그늘을 잘 남기는가, 아, 유익한 교실이 돼서 학교로 쓰일 수 있는가, 뭐 그다음에 그 나무 밑에서 학교를 짓고 뭐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그 안에서 공부를 잘 하는가,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가, 목재는 어디서 구해와서 어떻게 짜는가, 이런 걸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게집 짓는 사람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집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르키텍톤, 곧 근본, 근원, 원리를 아는 장인이라 부르게 됐고, 이것을 오늘날의 건축가를 뜻하는 아키텍트가 됐다. 다른 기술들은요, 대체로 한 가지 목적을 정확하게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건축은요, 잘 바뀌지 않는 것,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이거를 기술로 번안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건축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같이 사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계와는 다르다 이거죠.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가 건축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부터 한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건축이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말은 일본에서 번역된 조어예요. 만든 말이에요. 세운다, 건, 올린다, 축. 이건 모두 물질적인 행위만을 표현된 것이니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영조라 하자. 지어서 만든다는 뜻이 있으니까 좋지 않는가 해서 이런 주장이 유행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어요. 첫째, 아키텍처라고 하는 생소한 개념어가 이 일본에서는 포르투갈의 통역사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1595년이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지은 말이 아니래요. 여기 뭐 일본 말로 스미카네노 가쿠몬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건축 제목에 먹추를 치는 기법의 학문. 그 다음에도 이말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단어가 있는데 모두 이 용어들은 집을 짓기 위한 기초적인 것, 집을 박는 방식을 어떻게 넣을까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어요. 이때 이제 건축을 뒤바꿔서 축건이라는 말도 이때 나왔어요. 여기 이제 1862년에 건축학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64년에는 조가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어요. 참 이상한 말이죠. 근데 뒤에, 건축 뒤에 학이라는 말 붙였고, 조가, 집을 만든다는 술이 붙었어요. 요걸 왜 붙였느냐, 이렇게 굳이 썼느냐, 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아까 테크네란 말을 번역해서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네가 아까 예술과 기술이 나뉘지 않은 기술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넣으려고 쓴 말이 그랬어요. 지금 들어보면 조금 아주 낯설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1887년에서 96년 사이에 아키텍처에 대한 번역어가 둘로 압축이 됐어요. 건축, 조가. 그러다가 97년에 건축으로 정하자. 그래서 일본 조가학회가 일본 건축학회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키텍처를 설명할 때 아까 영어로 The Art of Science of Building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트가 술, 사이언스가 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짓는 방식, 빌딩은 건물이 아니에요. 짓기예요. 짓는 방식, 술과 짓는 학이다라고 해야 돼. 이게 술

풀도 되고 학도 되는 요 오화라고 하는 말이 요게 테크네란 말이에요. 어느 하나를 내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키텍톤의 테크네란 말을 어떻게 유지할까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건데, 우리가 보통 술이다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눈으로 몸으로 익힌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좋고 나쁨을 가늠해요. 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듣고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이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가늠해요. 그러니까 건축에는 술도 있고 학도 있다. 테크네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고, 그게 아트 오어 사이언스 오브 빌딩이란 말을 우리 그뭐 동양권내 말로는 안 되고 우리말로 안 되니까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굳이 건축술, 건축학이라고 했는데, 이 건축술이란 말이 줄여서 건축이 됐고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세우고 올린다, 건하고 축한다, 이런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이 아키텍트의 테크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잘 쓰이지 않으니까, 뭐, 듣기에 좀 거북하시겠지만, 뭐, 건축이면 건축이고지, 뭐, 건축술은 뭐고, 건축학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을 위해서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의술이 있고 의학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Art of Science of Medicine입니다. 짓기하고 똑같습니다. 의술과 의학은 같지만 다른 거예요. 의술은 Art of Medicine이고요. 의학은 Medical Science예요. 얼마나 똑같은 말입니까? 근데 왜 의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건축술 그러면 의미를 제기합니까? 의사 선생님들, 의학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의술은요, 기술은 기술인데요. 사람을 고치는 테크네래요.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의학하시는 분들이 연구할 때 테크네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술이나 건축학도 똑같은 이유를 담고 있어요. 건축술은 그래서 줄여가지고 건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건축 그러면 건축술이려니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본래 어원과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아키텍처의 번역어를 건축이라고 이렇게 세울 건 싸울 축자를 썼는데, 이게 어떤 뜻을 갖는 건가? 이 본래 뜻을 제대로 번역한 조어인가를 좀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칼리니시 스톤즈가 있죠. 스코틀랜드 북쪽에 이렇게 세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보면서. 이 질문. 인간은 왜 저렇게 큰 돌을 세울까요? 왜 세워야지 직성이 풀릴까요? 이게 세운다고 하는 의미라 이거죠. 벽을 쌓지요. 기둥을 세운 것은 건이고 벽을 쌓은 것은 축이죠. 이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이 집을 만들었을까요? 1500년 전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집을 지어야 되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아야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우고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낮춰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을 하고 축을 했죠. 그래서 지어진 건물이 생겼죠. 그래서 건축과 건물은 구별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건이라는 축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의미를 좀 살펴보자. 이건 학설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교훈을 주기 위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겨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율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있는데요. 법률, 법령이죠. 분율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거를 척자가 있어요. 이 거래척자에서 은자가 나왔어요. 이 가운데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법령을 만든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 율자는 뭐냐면 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손가락 다섯 개가 쥐고 손을 들고 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쓰냐? 서로 약속한 걸 쓰겠죠. 더 나아가서 사회가 약속한 걸 쓰겠죠. 그 약속한 걸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는데 길게 걷자. 이 길게 걷는 게 뭐냐면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분율조가 되어 있네요. 뭔가 사람이 약속한 바를 가지고 한쪽은 짓고 한쪽은 행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세울 건자가 뭐냐 그러면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멀뚱멀뚱 그냥 세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 사사가 약속한 거 이런 걸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기둥을 세워야 되고 벽을 둘러야 된다. 그게 칼라네치 스톤 같은 거였어요. 이게 뭔 옛날 얘기 같습니까? 근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자가 법률자나 세운다고 하는 글자에 들어간 것은 모두가 다 집을 지을 때, 약속할 때 법률이나 건축물로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축자는 어떤 거냐?

그러면 싸타 다지다 지자죠? 맨 밑에 나무가 있네요. 나무 밑에 뭐 이런 글자를 올렸죠. 그것도 축자라 그러는데요. 그거 왜 대나무를 하나 올렸잖아요. 이게 지붕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글자를 보면 풀이 쓰면 요 글자 더하기 요 글자예요. 한자는 읽지 않을게요. 그 가운데 있는 요 범자라고 하는 건 토담틀이고요. 이 공대할 때 쓰는 공자는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쌓아가지고 구멍을 뚫, 창을 냈다는 거죠. 나무를 깔고 벽을 둘러서 창문을 내고 위에다가 대나무로 지붕을 덮었다. 얼마나 잘 지은 한자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질로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란 말은 뭐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서로 약속한 바가 미래를 향해 오래 나가도록 구체적으로 짓는 것이다. 약속한 거한게 없는데 뭘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울 건자는 뭐냐면 일종의 제도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로 옮긴 이 건축은 아주 좋은 말이고 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종묘를 보면 어떻습니까? 종묘는 국가적으로 유교의 지배 개념을 만들었던 제사를 지내던 그 것이죠. 거기 이제 확립한 그런 제도가 먼저 있어요. 이게 법률자예요. 이거를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장소와 공간이 필요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존속을 기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 당긴다는 임자예요. 그래서 세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종묘뿐만 아니라 종묘가 뜻이 제도라는 뜻이지만 건물의 이름도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기 독일 국회의회 의사당 건물도 보면은 국가의회 의사당 건물도 보면 여기에 도움을 이렇게 씌웠어요. 유리로. 유리를 씌운 다음에 밑을 내다보겠어요. 사람들은 도움 위를 다녀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계신 국회의사당 위를 국민들, 시민들이 이렇게 걸어 다닌다. 그게 아니라 저 도움 위로 다니면서 통일된 조국의 도시를 보자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할 때그 위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법률이고 세운다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으니까 종묘나 독일의 국가의회의사당이나 마찬가지죠. 이 보시는 사진은 알제리 음자브 계곡의 엘 아테우프라는 사진인데요. 그걸 내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집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크고 작은 집들이. 집마다 바끔바끔 들린 중정을 기대가지고 온통 벽투성인 집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이거 신통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여서 뭘 만들죠? 마을을 만들잖아요?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1748년에 이탈리아의 건축가였던 지안바티스타 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놀리의 로마 지도를 그렸어요. 여기 보면 사적으로 쓰이는 건물은 모두 검게 그렸고요. 공공 건물, 도로, 광장. 그러니까 사람이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하얗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 건물은 도로나 광장하고 같다. 이렇게 본 지도지요. 이 지도를 보더라도, 이 도시라고 그러면은 건물보다 큰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두개 그림 사진을 잘 보고 음미하시면 도시는 무수한 건물로 이루어진다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무수하게 모여있지 않으면 도시는 안 생깁니다. 도시 계획을 아무리 해도요, 건물이 들어가서 그거를 채워주지 않으면 도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을 보자. 고가도로 옆에는 뭐 아주 작은 건물이 있고 상업 건물에 밀집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는 한적한 주택 건물도 많다고 막 이렇잖아요. 복잡하죠? 여기 이제 이 생각이 이 동네 주변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물로 이루어진 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니까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서울 대치동에 학원이 많잖아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찾는 음식점을 이렇게 빨갛게 풀어트려 봤어요. 그러니까 빨간 점이 무지하게 많아요. 음식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음식점이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뭘 뜻하느냐? 모두 무언가의 건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지만 늘 가운 그 안에 있으려니 하는 학생들을 찾는 식당이 이렇게 많이 분포된다는 거죠. 저왜 저럴까요? 그건 뭐냐 그러면 장소와 공간 속에는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무언가 자신과 또는 우리들의 오래된 추억이 자리를 잡는다는 게 있고요. 그 속에 개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요, 쓰다 버리는 그런 단순한 물체나 도구가 아니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 생활 속에 우리와 호흡하는 물체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기억을 담게 되는 이상한 도구예요. 도구 중에서 가장 커요.
학교를 졸업하면 어디 가세요? 졸업한 다음에 먼 훗날에 학교 찾아.

나오잖아요. 학교 찾아오려고 앨범도 찍잖아요. 근데 학교가 사라졌어요. 쓸쓸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학교뿐이겠어요? 건물과 그것을 둘러싸여 있는 마을과 도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중요한 역사의 이정표가 된다. 그러겠죠. 또 뭐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의 이정표가 되느냐?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역사가 이정표가 된다라고 목표를 잡아야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지요. 이것들이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뭡니까? 생활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생활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속되는 생활을 가꾸고 길러야 돼요.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죠. 건축은요, 아이를 기르고 나무를 기르듯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르고 자라게 해야 돼요. 자라게 안 되니까 뭐 1층짜리가 3층이 되고 3층이 5층이 되고 이게 아니라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크도록 그걸 해줘야 된다.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다. 100년도 가야 된다.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생각하는 자세잖아요. 건축이 특별히 그렇죠. 홍대 앞에 거리의 풍경이에요. 이 말은 뭐죠? 건물이 풍경을 만들죠.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우리나라 대도시에 가 있는데 그 도시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거기에 뭐 이상하다, 뭐 지저분하다, 뭐 이상하다 그래도 아 깨끗하게 우리 집에 있는 내 옷이 전부 다 깨끗해요. 헌 옷도 있고 새 옷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도시는 더 그렇죠. 도시의 그 다이나미즘을 전해주는 건물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서울의 다이나미즘을 전해주는 건물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미술관 뽑겠습니까? 극장, 박물관, 시청사, 뭐 대규모 공공 건물,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완성도가 높은 건물?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건물 한 개, 열 개, 스무 개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무슨 도시의 다이나미즘이 생겨요? 그렇게 도시를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잘난 건물, 깨끗한 건물, 멋있는 건물 갖고 도시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 건축의 미학이나 형태보다도 주변의 환경, 용도, 이런 조건 속에 우직하게 대응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건물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대지의 조건이 있어요. 기술적인 조건이 있어요. 관리의 조건, 서로 다른 규범들이 얽혀서 저런 집들이 만들어져요. 한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나 그 무명한 건물들이 도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건물들이 도시를 설명해, 설명하는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찾아보고, 그거를 의미를 살펴보자, 라는 얘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뭐 도시 계획이 먼저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건물을 배열하고 짓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게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21세기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20세기의 도시개발은요, 도시개발이라는 수법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도시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건물이 모여서 집적해서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죠? 이런 그림을 보더라도, 서울이나 도시 등 우리의 대도시는 어떤가를 보면요, 소수의 거대한 인공 구조물과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무수히 작은 건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이용하는 도시 기반이 있는가 하면 뭐 도로 뭐뭐 뭐 이런 거 많죠. 몇 달, 몇년 단기간으로 이용하는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새 건물과 오래된 건물이 동시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지역에.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도시라고 하는 거는 다종다양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균질하지 않아요. 그리고 겹겹이 에워싸여 있는 게 도시의 특징이고 재미고 묘미고 그게 에너지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소비 기지를 어떻게 가치의 생산 기지로 바꿀 건가? 뭐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중심이 주변을 바꾼다는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주변이 좀덜 못한 것이 중심을 바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21세기 현대의 철학의 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 기존의 도시 공간을 중시해야 되죠. 우리가 환경이란 말참 많이 해요. 인바이런먼트. 인바이런먼트의 인바이런이라고 하는 건 에워싸는 건데요. 뭘 에워싸느냐? 큰 강과 산이 에워싸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에워싸는 겁니다. 내 몸의 인바이런먼트는 이옷한 장서부터 시작해요. 내 몸을 가리니까요. 여기서부터 인바이런먼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크기와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체의 어떤 주변, 가까운 주변, 손에 닿는 것, 그게 리얼리티가 있다.

0: 건물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건물이 이렇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장소에도요, 보면 노후화된 건물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이 진부한 건물들을 어떻게 수복 재생하느냐 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담고 있다. 자, 이런데도 우리가 건물이니 건축이니 또 건축을 잘못 이해해서 뭐 정신이니 형이상학적이니 이런 거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두 건물의 문제로서 이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뭐 학교가 있었는데 미술관을 만들자. 뭐 옛날 도살장 건물이었는데 그걸 박물관을 만들자. 뭐 여러 시설 전용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죠? 그게 지속 가능한 사회에 건축과 건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스토크들, 잠겨 있는 우리의 자산 같은 것들을 그냥 어떻게 이 사용할 것인가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정규 분포 곡선의 얘기를 좀 드릴까요? 건축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 곡선인데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조금 파란 초록색으로 있고 가운데 좀 붉은색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대학교 성적 분포표 같아요. 여기에 저기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아주 우수한 우등생 건물이겠죠? 가운데 보라색이나 또 그다음에 여기 파 저기 붉은색으로 있는 것들은 좀 열등하거나 보통이겠죠? 열등은 저 왼쪽으로 가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우등생 뽑듯이 건축물을 바라보면 건축물의 대부분은 사라져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20세기 근대 건축과 근대 도시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뭐냐? 저 가운데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질이 높은 건축으로 바꿀까? 아키텍처로 바꿀까? 아까 아키텍처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서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고 기억을 남기고 사랑받는 건물. 듣고 나면 다 멋있는 얘기들인데, 멋있는 얘기니까 받아들여서 지어야 되죠. 앞으로 신축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뭐, 아이들도 조금씩 난다 그러잖아요.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축이 계속 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잘 생각한 질이 높은 건물, 질 높은 건축, 올바른 건물, 건축,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였고요. 역시 건축을 아키텍처라고 번역한 이것들, 이 어원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어원을 한 거는 지식을 늘리자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기술을 통합하며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변치 않는 그 가치가 뭐냐? 그 다음에 건축을 통해서 여러 기술들이 통합되어 있는 그큰 기술을 어떻게 보고 건축을, 건물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짓기를 할 텐데, 짓더라도 함부로 짓지 말고 올바로 지어야 된다. 그러려면 사전에 잘 기획해야 된다. 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또 다른 미래의 건축주를 위해서 기획해야 된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짓는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이 건축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겠다. 건물에 대한 이해도 달리해야겠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의 시작이 되니까 늘 함께하는 건물이기에 모두 중요하다고 여겨줘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에 건물을 폭넓게 존중하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자산들을 잘 꾸려나가자. 모두의 책임이다. 이것을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구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기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다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를 삐끗했다든가, 그쵸? 허리를 좀 다쳐서 좀 아프다든가, 그 상황 설명을 할때 써야 되는 표현과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제일 먼저 다치다라는 얘기하고 삐끗했다라는 얘기의 어떤 뉘앙스의 단어들을 좀 찾아가지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이 허리를 다치다 쪽은 그냥 어디를 다칠 때도 쓸수 있는 동사가 뭐죠? 다치다. 다치다 아시잖아요. hurt죠, hurt. I hurt my back. 아, 나 허리 다쳤다. 나손 다쳤어. I hurt my hand. 나발 다쳤어. I hurt my foot. 그죠? hurt. hurt 자체는 동사 변형이 똑같죠? hurt, hurt, hurt. 과거도 hurt예요. hurt, 소유격 주고, back. hurt one's back. 들어볼게요.
1: Hurt one's back. Hurt one's back.
0: 자, 이 삐끗하다를 두 가지 좀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허리 쪽 근육을 좀 삐끗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근육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려면, pull a muscle in one's back. 자, 이것도 사실 삐끗했다 쪽에서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요. pull a muscle이란 건 내가 어떤 근육을 당겼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당기다의 의미가 아니라 좀 놀랬다는 얘기죠. pull a muscle. 허리 쪽 근육이 좀 놀랬다 혹은 삐끗했다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허리 안에 있는 근육이니까 in one's back 이렇게 묻습니다. Pull a muscle in one's back. 자, 들어볼게요.
1: Pull a muscle in one's back. Pull a muscle in one's back.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허리를 삐끗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있기는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Twist란 동사가 있습니다. Twist one's back 혹은 Sprain one's back도 있어요. 근데 오늘 두 가지 또 하면 또 헷갈리니까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여러분, one at a time, okay? 오늘은 그냥 twist만 하세요. Twist one's back. Oh, I twisted my back. 이게 뭐냐면 허리를 살짝 좀 잘못 움직여서 아! 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삐끗이잖아요. 그러니까 twist가 뭘 꼬다라는 얘기인데 이 꼬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부상 쪽에 많이 씁니다. 아우, 나 손목을 좀 삐끗한 것 같아. I think I twisted my wrist. I think I twisted my ankle. 아, 나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아. 이런 의미로. 들어볼게요.
1: Twist one's back. Twist one's back.
0: 잘 기억하세요. 이 twist가 부상 쪽에 쓰인다는 거. 자, 나 허리 근육을 삐끗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이 I think I twisted my back. 해도 되고요. 그게 간단한 버전이죠. 이걸 해볼까요? I think I pulled a muscle. 과거니까 I think. 생각한다. 현재 시제. I pulled a muscle. 과거 시제. In my back. 소유격 넣어주고 마무리. 그죠?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다시 한번. 그 상황 생각하면서.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아이고, 허리를 좀 다친 것 같아. 그죠? 들어볼게요.
1: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0: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자, 허리를 다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할 수도 있고, 그죠? 운동을 좀 너무 과도하게 하다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것까지 가는 게 겁니다.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거는요. 자, 무거운 물건을 들다. 무거운 걸 뭐라고 그래요? heavy라고 하죠? 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lift라고 하죠? 자, 이 어순만 잘 보세요. lift heavy가 아니라 lift 뭐뭐뭐 heavy거든요. lift something heavy. someth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란 뜻이니까 뭔가 무거운 걸 들다예요. 그죠? Lift something heavy. Lift something heavy. 자, 들어볼게요.
1: Lift something heavy. Lift something heavy.
0: 자, 운동하다가도 허리 많이 다칩니다. 그쵸? 역기 같은 걸 들다가도 다칠 수 있고, 아무래도 뭐 격한 운동을 하다가 너무 많이 해도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자, 무리하고 좀 과도한 운동을 excessive라고 합니다. Excessive exercise. 뭐 너무 오랜 시간 했을 수도 있고 강도를 너무 세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 너무 무거운 걸막 들려고 했을 수도 있고 excessive exercise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excessive exercise. excessive exercise.
0: 무엇이든 간에 excessive는 안 좋은 거죠. 도가 지나친 걸다 excessive라고 하니까요. 됐죠? 자, 그다음에 제대로 걷지 못하다. 자, 걷다는 walk 동사 쓰시면 되는데 cannot walk properly. 이거 간단하죠? 자, 부정어 주면서 두 단어 하나로 붙여 써야 됩니다. 이거 띄었으면 안 돼요. cannot 한 단어예요. can의 부정은 cannot walk properly. cannot walk properly. 물론 축약해서 can't. can't 하셔도 돼요. can't walk properly. 입 벌리시고 walk가 아니라 walk. can't walk properly 혹은 cannot walk properly. 들어보세요. 발음.
1: cannot walk properly. cannot walk properly.
0: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허리 통증에 대한 주제가 바로 전체적인 테마고요. 소주제로 좀 나눠서 하나하나씩 단어와 표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허리 통증과 그다음에요. 허리 치료 이야기를 같이 연달아 해봤고요. 오늘은

0: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허리를 다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you could hurt your back. 허리가 다쳐서 아픈 거죠.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아플 수 있다야. 응? 다쳐서 아픈 거니까 you could hurt your back. 몸할 수도 있다의 가능성이죠.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while 줄 거면 ing 붙여야죠.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뭐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 허리를 다쳐서 아플 수도 있어.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들어볼게요.
1: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를 다치면 뭐 파스 붙이고 뭐 찜질하고 막 이래요. 막 뜨거운 찜질도 하고 찬 찜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증상이 호전되면 모르겠는데 악화되고 더 아프고 계속 일주일 동안 가고 이런 이제 병원 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증상이 악화되는 거 뭐라고 그래요? Get worse. 이건 쉽죠? Get worse. 아, 나 허리 아팠는데 어제보다 더 아파. 그럼 my back pain is getting worse.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게 필요해요. My back pain is getting worse. My back is getting worse. 이래 되고 get worse.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거죠. 들어볼게요.
1: Get worse. Get worse.
0: 어제는 요만큼 아팠는데 오늘은 이만큼 아파. 이거 어떻게 해요? Hurt a lot more. 간단해요. 여러분 이건 콜로케이션 연습이에요. 단어를 어려운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 조합해서 우리가 쓰는 연습을 자꾸 읽어보면서 입에 붙이는 연습입니다. Get, 자, hurt a lot more. 다시 한번. Hurt a lot more. 강세 양쪽 주시고 들어보세요.
1: Hurt a lot more. Hurt a lot more.
0: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지속되다. 이게 뭐 일주일이 아니에요. 2주, 3주, 뭐몇 개월. 고질적으로 아파요. 그럼 이제 지속 기간을 얘기할 때 동사가 필요하겠죠? Last 동사입니다. Last for a long time. 자, for는 기간이니까 오랜 시간 지속되다. Last for a long time. 다시 한번. Last for a long time. 들어볼게요.
1: Last for a long time. Last for a long time.
0: 오케이, 좋습니다. 허리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자, 허리 문제라는 것 자체가 그냥 back 다음에 problems 이런 거 붙여주면 돼요. 허리 쪽 문제.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좀 약간, 휘었다든가, 이런 것들. 그죠? scoliosis라고 하죠? 측만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back problems 해서 S 붙여서 일반화시킬게요. 일반적으로 허리 쪽 문제가 하루아침에 낫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쭉 오랜 기간 이게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 can last for a long time. 요 can하고 could는 이런 경우 똑같은 의미라 했어요. could 해도 되고 can 해도 됩니다. 뭐뭐 할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런 경우는 거의 뜻 차이가 없어요. 자, back problems can last for a long time. back problems could last for a long time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last for a long time. can에 힘만 주지 마세요. 자, 들어볼게요.
1: Back problems can last for a long time. Back problems can last for a long time.
0: 허리를 다친 경험 오늘 주제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You ready? 허리 근육을 삐끗하다에 해당하는 표현 아까 기억나시죠? Pull a muscle in one's back. 요거 꼭 기억할게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자, 들어볼게요.
1: Pull a muscle in one's back. Pull a muscle in one's back.
0: 그 다음에 들다 뭔가 무거운 걸 어순 기억나시죠? Lift something heavy. 들어봅니다.
1: Lift something heavy. Lift something heavy.
0: 자, 이 통증이 오래 가요? Last for a long time. Last for a long time. 들어볼게요.
1: Last for a long time. Last for a long time.
0: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제 허리 쪽 문제 중에서 허리를 다쳤던 경험, 이런 걸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 원하시면 저희 모든 방송에 대한 다시 보기를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와서 여러분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EBSE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여러분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답 붙여서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Explain versus describe. Explain versus describ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xplain 그리고 describe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오늘은 확실하게 저희가 구별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요, explain입니다. 이거는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xplain, explain, explain. 그래서 E로 시작하지만 explain이라고 발음하는 것보다는 I 발음 느낌으로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explain 이거보다는 explain, explain. 아마 사전 보시면 두 가지 발음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explain,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때 explain 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hen you make things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we use the word explain. 그리고 복잡하거나 모르는 것을 설명해 줄 때 explain 단어를 사용해요. We use the word explain also when you are making something very complicated or something very complex into something that is really easy to understand. Okay? So when the person doesn't know something or is unclear about something, you explain in order to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explained what happened. Can you explain why? She explained the situation. Explain, 설명하다. Explain.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줬어. I explained what happened. 그래서 누구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I explained what happened. I explained what happened. 두 번째 문장은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 수 있어? Can you explain why? Okay, so I am confused or I don't understand something. That's why I'm asking this question. Can you explain why? Can you explain why?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그녀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 She explained the situation. So when you explain something, you're making things clear. You're making the other person understand.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Explain. She explained the situation.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 explained the situation. She explained the situation. Alright, explain.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describe로 넘어갈게요. Describe, 묘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D-E이지만 여기도 여전히 I 발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훨씬 더 발음하기 쉬울 거예요. Describe. Describe. Describe. Very good. Okay. Describe. 자세히, 세세하게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describe when we're being very detailed with our explanation.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설명할 때 describ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를 쓸 때 아니면 내 과거에 대한 그런 뭔가 경험이나 이거에 대해서 쓸 때 이런 거 주로 describ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상대방이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질 만큼 이게 상상이 될 수 있게 이거를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escribe입니다. 그래서 explain 같은 경우는 상대방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explain이지만 describe는 상대방이 정말 그거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문장대 한번 볼게요. I described the house. Can you describe what she looks like?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Describe, 묘사하다. Describe.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은요. 나는 그 집을 묘사했어. Okay? 그래서 이 집을 정말 디테일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은 갈색이고 창문들은 뭐 이렇고 뭐집 크기는 이렇고 방은 몇개 있는데 이 방은 이렇고 카페트도 뭐 이런 색깔이고 되게 묘사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describe. I described the house. 그래서 이거를 묘사를 하면서 상대방이 상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I described the house.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할 수 있겠어요? Can you describe what she looks like? Okay.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는 정말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묘사하다, describe라는 단어를 씁니다. Can you describe what she looks like? Okay, good. 그리고, 너 자신을 세 단어로 묘사해봐.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그래서 이세 단어를 정말 잘 생각하셔가지고 상대방이 정말 아, 이런 사람이구나 상상할 수 있게 describe 단어를 썼어요.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네, 정리해 드릴게요. Explain. 이거는 설명할 때 상대방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어려운 거를 조금 쉽게 명확하게 설명할 때 explain. 그리고 describe 같은 경우는 상대방 상상할 수 있게 묘사를 하는 거죠. Describe. 이렇게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explained what happened. I explained what happened. I explained what happened. I described the house. I described the house. I described the house. And that is all of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don't forget to review all the expressions that we learned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UBS 생활영어의 선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Welcome back indee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주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1: Yes,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의 추억 또는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h-huh.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did too, but I played in the sandbox as a kid.
0: Sandbox라는 게 나왔어요.
1: The sandbox.
0: 네, I played in the sandbox. As a kid, mm-hmm. 어렸을 때 모래놀이통에서 놀았어요. Mm-hmm. 저는 샌박스, 모래놀이통까지는 아니고 그냥 놀이터에 모래가 쌓여 있어서 그냥 거기서 놀았던 기억은 많아요.
1: In our backyards, we usually have a thing that looks like a kiddie pool 네네. full of sand, you know? Like the one you buy for your backyard.
0: 저도 친구들한테, think it's that one. 그러니까요. 친구들한테 이야기 듣고 사진을 보니까 그런 통 같은 아니면 이제 집안이나 마당에 놓는 아이들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미니 수영장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모래가 가득한 거죠. 그런 곳에서 놀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It was awesome.
0: 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미국에 계시는
1: 리처드 씨입니다.
0: 리처드 씨의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리처드 씨, 나와주세요.
2: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0: 네, 지금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 중 하나라고 묘사해주고 있어요.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1: So Richard said,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0: 네, backyard sandbox라고 했습니다. Yeah. 그래서 뒷마당에 있는 모래놀이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친구 중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과 놀았던 것이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mm-hmm. from childhood라고 mm-hmm. 하네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 중 하나라고. Mm-hmm.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2: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올더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뭐
1: 예.
0: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다, 몇 개월이다 이런 얘기 할때 이외에는 8살이면 다 8살인 거고 9살이면 다
1: 야.
0: 9살인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나이가 모두 다 1월 1일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생일에 변한다 보니까
1: It's literally on your exact birthday,
0: 네네 그래서
1: right? Not a
0: 항상
1: day before.
0: 그렇죠. 뭐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지 서로 비교하다가 oh, you're 3 months older than me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차드 씨 머릿속에도 이 친구가 나보다 두달 빨리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나이인데 생일이 그 친구는 몇월이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two months older인 거죠.
1: Yeah, and he says to the date.
0: to the
1: So that
0: day.
1: means it's the same date of the month as well.
0: 리차드 씨 생일이 12월 30일이다. 그러면 이 친구의 생일은 10월 30일. 정확하게 두달 먼저 태어난 친구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겠죠?
1: And next he says, So, because we were virtually the same age and had many of the same interests,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0: 네, 여기에서 핵심 어휘 하나 나왔죠? 사실상 거의
1: Virtually.
0: virtually. virtually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것 중에서 앱으로 쓸수 있는 AR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셋을 쓰고 볼수 있는 VR도 있습니다. VR에서 V가 뭘 가리키죠?
1: Virtual reality.
0: 가상현실이죠. 네, 그래서 virtual reality 할때그 virtual은 가상이에요. 현실과는 달라요.
1: Yeah.
0: 그런데 virtually라고 하는 순간 뭐 가상으로라는 뜻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1: Yeah.
0: 그 대부분은
1: It's confusing.
0: 사실상이라는 뜻으로
1: Yeah,
0: 쓰여요.
1: it means more real. So then it's virtual reality. I guess they made a real reality in the equipment on the
0: 오케이.
1: technology. I don't know.
0: 그래서 virtual이라고 그냥 형용사로 쓸 때에는 가상 쪽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이고요.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virtual studio. We are in a virtual studio.
1: We are.
0: 지금 가상
1: This is
0: 지금
1: not real.
0: 네, 뒤에 있는 엽서가 실제 저 엽서가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virtual인데 부사로 virtually가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거의 이거나 다름없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많이 분리가 돼 있는 느낌인데 나중에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이 더 흔해지면 약간 이거 가지고 말장난도
1: It's
0: 많이
1: gonna
0: 나올 것 같아요.
1: change,
0: 예.
1: yeah.
0: 자, 그래서 because we were virtually the same age, 거의 나이가 같았고 and had many of the same interests, 같은 관심사도 많았기 때문에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1: All right. Next, he says, and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my childhood was spending time with him in the backyard sandbox.
0: 그리고 저의 very earliest memories. 사실은 my earliest memories라고 해도 뜻은 가장 어렸을 때 기억 맞습니다. 그런데 very가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 기억 중에서도 가장 어렸을 때 강조해 주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중 하나는 was spending time with him in the backyard sandbox. 뒷마당의 모래놀이통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1: Sounds awesome. Let's keep watching.
2: Do you know what a sandbox is? I don't know if they have them in Korea, but we do have them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still have them. You can buy them now.
1: Do you know what a sandbox is?
0: Sandbox, 모래놀이통이 뭔지 아세요? 라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있고요.
1: If you didn't, you do now, right? Next, he says, I don't know if they have them in Korea, but we do have them in the United States.
0: I don't know if they have them in Korea.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but we do have them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는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문장 좋고요. 만약에 리차드 씨가 좀더 직접적으로 한국 분들 여러분들은 한국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I don't know if you have them. I don't know if you have them in Korea라고 했어도 의미는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they는 그냥 사람들,
1: People.
0: people in general. All right.
1: He says, Children still have them. You can buy them now.
0: 아이들이 여전히 그걸 갖고 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다 이 느낌보다는 여기서 children은 그 모래놀이통을 예전에 갖고 있던 아이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1: No.
0: 요즘 아이들도
1: Yeah, so like maybe a toy we had when we were little is like outdated now, but children still like to have them these
0: 그렇죠.
1: days.
0: Even children these days.
1: These days,
0: 네,
1: right?
0: 요즘 아이들도

0: 네, 이번 시간에는 샌박스, 모래놀이통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Can I go back to the days

0: where I just played in the sandbox, chilling in my diaper. I have not played in the sandbox in forever. The last time I played in the sandbox was when I was a kid.
1: 네, 같이 보죠.
0: Adrian says,
1: Can I go back to the days? 이렇게 뒤에 나오는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Can I go back to the days where I just played in the sandbox, chilling in my diaper? 그냥 모래놀이통에서 노는데 얼마나 어렸었냐면 chilling in my diaper. Chilling이라는 것은 relaxing.
0: Relaxing. 네, 그래서 I was chilling on the sofa.
1: 그냥 소파에서 쉬고 있다. Chilling인데요. Chilling in my diaper 하면 그냥 기저귀 차고 마음 편하게 모래놀이통에서 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0: So Janelle says,
1: I have not played in the sandbox forever. In forever.
0: In forever.
1: 네, in forever이라는 거는 in a long time인데요. 모래놀이통에서 안 놀아본 지 정말 오래됐다는 말이죠. The last time I played in the sandbox was, obviously, was when I was a kid. 가장 마지막으로 모래놀이통에서 놀아본 거는 어렸을 때였다. 이런 글입니다.
0: Okay,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Have you guys ever played in a sandbox or experienced a sandbox?
1: 네,
0: Let us know. 저는
1: 개인적으로 sandbox보다는 그냥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했던 것 같은데요.
0: Right,
1: 네.
0: at the park. I noticed that you have those a lot at the parks in Korea. Anyw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for today.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Bye.
1: 감사합니다.

0: up with mom? There was no response from his sister, which was pretty normal. The clock on the wall said 8:15 a.m., but the time on his phone was 9:08 a.m. The clock had stopped. Everything had stopped. Okay. 자, 엄마도 반응 안 하고 마이라도 반응이 없어요. The clock stopped. 시간이 멈췄어요. All right, let's see what's going on. 여기 사진을, 그림을 보면은 이 비둘기가 있잖아요. 오, 이렇게 그 날개를 이렇게 펴고 he's hovering in the air. 오, toast뿐만 아니라 pigeon도 그러는 거예요. Pigeons don't hover like that.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마이라한테 아니 엄마 왜 그래? 마이라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멈췄어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Shinoy pressed the Special Chaos Crew app on his phone to bring his favorite TV characters into his own world. Call to action, Chaos Crew! Mustang Harry sprang out of a flash of light and bounded around the kitchen. He nodded to Shinoy and sniffed at Milo. Greetings, friend, he barked, but tilted his head when he got no response. What's happened to Milo? What's happened to everything? Asked Shinoy. It took Harry a few moments to gather information from his Chaos Crew data implant. I'm registering a disturbance in time. 자, 해리가 딱 이제 나타났는데 마일로한테도 greetings friend 서로 강한 개니까 서로 이게 그렇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녕 그러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슈노이도 이 개뿐만 아니라 다 그래. 그래서 해리가 I'm registering a disturbance in time. 자, disturbance is our third word. 자, to disturb는 방해하다 이렇게 동사로 쓰이는데 명사로는요 ance disturbance 방해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a disturbance in time 시간에 방해가 있다. 오케이, 자 우리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Let's continue reading.
1: But how come I'm not affected? Asked Shinoy.
2: It's your phone. You're connected to another dimension in space and time.
1: Cool!
2: The disturbance is radiating from the center of town, Harry growled. Come on, let's go.
0: Harry shot out of the door and Shinoy had no choice but to follow. They wove in and out of all the people frozen in time like statues. It was really weird.
3: Okay. 자, 친구들, Harry가 왜 이렇게 Shinoy는 얼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볼까요? Alright. 자, 왜 나는 괜찮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멈췄는데? 그래서 Harry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It's your phone. 네 핸드폰 때문에 그래. 근데 왜 그러죠? 자, you're connected to another dimension in space and time. 자, 시간과 공간에 다른 차원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슈노이하고 우리 케어스 크루하고 호출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슈노이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도시 중심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They're all frozen. 자, 얼었어요. right? 그래서 조각상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Hmm. This is it right here. So, 그래서 the day that time froze. 시간이 멈췄어요. Why? All right. So, we will continue reading the book next time, so join me soon. Take car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자, 제목이 과장님과의 휴가 전 업무 폭탄. 아, 원래 항상 어디를 떠나려고 하거나
1: 네.
0: 집에 가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일이 많아집니다.
1: 맞아요. 아. 특히나 이제 휴가철 되면은 아하. 제 여동생도
0: yes.
1: 같이 일을 분담하는 다른 아하. 동료가 아하. 휴가를 가는 날은 본인은 못 가고 일이 두 배고
0: 아.
1: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항상 뭔가 막판에 벌어져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영어 표현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줬습니다.
1: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0: 가지 말란 얘기예요.
1: 예.
0: 네. 자,
1: 조금 그렇네요.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요런 문장이에요.
1: 아니, 떠나기 전에 이거 다 끝내가
0: 으흠.
1: 너무 가혹한데요?
0: 가혹합니다.
1: 본인 일 아니라고 해서 조금
0: Well,
1: 약간.
0: 어쩌겠어요. 네.
1: 아,
0: 자,
1: 정말.
0: 아쉽지만 이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1: 네.
0: guys. Alright.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2: Oh, is everything okay?
1: 아,
2: Oh,
1: 그니까, in English.
2: yes, please.
1: My boss give the three task.
2: Oh, three tasks?
1: Yes, for me.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Oh, vacation.
2: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Oh.
1: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2: Huh?
1: 그러니까 three vacation you before done three task to
2: Huh?
1: me.
2: Oh, she said?
1: She said, yeah.
2: Oh, man,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Cruel?
2: No, that's cruel.
1: Cruel.
2: You know, bad.
1: Bad.
2: Yeah, I'm glad she's not my boss.
1: You boss 해. 나, I hate my boss.
2: 'She's your boss.
0: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사장님 아들이었다고.
1: 정말.
0: 아이고, 어떡할 뻔했어요.
1: 아니,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0: 안 좋은 소문 날 뻔했네요.
1: 큰일
0: 네.
1: 나요.
0: 자, 오늘 내용도 직장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1: 네.
0: 활용해서 생활 영어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4: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4: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한숨이 팍 나오면서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아,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0: 스트레스 오죠?
1: 네. My boss just gave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나한테 준 거예요?
1: 네. Give
0: 오케이.
1: me three new 업무.
0: 아.
1: 업무인데
0: 세 가지나 일을 주다니.
1: 업무는 직업이랑 달라요. Job을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업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업무니까.
0: 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 예, 네, 그쵸. 뭔가 임무 같은 거잖아요. 주어진 일. 그래서 저는 task.
0: 오?
1: task 써볼까요?
0: You know this word?
1: Yeah.
0: 오케이.
1: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T-A-S-K. 웬만해선 잘 보기 좀 힘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슬기 씨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잘 잡아냈는데요.
1: 네.
0: 약간, 이거는 당연히 틀릴 리가 없는데 하는 부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뭐냐면,
1: 아유!
0: tasks. 에서, 왜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죠?
1: 세 가지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task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task라는 단어를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아요.
1: 그렇죠.
0: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일이라고 할 때, tas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work를 많이 쓰실 거예요.
1: 저도 work 처음에 생각했는데요.
0: Right.
1: 네.
0: 자, work를 쓰게 되면 이렇게 three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work는 일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today I have two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work는 그냥 일, 개념. task는 그일 중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1: 예.
0: 예를 들어서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기, 아니면 어떤 보고서 제출하기, 복사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1: 네.
0: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tasks가
0: 걔네들은 task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 그리고 task는 실제 일, 작업 하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1: 네.
0: Okay? So task라는 거 알아두시면 사실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문장 구조는 복잡한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꽤나 뻔한 겁니다.
1: 네.
0: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뭐를 줬다. Right? So my boss got just gave me 나에게 줬어요. 뭐를 줬어요?
1: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는 이 어순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Okay?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to를 안 쓰는 방법이에요. Okay? To 전치사 필요 없이 쓰려면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쓰면 됩니다.
1: 네.
0: All right? Give someone 뭐를 something을.
1: 아.
0: Right? 그런데 이거를 to를 쓰게 되면 이 어순이 또 바뀌어요.
1: 네.
0: 흔히 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give something 뭔가를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1: To.
0: 그래서 to someone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 더 훨씬 편하죠. 그렇죠? 얘가.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줘요. 숙제를. 이걸 한번 해볼 텐데 마유가 우리에게 줬어요.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1: 마유 gave us
0: 숙제를.
1: Homework.
0: 전치사 없었죠?
1: 아.
0: To 없었습니다. 자, about this.
1: 네.
0: 뭐,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녀에게 줘.
1: Give her.
0: Give her.
1: Yes.
0: Give her. 자, 칭찬 영어로 뭔지 아세요? C로 시작하는 건데요.
1: 그래요? 칭찬은 P로 시작하지 않나요?
0: A praise you mean?
1: 예.
0: 말고 그거 알 줄 알았는데 C라고 시작해서 compliment입니다.
1: 아, compliment. compliment. 들어는 봤어요.
0: 네.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자는 의미에서 복수로 써볼게요.
1: 예.
0: 그녀에게 칭찬들을 줘. 그러면?
1: 그녀에게
0: 칭찬들을 줘라.
1: Give her compliments.
0: That's it.
1: No.
0: Give her complim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뒤에 거, 두 번째 거는요. 이 패턴을 익혀둬도 좋아요. Give someone compliments. 이러면 누구에게 칭찬해 주다.
1: 아, 칭찬 좀 해줘.
0: 그거를
1: 이렇게.
0: 영어에서는 칭찬을 주라고 해요.
1: 아.
0: Okay? Alright, so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1: 네.
0: 칭찬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1: 네.
0: 이 praise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는데 걔는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Praise는 이렇게 너무너무 크게
1: 칭송. 아.
0: That's right.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얘가 더 잘 어울립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ayu gave us homework.
1: Mayu gave us homework.
0: Give her compliments.
1: Give her compliments.
0: 본문도 갈게요.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오케이. 자, 그랬는데 직장 동료가 이걸 아는 거예요.
1: Oh.
0: 어? 근데 너 3일 있다가 휴가 가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끝내? 이러면서.
1: 아, 그러니까 휴가 전에 끝내야 될 일들을
0: 아, 프로젝트가 세 개나 있는 거예요.
1: 아, 과장님이 그냥 다 그냥 그렇죠. 몰아주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그래서 끊어볼까요?
0: You're going on vacation. 이게 뭐예요?
1: 어, 너 휴가 가잖아.
0: 가잖아.
1: 네. 어. 휴가에 이제 들어가잖아.
0: 들어가잖아.
1: 뭐 이런 거.
0: 오케이, 오케이.
1: 네.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어?
0: 아,
1: 이거 우리 있다가 거의 한 68번 정도 한 느낌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in을 제가
0: 오케이.
1: 써볼게요.
0: 자, 아마 오늘 처음으로 왕초보 영어를 혹시 보신 분들은
1: 네.
0: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So,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Yeah.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0: 3일이라고 하면 3일 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 그쵸.
0: 그 내에 가는 거는 in less than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within을 쓴다던가
1: within.
0: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지금으로부터 딱 채우고 고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1: 그러면 그만큼을 있어야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in 3 days는 3일을 꽉 채우고 그때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1: Yeah.
0: Right. Okay. So, 예를 들어 3시간 있다가 그러면
1: 3시간 있다가 in 3 hours.
0: 그렇죠.
1: Mm-hmm.
0: 5분 있다가
1: in 5 minutes.
0: 7년 있다가
1: in 7 years.
0: That's right. Okay. So, i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간 얘기할 때 딱 맞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Okay? So, 근데 3일 있다가 you're going on vacation. 아마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Go on vacation.
1: 아.
0: 이게 휴가를 가답니다.
1: 예.
0: Go to를 쓰지 않아요. 왜 to면 to를 쓰면 안 될까요?
1: On이 있잖아요.
0: 네? 아니, 잠시만요.
1: On이 있는데 to를 왜 써요?
0: 아니, on을 빼고 네. 그냥 go to vacation. 이거는 왜 안 될까요?
1: Go to vacation이요?
0: 네.
1: 그거가...
0: 그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Go to vacation.
1: To vacation.
0: 왜 말이 안 될까요?
1: 베케이션이 장소가 아니어서?
0: 그렇죠.
1: 우와!
0: That's right.
1: 우와!
0: 베케이션이 destination, 이런 목적지가 아닌데 왜 베케이션 한테 간다? 이거 아니죠.
1: 그렇구나.
0: 그렇죠. So, vacation을 타고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So, go on vacation. 자, 예를 들어서 나 휴가 못 가. 올해 너무 바쁜가 봐요. 나는 휴가를 못 가.
1: I am not...
0: 못 간다. 할 수 없다.
1: I can't go on vacation.
0: That's it. I can't go on vacation this year.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go의 과거 뭐예요?
1: Went.
0: Went. 그러면 그들은 휴가를 갔어. 지난주에.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There you go.
1: Yes.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Yep.
0: Just like this, you know? Okay, so 휴가를 가는 딱 동작을 강조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Yeah.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can't go on vacation.
1: I can't go on vacation.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고급 영어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 네.
0: Go on vacation은 딱 휴가를 가는 동작 강조라고 했었죠?
1: 예.
0: 그래서 휴가를 가다예요. 가다, 갔다 이런 느낌? 근데 go 대신에 비동사를 쓰면 이미 휴가를 온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한참 즐기고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1: 비가 그 상태가 되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be on vacation이면 어쨌든 휴가인 상태다.
0: 그렇죠.
1: 아.
0: Okay? 누가 전화했을 때 너 어디야 했을 때 이미 한참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I'm on vacation. I am on vacation인 거예요. I go on vacation이 아니라. Okay?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But you a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3 days.
0: Alright, 자, 그랬더니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it before you leave. 떠나기 전에
0: 네.
1: 이렇게 끊어볼까요?
0: 네.
1: 떠나기 전에 그걸 끝내.
0: 네. 보스가 지금 여자분인 거예요. She, right? Was like, 끝내? Before you leave, okay.
1: 끝내.
0: 네.
1: 끝나다. 끝나다니까 end. end. 그쵸? End it before you leave.
0: 네. 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1: 예.
0: 조금 다릅니다. 바로 F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1: finish.
0: 생각났죠?
1: 정답.
0: finish 한다는 거는요, 뭔가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맞춰라 라는 느낌이 더 들어가게 돼요. end는 네. 왠지 더 이상 하지 마라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So, finish it. 다 끝내라. Before you leave. 자, 여기 지금 뭐 하기 전에 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0: before.
1: Before, right? So before 뒤에는 뭐 before 3 o'clock, before Monday, yeah.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you leave는 뭐예요? 얘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너가 떠나다.
0: 네.
1: So before 뒤에는 평소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Right? 그러면 평소문이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0: 오호.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기 전에, 그럼 어때요?
0: Before you eat.
1: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이 떠나기 전에 이거는요?
0: Before you leave.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손 씻어 너 먹기 전에. 그럼 일단 너의 손을 씻어라.
0: Wash your hands.
1: 당신이 먹기 전에.
0: Before you eat.
1: Mm-hmm. 자, how about this? 나한테 전화해. 너 떠나기 전에. 이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 준비해야 돼. 이런 느낌.
0: 그치.
1: So, 나에게 전화해라.
0: Call me.
1: 당신이 떠나기 전에.
0: Before you leave.
1: That's it.
0: 아.
1: 자, before가 굉장히 위대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거의 두 배가 되죠. 그렇죠?
0: 네.
1: So 얘도 확장 패턴입니다. 저는 좀 나눠놨거든요.
0: 네.
1: 그래서 before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급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거 아셔야 돼요.
0: 오.
1: 오케이? 자, 해볼게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1: Call me before you leave.
0: Call me before you leave.
1: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거 하나 나와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1: right.
0: 그녀는
1: 마치
0: 뭐 같았어.
1: 뭐 같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그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Oh, she was like, I'm so pretty. 이렇게 한 거는요. 사실은 she said she was so pretty.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엄청 예쁘다고.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 있죠.
0: 에.
1: 남의 목소리나 말투나 분위기 이런 거를 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기가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1: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기는 마치 배고파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딜리버리를 위해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네요. She was like 그녀는 마치 이랬어. 이렇게
1: 보여줍니다.
0: 이렇게 연기하는 것처럼.
1: Exactly. Right.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거나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she was like, you know, 뭐 이러면서
0: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1: 많이 들어봤죠?
0: 네.
1: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0: 그 의미였군요. 이제 알았네요.
1: That's 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There you go.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되게 못되게 말을 하겠죠. 일부러.
0: 네, 그렇죠.
1: 상대방한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0: 네.
1: 어우, 잔인하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다행이다.
0: 왜요?
1: 지금 느낌이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0: 세상에. 이거는 네. 거의 불란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위로는 못할 망정.
1: Right.
0: That's, I'm glad. 나는 기뻐. She's not my boss. 내 보스가 아니라서.
1: That's right.
0: 예. 그러면 잔인하네. 잔인하네니까 이건 어쨌든 끔찍하네. 정말 너무 싫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저는 That's terrible.
1: Terrible.
0: 예. 네.
1: 오케이.
0: 요쪽 부르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제 반대 방향은 excellent밖에 모르는.
1: 지금 들었을 때 얼핏 들었을 때 옵션이 되게 많으신 줄 알았어요. 오케이. Okay. So, 네. oh, that's terrible. I'm glad she's not my boss.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다른 단어를 가져왔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0: 오.
1: Terrible. 아, 끔찍하네. 아주 형편없네. 안 좋네. But 오늘은
0: cruel.
1: Cruel? 들어보셨나요?
0: Cruel 뭐죠?
1: 자, C-R-U-E-L. 왕초보 영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말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남한테 정말 너무 못되게 굴거나 right? 힘들게 굴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잔인한 그런 행위라든가
0: 네.
1: 이 말할 때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cruel이에요. Cruel이 아니고요. Cruel.
0: Cruel.
1: Alright, so 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Okay, so cruel 하네. I'm glad she's not my boss. 자, 여기서도 패턴이 하나 또 있죠?
0: 예.
1: 바로 얘입니다.
0: Mm-hmm. Mm-hmm.
1: 물론, I'm glad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쁘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냥 단순하게 기쁘다. 그런데 또 I'm glad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씁니다. 네. So 여기 지금 she's not my boss, right? 그녀는 내 보스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 보스였으면 엄청 안 좋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
0: 그쵸.
1: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I'm glad 뒤에 평소문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도가 되는 느낌. So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0: I'm glad you like that.
1: You like it, right? Like so it. I'm glad you like it. How about this? 다친 거는 hurt 됐다고 해요. 형용사로 네. hurt.
0: hurt.
1: 나 기뻐. 혹은 다행이야. 그녀가 hurt 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아서.
0: I'm glad she is not hurt.
1: Right. So 형용사로 hurt. So I'm glad she's not hurt. 이렇게 쓰면 다행이다. 이런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lad you like it.
0: I'm glad you like it.
1: Oh, I'm glad she's not hurt.
0: I'm glad she's not hurt.
1: 네. 자,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I'm glad도 있고요.
0: 예.
1: 예전에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했었던 참 다행이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0: Fortunate.
1: 말고 자, thank
0: God.
1: Yes. Thank God or thank goodness.
0: Thank goodness.
1: 이런 것들. 오늘은 thank goodness를 제가 뭐 가져왔는데 thank God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일부러 해석을 할 때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오버스러운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0: Yeah.
1: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막 이 정도면 얘를 쓰는 거 추천이에요. 하지만 다행이네. 좀 가볍게 쓴다면 I'm glad 쓰시면 되겠고요.
0: 네.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0: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There you go.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0: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2: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요. Give someone someth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0: 네.
1: 그녀에게 칭찬을 줘. 결국에는 칭찬해줘입니다.
0: Give her compliments.
1: Compliments. There you go. 마유가 우리한테 숙제를 줬어.
0: Mayu gave me homework.
1: 우리에게?
0: Mayu gave us homework.
1: 그렇죠.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자, 과장님은 그냥 my boss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boss가 방금 나에게 줬어. 일단 어떻게 해요?
0: My boss just gave me
1: 세 가지의 새로운 일들을
0: three new tasks.
1: 그렇죠. 읽어볼게요.
2: Give her compliments.
1: Mayu gave us homework.

0: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Alright, 다음 패턴은요? Ooh, before doing something, right? 네. 이거는 근데 사실은 평서문으로 쓰셔야 돼요. Okay? 나중에는 ing형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1: Call me.
0: Alright?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두 번째, 떠나기 전에 다 끝내. 그걸 다 끝내. 해보세요.
1: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그렇죠. Finish it before you leave. 숙제 같은 거, 그렇죠? 자, 먹기 전에 손 씻어.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오, 좋아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읽어볼게요. Call me before you leave. Finish it before you leave.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Very nice.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3: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3: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My
4: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5: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4: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5: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Yes. 수고하셨습니다. 네.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무조건 그걸 끝내자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finish it no matter what.
0: There you go. No matter what. 무조건이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fore, 그리고 평서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나가기 전에 숙제해. 그죠? 아이한테 나가기 전에 숙제해.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 굉장히 특이한 job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네. 동네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찾아온 거예요.
1: 우와.
0: 저는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아이스크림 트럭에 노래 소리 같은 띠리리딘 막 이런 게 있는데
1: 그래요?
0: 이게 오면 동네 친구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다고.
1: 아이스크림 트럭은 저희는 이제 네. 커피차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한데 아이스크림 트럭은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0: 아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0: 진짜 뭐라 그럴까, 냉장고 같은 게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옆에 사이드가 열려가지고, 거기 파시는 분들이 막 하면,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엔 그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1: 그래요.
0: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그 소독차 이런 거 아세요?
1: 모기차.
0: 아, 모기차인가요?
1: 모기소독차,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막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1: 우와.
0: 준비를 해봤어요.
1: 오늘 뭐 추억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용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도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쵸? 네,
1: 그러게요.
0: 수년간 못 봤다. 자,
1: 맞아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와.
0: 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꼭 아이스크림 트럭이 아니어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물어보기 딱 좋죠.
1: 그럼요. 요즘 뭐 민트 초콜릿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꽤
0: 뭐,
1: 있거든요.
0: 민초파, 뭐,
1: 예.
0: 민초파예요?
1: 저는 민초파예요. 반민초파도 많거든요.
0: 저는 반입니다.
1: 그래요?
0: 너무 취향만 나요.
1: 의외네요.
0: 그렇습니다.
1: 세상에 모든 걸다 드실 것 같아서요.
0: 나름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보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봤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우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0: Ice cream truck?
1: Yes! 와, 아이스크림 트럭. So, 저기, I haven't seen before.
0: Oh, ever. First time.
1: No, first time, so long time no see.
0: The ice cream truck.
1: Yeah.
0: would you like a cone?
1: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세요.
0: Cone?
1: 민트, 콘,
0: Cone?
1: sure,
0: Sure.
1: sure. 민트 초코칩,
0: Oh,
1: 민트
0: mint
1: 초코.
0: chocolate chip.
1: Yes, and two scoop.
0: Ah,
1: Yeah.
0: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우와, 서비스?
0: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Yep.
1: 여기서 먹으면?
0: Three scoops
1: Three scoops, okay,
0: on the
1: okay.
0: house.
1: 오케이, 오케이, same, 오케이.
0: 오케이.
1: 오케이, thank you.
0: 아이고, 말 잘못해서 초코맛만 계속 들어있는 걸로
1: 아우,
0: 줬다면서요.
1: 너무
0: 아주 달죠.
1: 큰일
0: 예.
1: 날뻔했습니다. 예, 요즘 또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
0: 안
1: 될
0: 돼요,
1: 수
0: 안 돼요.
1: 있으니까요. 예.
0: 원하는 맛을 제대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1: 네.
0: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와, 뭔가 띠리리린띠리 막 노래가 들어왔어. 너무 신났어요.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오. Wow, I haven't seen. 본 적이 없다. On ice cream truck이겠네요. In years. 원래 수년간은 4 years인데 왜 in years가 또 되는지.
0: 와우.
1: 이따가 아주 따져 물어야겠어요. 말쌤께.
0: 오케이.
1: So, on ice cream 쓰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도 교재 필기해
1: 왠지 여기
0: 주세요.
1: 하이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Ice cream.
0: 오케이.
1: Yes.
0: So, 지금 띄어져 있는 건가요?
1: 네, 하이픈으로 연결했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스펠링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픈은 필요가 없습니다.
1: 아, 띄워줘야 돼요?
0: 네, 그냥 띄워줘야 돼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외래어로 이제 들어올 때한 단어처럼 썼죠. 근데
1: 맞아요.
0: 사실은 아이스 크림
1: 띄고,
0: 이거예요,
1: 크림.
0: 사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Okay? So, ice crea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Haven't 이거 무슨 형태죠?
1: 과거 분사.
0: PP,
1: 네.
0: right? So

0: pp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는 부정을 한 것뿐이에요. not을 썼는데 원래
1: 예.
0: 기본적으로 have pp는 뭐뭐 한 적이 있다,
1: 그쵸.
0: 뭐 아니면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경험으로서 뭘 해본 적이 없다라던가 과거에도 안 했고 결국 지금도 그래서 안한 상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So 오늘은 경험처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So I haven't done something. 난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오케이?
1: 예.
0: 나는 과거에도 안 봤고 지금 결론적으로도 안본 상태인 거예요. So 나 그거 본적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I haven't seen it.
0: 그렇죠. I haven't seen it.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운동을 한 적, 아, 그는 운동을 한 적이 없다.
1: hasn't 아니죠?
0: 맞아요.
1: 맞아요?
0: 어허.
1: He hasn't 운동 exercised.
0: 그렇죠. PP 형태 써야 되니까. 현재형 쓰면 안 돼요. Right?
1: 예.
0: So he hasn't exercised. 그런데 뒤에다 만약에 수년간을 넣으려면 in years를
1: Years.
0: 넣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려드렸어요.
1: 네.
0: Okay, so, 아, 나뭐 해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ve pp. 근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haven't pp.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n't가 아니라 hasn't.
1: Yes.
0: 당연하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1: I haven't seen it.
0: He hasn't exercised in years.
1: He hasn't exercised in years.
0: 자, 저번에 수년이라고 할때 어떻게 한다고요?
1: Four years.
0: 아, 그거는 수년 동안이고 그냥 수년.
1: 수년? A few years.
0: 그냥 years입니다. years.
1: 예.
0: 오케이. 정지사는 동안이고 빼고 그냥
1: 예.
0: 수년이라는 단어는 years예요. 숫자
1: years군요.
0: 넣지 않고 그냥 years 하면 정확하게 뭐 1년, 3년, 5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1년 이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수일,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 이상을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할까요?
1: Days.
0: Days,
1: Yeah.
0: right? 이거 어떻게 해요? 수주.
1: Weeks.
0: 그러면 수개월.
1: Month.
0: 그렇게 딸 짧게 하면 돼. Months.
1: Month.
0: 왜냐하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긴 기간이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ays, weeks, months 이런 식으로.
1: Years.
0: 그러면은 수시간.
1: Hours.
0: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야, 얘가 지금 수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와. 이런
1: 오.
0: 거할 때, hours. 확실히 느낌살죠, 그쵸?
1: 예.
0: Okay. So,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 복수로 그냥 단순하게 써주고 앞에 뭐 숫자 안 쓰면, 꽤긴 시간이다 라는
1: Yeah.
0: 느낌. So, 여기서는 꽤긴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궁금할 수 있을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4 years, in years인데요.
1: 네.
0: 자, 수년 동안, right? 여기서 수년간 했죠.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어? 저는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수년간 하면 4 years, 아니 그러니까 4 쓴다.
1: 예.
0: 들어보셨죠?
1: 예, 왜냐면 지난번에도 four years라고 또 우리가 배웠고, 예, 그래서 in years는 또 뭔가
0: 네,
1: 갑자기,
0: 4
1: 예,
0: years 맞아요. 맞는데요.
1: 예,
0: 보통 긍정문에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뭐 해왔다 이렇게 할 때는 4 years로 많이 쓰고요. in years는 한동안, 오랫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정문에서 보통 쓸 때는 in years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1: 오.
0: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녀를 뭐 수개월간 본 적이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1: 네.
0: 보통 in years가 더잘 어울려요.
1: 어허.
0: 그런데 guess what? 원어민들도 그걸 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1: 예.
0: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이거 쓰는 게 안전해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아, 물론 나는 아니야. 정확히 딱 따지는 스타일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긍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땐 for 쓰시고 한동안 계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강조할 때는 in을 쓴다. 이렇게
1: Yes.
0: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So, alright. 여기서는 그 수년간 단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Wow, I haven't seen an ice.

0: screen truck in the ears.
1: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그랬더니, 그래요. 폰 하나 드릴까요?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0: 아우, 또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또 이렇게
1: 그렇죠.
0: 인심이 좋은 느낌이에요. 예,
1: 예.
0: Would you like a 콘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콘 하면은 또 우리 옥수수랑 헷갈리거든요. 그죠?
1: 그게 옥수수인가요?
0: 이거 옥수수예요.
1: 오케이.
0: 근데
1: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뭐 아이스크림 콘 이거는요? 스펠링이 다른가요?
0: 그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1: 생긴 걸 물어본 게 아닌데.
0: 그쵸.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콘.
1: 오케이. Very, very,
0: 아, 아니면 이거예요.
1: 자, 다른
0: 아유,
1: 문장
0: 다 틀려.
1: 다 들렸습니다. 자, 방금 옥수수 할 때는 CORN, so 발음도 corn이지만,
0: 네.
1: 그래서 팝콘이잖아요, 그거는.
0: 예.
1: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콘 모양을 얘기를 할 때는 CONE, R 사운드가 아예 없이 깔끔하게
0: 네.
1: cone, cone
0: 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콘.
1: So, would you like a cone? 이러면은 콘 하나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Would you like? 이랬잖아요.
0: 네.
1: 얘는 의미가 뭐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0: Why don't you? Do you like? 어?
1: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Do
0: Do you love? Do you
1: 뭐?
0: want? 아, do
1: 와, 이렇게
0: you
1: 오랜만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0: want?
1: 네,
0: 아, 모르겠네요.
1: 알겠습니다. 스펠링도 화가 나 있네요. 오케이. 자, 상대방한테 어떤 명사를 원하나요? 라고 할 때, Do you want something? 한다고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예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Would you like
0: 아하.
1: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0: Yes.
1: So, 뭐, 예를 들면은,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거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나 의미
0: 예.
1: 차이는 없지만, 더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콘을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do you want가 되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병자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0: 네.
1: So would you like 명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T를 좀 차를 좀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드릴까요?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some tea? 오,
0: Yeah.
1: 느낌 너무 좋아요. How about this? 더 많은 소스를 원하시나요?
0: Would you like a lot of
1: 아, 더
0: sauce?
1: 많은이 뭐죠?
0: More
1: More.
0: sauce?
1: 그렇죠. Would you like more sauce?
0: Would you like
1: 이렇게.
0: more sauce?
1: 사실 그런 캐주얼한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확률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외국
0: 네.
1: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Do
0: 오.
1: you want? 보다는. 오케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more sauce?
0: Would you like more sauce?
1: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더 좋은데요. 뭐냐면 이런 거 알아두세요. 아까
0: In a 콘.
1: 콘에 주세요. 뭐 콘에 드릴까요? 이렇게 할 때는
0: 아,
1: in a cone.
0: con.
1: 컵에다가 원하시나요? 혹은 컵에 원해요. 이렇게 할 때는
0: In
1: in
0: a
1: a
0: cup.
1: cup.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in을 쓰는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0: 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있다. 바로,
0: 네.
1: Would you like it in a cone or a cup? 그렇죠.
0: 오.
1: 그러면 어떻게 콘에 드릴까요? 컵에 드릴까요?
0: 네.
1: 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항상.
0: 에휴, 콘으로 드셔야죠.
1: 그런가요?
0: 뭐라도 하나 더
1: 깔끔하게
0: 드셔야죠.
1: 손에 남는 거 없이.
0: 그렇죠.
1: 근데 컵은 또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괜히 또 녹을까봐 전전긍긍
1: 그렇죠. 컵은
0: 하느니.
1: 녹아도 마시면
0: 그렇죠.
1: 되니까.
0: 네.
1: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cone?
0: Would you like a con?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참고로
0: 오.
1: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0: 그죠. 민초도 저는 맛있는데.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물론이죠. 나두 스쿱 가질 수 있을까요? 민트 초콜릿.
1: 어디쯤 자르면 딱 좋을까요?
0: Can I have two scoops 할까요?
1: 오케이. 도대체 근데 뭐에 투 스쿱 쓸까요?
0: 민트 초콜릿.

0: English요. So, mint,
1: 아, 스펠링 기대해 봅니다.
0: choco, 이건 전 제대로 알고 있어요. chocolate.
1: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Right.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0: 칩까지 있어요?
1: 칩이 빠졌네요.
0: 아,
1: 칩이 보이네요.
0: 그러네. 아.
1: 네. Okay, so,
0: 그걸 못 봤어요.
1: 알겠습니다. 자, CHIP, 칩까지 넣어서
0: 예.
1: mint chocolate chip. 이건데 발음까지 끝내주게 해볼까요?
0: 네.
1: Alright. Chocolate 할 때는 앞에 O의 강세가 가죠. 그러면서 입 모양이 좀 벌려지겠죠. 그래서 초콜릿보다는 chocolate에 가깝고요. chip 할 때는 입 모양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CHEAP, cheap. 저렴한이라는 뜻이
0: 아.
1: 되니까 그냥 벌리지만 말고 chip. So,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0: 네.
1: 두 번씩.
0: Mint chocolate chip.
1: 우.
0: Mint chocolate chip.
1: 오.
0: 오.
1: 오.
0: 저 지금 방금 약간 무드가
1: 네.
0: 아이스크림 트럭 사장
1: 어,
0: 같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하신. 자, 여기 지금
0: 예.
1: 우리가 스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0: 네.
1: 이거는 다행히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스쿱이라는 단어 쓰죠.
0: 완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스푼이라고 안 쓰고.
0: 익숙해요.
1: 맞아요.
0: 예.
1: 그래서 이거는 큰, 스푼 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거.
0: 아이스크림 뜨는 기계.
1: 맞아요. 이렇게.
0: 예, 뜨는
1: 이렇게.
0: 스푼.
1: 네.
0: 그쵸.
1: 저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So, 한 스쿱이라고 할 때는 a scoop of something. 그리고
0: 아,
1: 뒤에 flavor, 맛이 나오면 되겠죠.
0: 네.
1: a scoop 해도 되고요. one scoop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예.
1: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0: 예.
1: 저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0: Oh,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우, can I have a scoop or one scoop of vanilla?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약간 바꿔볼까요? 나는 왠지 오늘 딸기 맛이 당기는데.
0: 아우, 스트로베리 맛있죠?
1: 아,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1: 저 있잖아요. 딸기 맛세 스쿱 주실래요?
0: 오, can I have three scoops of
1: 딸기,
0: strawberry?
1: strawberry, there you go.
0: 예.
1: 한 스쿱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은 쓰질 않아요. 제 머리 없어요.
0: 스쿱은요?
1: 하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0: 예.
1: 세 개, 원하는 만큼.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have 대신에 can I get 쓰셔도
0: 아,
1: 괜찮습니다.
0: 네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Alright.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s?
1: Alright.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민트 초콜릿, 초코칩 두 스쿱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스쿱 준대요. 서비스래요.
0: 우와. 아, 이분 장사
1: 잘해요.
0: 잘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는 거 없어도 그냥 퍼주는
1: 그렇죠,
0: 스타일이시네.
1: 그렇죠.
0: 장사인지 이렇게 해줘야
1: 이렇게 해야
0: 돼.
1: 돼요.
0: 예. 그래서 제가 장사를 못해요.
1: 맞아.
0: 예.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집에 있다. 일단 써볼게요.
0: 예. 일단 스쿱스가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스쿱스.
1: 오케이.
0: 세 스쿱이니까.
1: 복수니까
0: 예.
1: S를 썼습니다. Alright,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정답? Yes.
0: Yes.
1: 오늘부터 스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완전 스펠링도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1: 그렇죠. O가 두 개인 거꼭 기억해 주세요.
0: 네.
1: 자, on the house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0: 오.
1: 회화책이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0: 그래요?
1: 자,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0: 서비스예요.
1: 네. 우리가 한국에서, 아, 이건 서비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0: 서비스요?
1: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서비스예요.
0: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1: 네. 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죠.
0: 예.
1: 무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it's service라고 하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0: 오,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on the house를 쓰게 되는데, 원래 on 뒤에 무엇이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럼 그 나오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0: 오.
1: Okay? So, on 누군데, 응? 더 하우스? 왜 집이 나왔지? 할수 있잖아요. 원래 하우스라고 하는 곳은요, 꼭 집만이 아니라,
0: 네.
1: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Alright? 그래서 뭐

0: 아마 클럽 뮤직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인더 하우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1: 맞아요,
0: 아무튼 네.
1: 맞아요.
0: So 여기서는 가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우리가
1: 아,
0: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예.
0: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 갔는데 뭘딱 주면서 oh, it's service가 아니라 oh, it's on the house.
1: 우와.
0: 이러면은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 가게가 내겠다가 되겠습니다.
1: 저는 솔직히 하우스라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먹는 건다 공짜잖아요.
0: 아, 오!
1: 집에서 먹는다 생각하세요. 이 느낌인 줄 알았어요.
0: 이게 근데 그게 암기되기 쉬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okay? so it's on the house.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방금 it's on the house는 기본형인 거예요. 아,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1: 네.
0: 그 음료들은 서비스입니다. 그 음료들.
1: The drinks are
0: 오,
1: on the house.
0: 그렇죠. The
1: 아.
0: drinks are on the house. 오케이, okay? 뭐 레이디스끼리 왔을 때딱 와서
1: 네.
0: 어,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오.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 예.
0: Okay. So,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on the house나 뭐 디저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애프타이저들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그러니까 갑자기 레스토랑 갔다가 하우스 얘기 들려면 집에 가야 되나? 나 지금 입장 안 되나? 약간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야겠네요.
0: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원어민, 요즘에는 이제 K, 한국 관련돼 있는 것이 많이
1: 예,
0: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1: 예, 예.
0: 아니에요. 서비스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럴 수도
1: 아,
0: 있어요.
1: 오히려.
0: 네.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The drinks are on the
1: The
0: house.
1: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러면 응용해볼게요.
1: 네.
0: It's on 이거니까 내가 낼게. 그건 내가 내. 그러면 어떨까요?
1: 혹시 it's on me?
0: 그렇죠. It's on me
1: 아.
0: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1: Yes.
0: 이런 식입니다. Okay? 자, 그리고요. It's on the house 대신에 이걸 써도 되겠죠. 저희가 냅니다. 라고도 들을 수도 있겠죠.
1: 예.
0: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희가 냅니다. It's on me가 아니라 it's
1: On us.
0: that's it. It's
1: 아.
0: on us. This one is on us.
1: 오.
0: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Yes.
0: 아시겠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오, 좋아요.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와우,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0: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have PP가 아니라 haven't PP 혹은 hasn't PP 뭐뭐
1: Yes.
0: 한 적이 없다. 자,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나 그거 본적 없어.
1: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Right? 자, 걔는, 그는 수년간 운동한 적이 없어. exercise 한 적이 없어.
1: Oh, he hasn't exercised
0: In,
1: in
0: 아,
1: years.
0: 그렇죠. In
1: Yes.
0: years. 자, 세 번째.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수년간.
1: I haven't

0: 자,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자, 제가 have 할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바닐라 한 스쿱.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Vanilla. There you go. 자, 이번엔 세 스쿱 갈까요? 오케이.
1: Yes.
0: 딸기 세 스쿱 주실래요?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좋습니다. 세 번째. 민트 초코칩, mint chocolate chip 두
1: Yeah.
0: 스쿱 주실래요?
1: Oh,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오,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oa!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4: Would you like a cone?
1: Oh,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4: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Wow,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0: There you go. 좀 길긴 했지만, 사용하기 너무 좋죠?
1: 네.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A scoop of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만들어
1: 네.
0: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번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Interesting answer. Let's go ahead and take a look at the whole thing. Alrighty, so basically, 직장을 다녔는데 뭔가 발전이 없고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you know, you wanted to change jobs. I think that's a good reason.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one. 나는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 틀에 박혔다. How do we say that? Here we go. I left my job because I was stuck in a rut. 자, I did tell you before, you can say I quit my job, right? But leave sounds a little bit softer. So I left my job, 직장을 그만뒀어요. Because, 왜냐면은, I was stuck in a rut. This is our key phrase for today. To be in a rut or to be stuck in a rut is basically 이런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 그 햄스터가 있죠. 햄스터가 이렇게 그 wheel을 계속 이렇게 돌죠. 도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뛰는데 그 자리잖아요. 네,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So if you're stuck in a rut,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발전도 없고 정말 좀 지칠 수가 있죠. Right? So, 자, 틀에 박혔다. Alright, we can say it like that. Or that you're just tired of doing the same thing again and again. Alright, I wanted to do more, but I had little opportunity. I wanted to do more, but I had little opportunity. 나는 더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I wanted to do more. So, I wanted to do more. 뭐,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좀 더 배우고 아니면은 성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기회가 없었죠. I had little opportunity. 그러면은 little는 작은 거죠. 뭐, I had no opportunity 보다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Little opportunity. It was almost like I had no opportunity. Alright, I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status quo. I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status quo. Alright, 나는 형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So, status quo is basically what it is now. 그냥 지금 현재로, 그냥 그대로예요. Status quo. 변함없이 the status quo. 네, 현상으로. Okay, 형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Break free. 감옥을 생각을 해보세요. Prison. Usually we say he broke free from prison or he, you know, to break free means to 어디 그 케이지에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gorilla, Godzilla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escape 하는 느낌? 네. Alright, so to get yourself out of a situation. Alrighty, so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All right, the key phrase for today is stuck in a rut. 근데 원어민들이 그냥 in a rut도 많이 씁니다. So, 틀에 박혀 있다. 좀 컨텍스트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let's look at this example. I'm stuck in a rut and I don't know how to get out. I'm stuck in a rut and I don't know how to get out. 자, 나는 틀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겠어. Yes, I'm stuck in a rut. 뭔가 더 하고 싶은데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이. 그리고 I don't know how to get out. 뭔가 이거를 어떻게 벗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So to get out of a rut, we say, or to be stuck in a rut. How about the next example? He's in a rut and feels depressed. He's in a rut and feels depressed. 그는 틀에 박혀 우울해한다. Right. 그래서 이 틀에 박히는 거 in a rut is basically you're doing the same thing again and again and it's just like you know, like so boring, and there is no life, there's no passion, right? To be in a rut. 네, 공부할 때도, when you study, you could be in a rut. 이게 자꾸 뭐 발전이 더 공부가 잘 안 돼요. Or at work, you could be in a rut. Or maybe just, you know, as a housewife, you could be in a rut. You could be in a rut in many situations. Okay, next. Status quo. Status quo.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항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는 안 하지만 이 business에서는 굉장히 흔히 씁니다. He isn't interested in changes. He wants to keep the status quo. He isn't interested in changes. He wants to keep the status quo. 그는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 유지, 그러니까 막 바꾸고 싶지 않아요. Like, I just, you know, 그냥 그대로 가는 게 편하거든요. Alright, next one. We need to break the status quo if we want to innovate. We need to break the status quo if we want to innovate. Alright? 혁신을 원한다면 현상을 타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So, if you want change, you have to break the status quo. 뭔가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status quo를 깨는 거예요. Alrighty, status quo. Remember that? Let's move on to shadowing. It's that time for shadowing. Okay, so we're going to speak out loud and also practice the rhythm and just, you know, try to go with the rhythm. All right, are you ready? Let's go. I left my job because I was stuck in a rut. I wanted to do more, but I had little opportunity. I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status quo. All right. Little opportunity. Little 할 때 거의 이렇게 little가 아니야. Little opportunity. 그냥 흘러가야 돼요. All right, let's do that one more time. I left my job because I was stuck in a rut. I wanted to do more, but I had little opportunity. I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status quo. Good job, guys. All right, so keep practicing. And let's see how much you remember of the sample answer for today. 나는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나는 더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알라이트, excellent job, everyone. Okay, so our viewers, you can also feel with your English that you are in a rut. 자, 영어 공부를 할 때, I feel like I'm in a rut. 그럼 발전도 없고, 영어가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럴 때, you can say, I feel like I'm in a rut with my English. I hope not. Okay, and remember the other key phrase, status quo. All right,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We'll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상대방에게 아, 나 그거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행동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저 그 행동을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 패턴이에요. 바로 I won't 하고 나서 동사 agai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 그 행동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 혹은 약속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다시는 나 거짓말 안 할게요 이런 표현들 바로 I won't 동사 again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I won't 동사 again 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하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해서 저 그 행동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0: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반대로 will not으로 얘기를 해서 I will not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will not을 어떻게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won't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I won't 동사 요렇게만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잘못해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게요 라는 의미로 다시는 이란 의미까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뒤에 again을 붙여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again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agai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I want 동사 again 가지고 저그 행동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저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거짓말하다? 그쵸, 바로 lie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I won't lie agai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나 이제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I won't lie agai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again이 아니고 again으로 발음해 주시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on't lie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lie again 해서 저는 거짓말 이제 다시 안 할게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저 다시는 진짜 그거 까먹지 않을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뭔가 잊어버렸을 때는 그쵸? forget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I won't forget again 혹은 forget what again까지 해서 I won't forget it again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I won't forget again. 아, 저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안 까먹을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won't forget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forget again. 해서 저 다시는 안 까먹을게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 다시는 욕하지 않을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하다라는 거는요. 바로 swe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swear 뭔가를 간절하게 막 발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swear 욕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won't swear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swear again. 요렇게도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say some bad word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쵸? 나쁜 말저 이제 다시는 안 쓸게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도 되겠네요. 자, 혹은 여러분이 say that wo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그말 다시 쓰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저그말 다시 안 쓸게요. I won't say that word again.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다양한 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do 동사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I won't do that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상대방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못한 지점을 알고 있을 때저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럴 때는 I won't do that again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on't do that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do that again. 해서 저그 행동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I won't 동사 again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won't lie again. I won't lie again. I won't forget again. I won't forget again. I won't swear again. I won't swear again. I won't do that again. I won't do that agai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I won't lie again. 저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라는 문장을 가지고요.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시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don't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코 하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 뒤에 ever 가지고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ever lie agai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ever lie again. 한 번만 더. 시작. Don't ever lie again. 해서 don't ever가 never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on't ever 동사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는 그 행동하면 안 돼. 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이제 답변으로 Yes, I won't 동사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네, 저 그거 다시는 안 할게요. Promis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I promise 이런 식으로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의 또 dialogue가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I won't do that again에서 저 다시는 그거 안 할게요 라는 문장이었다면은요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습니다. 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서요. It won't happen again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it won't happen again. 요 의미는 그렇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I won't do that again은 저 그렇게 다시는 안 할게요. 라는 의미니까 조금 의미 차이 구분 지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t won't happen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t won't happen again.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과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 그 행동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won't 행동 again 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really great and wonderful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1: 여러분, 바로 하루 딱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한 문장, 예, 다시 한번 해본다는 의미의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으로 시작하시면 더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for this challenge?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내가 큐바에 간다니 그거 멋진데? 큐바에 가다는 동작이고요. 멋진데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 표시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뭐뭐 하는 게 멋진데예요. 그래서 뭐뭐? 그거 멋진데? 자, 영어로는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It's cool.

really cool. 이렇게 앞에 다른 말을 붙여줘도 돼요. really나 so 같은 거. It's really cool that. 아니면 it's cool that. 자, 이거 한번 예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워질 테니까 이것만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바로 갑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more. 스텝 1. 자, 앞에 나왔던 힌트가 있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본인이 가르쳐야 된다면 이 내용을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혹은 지인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시면 되게 아주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니 멋진데? 이런 표현 얼마나 멋져요. 와, 네가 우리가 함께 있다니 멋진데? 그러면 시작은 It's cool. Cool. 발음은 cool 하지 마시고요. Cool처럼 들려요. Cool. 아시겠죠? It's cool that 네가 여기 있다. You are here. It's cool that you are here. 그 다음에 여기다가 with us, 우리와 함께 이런 거 붙이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 내가 사람들을 도와준다니고 멋지다 라고 할 때 자원봉사하다도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다도 되고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it's cool that 하고 끊으세요. 그건 의견이고 내가 사람을 돕다는 you help people. people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란 뜻으로 others를 쓰셔도 됩니다. It's cool that you help other people. 아니면 others. 됐죠? 발음 하나만 주의하실까요? help라고 안 들리고요. help, help 이렇게 들립니다. 마치 hope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예, p 발음이에요. 그래서 뒤에 을을 붙이시면 예, 안 됩니다. 그래서 it's really cool that you help others. 실제로 들리는 발음이 help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자, 글을 쓰다니 멋진데? 이거 뭐 글을 쓰다가 영어로 뭐예요? write겠죠? It's cool that you write. 뒤에다가 야, 네가 TV 작가라니. 그러면 write for TV, 라디오 작가니. write for radio.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write for the radio program.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한다니 멋진데 어려울 것 같지만 당연히 정말로 쉽게 it's cool that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 you cook. 자, 이렇게 동작과 연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It's cool that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동사 다 쓰셔도 돼요. swim, drive, 그쵸? skate, 그 다음에 뭐 run, 그쵸? 100 kilometers. 그러니까 100km를 뛴다니. 정말 그 멋진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만 보시고요. 하나하나 잡아드릴게요. 내가 여기에 있다니. 정말 그 멋진 일이야. 자, your turn. 네, 바로 It's really cool that you are here. 해서 여기에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니 그거 멋진데? Your turn. 그쵸? It's really cool that you help others.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글을 쓰다니. 자, 여러분, your turn. It's really cool that you write. 물론 really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다니 라는 얘기니까 your turn. 네, it's cool that you cook. 네가 요리를 하다니 멋진데? 뒤에다가 뭐 every day cook dinner. 그렇죠? 네, 이렇게 다 쓰시면 연결이 됩니다. 자, 요거 조금만 더 볼까요? Let's find out more. Where? In the second round, step 2. 내가 이번 여름 큐바에 간다니 그거 멋진데? 자, 쿠바에 가다. 이렇게 동작이 뒤에 나오는 거 빼놓고는 멋진 데는 이미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it's cool. 그렇죠? It's cool that. 그다음에 네가 큐바에 가다? 얼마나 쉬워요? Go to Cuba. Go to Cuba. 다 좋습니다. 그래서 you are going to Cuba. 언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이렇게 쓰시면 어려운 거 없죠? 저는 a couple of years ago, I visited Cuba. 아, La Habana. 예, 하바나라고 하잖아요. Havana가 미국식 발음이고요. La Habana, 이게 바로 스페니쉬식 발음인데 정말 예쁜 도시입니다. 거기서 차를 빌려서 근처에 있는 Via de Viñales, 그 다음에 Santa 무슨 비치였는데 거기도 한번 갔었고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Before you die, you need to check out this place. 여기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Beautiful place. 자, 그렇다면 It's really cool that you're going to Cuba this summer.
자, 내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니 그거 참 멋진데? 멋진다는 이미 했죠. It's cool. 그 다음에 you help people이잖아요. 그럼 아까 나왔던 help others. 그렇죠? 아니면 help people.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곤경에 처한 때문에 앞에 나온 곤경에 처하는 요리 재료고요. 정말로 멋진 데는 요리법이에요. 두 개를 혼동해서 곤경의 처한을 몰라서 나는 이거 정말 모르나 봐.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곤경의 처한은 영어로 그냥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예, 하지만 it's really cool. It's cool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n need예요. In need. 이게 필요란 명사의 뜻이고요. in need가 필요함에 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 People in need. 어렵지 않으시죠? It's really cool that you help people in need. Really not so는 넣다 뺐다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매일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도 한다니 멋진데? 진짜 멋지잖아요. 그죠? It's cool. 어떻게 cool한 거예요? 네가 뭐뭐 하다니. 작사, 작곡, 작곡은 compose인가? 그 단어는 어려운 단어예요. should 단어는 뭡니까? You write. 그렇잖아요. 뭘 쓰는 거예요? songs. 그 다음에 뭐예요? lyrics. 요 발음 좀 어렵습니다. lyrics예요. lyrics. lyrics. 복성틀만 쓰이고요. 그래서 가사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lyric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표현.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이번 여름에 큐바에 간다고 그거 멋진데?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일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온 것처럼 It's cool that you're going to Cuba this summer. 자, 무엇인가 오래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거 정해진 표현입니다. Long time coming.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It's been a long time coming. 아시겠죠? A long time coming.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란 뜻의 표현입니다. 자, 큐바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그 근처에 있는 헤밍웨이가 제일 사랑했던 그러한 도시인 바로 코히마르라는 곳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헤밍웨이의 박물관도 있습니다. Okay, so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뵙고요.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요. Okay,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I wonder what if let's try.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나는 준성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0: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무슨 뜻일까요?
0: 거짓말은 이제 조금 상대방을 속이는 거? 약간 양심을 안 챙기는 거? 그런 거.
1: 자기와 다른 사람의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거?
3: 우와, 엄청난 설명이네요.
0: 대단하다.
3: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함 또는 그런 말이란 뜻이